0: 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삼중턱에 어떻게 배바위가 갑자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이 길 안내해 주던 사람이 네. 배바위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줍니다.
1: 어떤 얘기인가요?
0: 아주 아주 머나먼 까마득한 옛날에 네.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차올랐겠어요? 그 지리산 높은 거기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1: 지리산까지?
0: 네. 지리산에서도 네. 배바위 있는 아주 높은 곳까지. 네. 그래서 뭐 세상이 난리가 나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네. 그 세상이 다 그렇게 홍수로 뒤덮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바위가 하나 이렇게 삐쭉 섬처럼 암초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대고 잠시 묶어놓고 쉬어갔다라고 해서 이 바위 이름이 배바위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 그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높은 지리산 중턱에 있는 이런 바위지만 먼 옛날에는 이게 섬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상한 전설을 이야기해주거든요.
1: 전설이에요 이거?
0: 김종직이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아,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비판한 이야기가 그 뒤에 좀 붙어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의 여러 전설을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류의 전설이 꽤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는 분 중에 자기 지역에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환봉 내지는 고리봉 이런 지명이 있으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저기 저 산봉우리를 환봉이라고 한다. 저기 저 앞산 봉우리를 고리봉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아? 옛날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저 산봉우리 끝에만 이렇게 살짝 나와 있었던 거야. 물로 다 가득 차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거기에다가 예, 줄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해서 저걸 고리봉이라고 지금도 부르는 거야.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 각지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세계 각지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뭐 유럽에도 여러 곳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대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류의 전설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 중에서는 이 1472년 이 기록이 저는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더 오래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이런 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왜 이런 전설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예. 상식적인 설도 있고 이상한 설도 있어요. 예. 상식적인 설로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먹고 살기에 물가에 강가에 자리 잡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도 좋고 마실 물도 구하기 좋고 씻기도 좋으니까. 근데 강가에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이 다 홍수에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공포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좀 화끈한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그냥 설입니다. 그냥 얘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1: 화끈한 설.
0: 화끈한 설은 네.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사실적인 부분 맞는 부분 사람이라는 종족이 출현하고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대를 살펴보면 빙하기가 왔다가 간 적이 있거든요.
1: 있죠.
0: 빙하기 때는 세계가 추워가지고 세계 곳곳에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있었죠.
1: 네.
0: 그래서 그만큼 물이 별로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바닷물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랬겠죠. 빙하기 때는.
1: 예.
0: 빙하기가 끝나면서 얼음이 다 녹고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바닷물이 쑥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 시대 때는 서해안이 거의 다 평지였습니다. 커다란 평원이었어요.
1: 서해안이 평지였다.
0: 네. 그래서 뭐
1: 중국 대륙 걸어서 네.
0: 지금의 전라남도 땅에서 그냥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뭐 중국의 이 남쪽 지방까지 쭉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서해안이라는 게 없던 일본으로 그냥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던
1: 일본도
0: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물이 훅 다 들어오면서 서해안이 생기고 네, 이런 일본하고 연결된 곳이 끊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다 일어났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평양이었던 곳이 서해로 바뀌는 예전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일본이 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그때의 충격 때문에 세계 곳곳 사람들이 이런 큰 홍수가 났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쌀이 있습니다.
1: 구석기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
0: 그 뒷부분 쌀에서 그냥 기억하기 좋으로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진지하게 연구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1: 그런데
0: 그 부분은 좀 확장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앞부분에 이렇게 해수면이 빙하기가 왔다 가는 거 기후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오면 예전에 산이었던 곳이 그 봉우리만 물 위로 남아가지고 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섬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1: 아,
0: 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들어오면 산봉우리가 섬이 된다라는 거죠.
1: 네네.
0: 반대로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지형이 원래 물 밑이었던 지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땅이 전체적으로 지반이 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물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아니면 뭐 물이 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원래 바닥이었던 그냥 물만 있던 곳이었는데 바닥에 좀 볼록하게 튀어났던 곳이 물 바깥까지 싹 이렇게 고개를 내밀게 돼가지고 섬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그 수위의 오르락내리락에 따라서 이렇게 섬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따르면 서해안에 있는 쪽에 수많은 섬들.
1: 아,
0: 서해안에 섬 많죠.
1: 많죠.
0: 그리고 일본.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1: 많죠.
0: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곳들은 사실은 다 섬이 아니라 육지였던 곳들이 많은데 구석기 시대에 빙하기가 끝나는 와중에 바닷물이 훅 다 들어오면서 다 섬으로 변해버린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네.
0: 땅이 이렇게 밑에서 솟구치는 방식 중에 조금 화끈한 방식으로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아, 예.
0: 일본의 뭐 후지산, 그리고 후지산 주변의 뭐 그런 땅들,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1: 네.
0: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렇게 화산 때문에 생긴 섬들이 있죠.
1: 화산 섬.
0: 그거 말고, 원래는 이건 이제 주로 강 같은데, 이거지. 썬킴 선생님, 썬킴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박광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잘 생각나는데,
1: 해보세요.
0: 여의도가 비행장이었고, 이 얘기 해주신 적 있었는데,
1: 박광희 선생님.
0: 박광희 선생님 해주신 적 있었죠.
1: 네.
0: 여의도가 원래 모래판으로 되어 있던 섬이었단 말이에요.
1: 네.
0: 이 여의도가 이렇게 큰 모래판 덩어리로 생긴 이유는, 한강물을 따라서 모래가 쓸려 내려온 것이, 물이 좀 완만하게 흐르는 한강이 좀 내려가는 하구 가까이 온 쯤이 되니까, 모래가 쌓이다가, 물 위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모래가 쌓이다 보면 그 이제 커다란 섬이 되는 것이죠. 여의도도 원래는 그런 섬이었고.
1: 암섬 이런 것도.
0: 예,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게 지난번에 물귀신 얘기할 때 이거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1: 네.
0: 옛날에 지금의 한강의 옥수동 앞쪽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1: 저자도?
0: 이 섬에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뭐 정약용 선생이 이 섬에 물귀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쓰고 많이 있는데. 저자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래가 쌓여서 생긴 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자도라는 섬이 없어요. 왜냐? 압구정동 쪽을 개발할 때 그 섬을 다 파가지고 압구정동 개발하는 용도로 다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1: 그 모래를 흙을. 아, 네. 그래요?
0: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1: 야,
0: 없어졌어요.
1: 네.
0: 그런데 압구정동 개발된 게 뭐 1960년대, 70년대 그때 70년대에 개발해가지고 압구정동이라는 게 지금처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거니까
1: 네.
0: 70년부터 따지면 지금 벌써 한 50년 지났죠, 그죠?
1: 그렇죠.
0: 그 사이에 조금씩 또 모래가 쌓인 거예요.
1: 쌓이고 있어.
0: 그래서 지금 옥수동 앞에 가끔가다 한강물 좀 빠지면 요즘에 한강물 안 빠졌을 때도 좀 보이나? 모래가 이렇게 쌓인 언덕 같은 게 한강물로 살짝 올라온 곳이 50년 사이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진짜로 꽤나 많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섬처럼 튀어나온 구역이 다시 생길 수가 있겠죠.
1: 아,
0: 그렇죠?
1: 많이 보이네. 네,
0: 그러면 그거의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옥수섬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저자도가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자도라는 이름을 다시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저자도로 가야 된다고
0: 생각.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산호 같은 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산호의 그 딱딱한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산호초라고 하는 형태로
1: 네.
0: 생물의 흔적이 무지무지한 더미로 쌓이게 되면
1: 네.
0: 그게 섬이 되는 수도 있다.
1: 아.
0: 섬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작가님께서 꼭 여수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꼭 추천하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섬이라든지 추천하는 섬이라든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려 있는 섬이라든지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이거
1: 너무
0: 해야,
1: 많아서 그런 거예요.
0: 해야 되죠. 일단 여수 언급해 주셨으니까.
1: 아, 예.
0: 여수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동도 가볼만 합니다.
1: 오동도.
0: 여수 하면 오동도 유명하죠.
1: 오동도.
0: 오동. 동백꽃 필 때 이제 가보면 이제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라도 산책로로 옛날부터 개발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절벽도 있고 뭐 바다 경치도 아름답고 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볼만 합니다.
1: 네.
0: 근데 뭐 우리 집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나 속초에 사는데 우리 집 뒷산 설악산이다 이런 분이 가보시면 좀 시시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 뒷산 설악산인데 설악산 훨씬 멋있는데요.
1: 어, 야, 좀
0: 그럴, 그럴 수 있겠죠.
1: 네. 네.
0: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자기 집 속초에선 좀 멀어요 여수가.
0: 어, 자기 집 뒷산 설악산이라는데 뭐 설악산보다 아름다운데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수에서부터 예로부터 알려져 있는 산책로가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니까 오동도 뭐 이런 데 일단 기본으로 말씀드릴 만하고요.
1: 네.
0: 사실은 이제 저는 여수에 이제 섬 하면 사실은 이제 좀 항상 생각나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도라고 하는 작은 섬마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안도?
0: 예, 지금 뭐 다리도 생기고 해가지고 뭐 좀 더 가기 이제 좋아졌을 텐데, 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정처 없는 떠돌이 여행을 한 며칠간 하다가, 한 일주일 했나? 열흘 정도 했나?
1: 아, 일주일? 그렇게 길진 않나?
0: 예, 예, 그렇게 막 한 달씩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예, 예, 예. 한 열흘? 예, 그 정도 하다가. 네. 후반부에 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이제 이 여행이 도대체 제대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네.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여행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돌아가기 직전에 한번 가본 곳이 여수까지 와가지고 섬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괜히 그냥 가본 곳이 안도였거든요.
1: 안도.
0: 그래서 무사히 여행이 다 끝나고 그날 다음 날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전날에 안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어?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어? 거북이 손인가 거북 손인가 아, 희한한 곳입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걸 거기서 그날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그 뭐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하다가 한숨을 이렇게 이제 푹 쉬었거든요. 마지막
1: 안도의 한숨을.
0: 아. 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도의 한숨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1: 아, 내가 또 김세계.
0: 아니.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상하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좀 이미 힘들어지거나 앞길이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 네. 사람이 한숨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수의 안도에 가가지고
1: 이왕 쉴 거면
0: 한숨을 쉬면 차동으로 안도의 한숨이 됩니다.
1: 그렇지.
0: 그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신석기 씨도 유적지도 있고 좀 특이한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평화로운 섬마을이에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1: 네.
0: 우리나라 전국으로 좀 폭을 넓혀가지고 이상한 섬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재밌는 섬들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언급해보고 싶은 섬이 부산 앞바다에 보면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영도도
0: 사실은 영도도 진짜 재밌는 섬이 영도도. 영도만 해도 영도가 원래 태종 무열왕 시절에 절영도라고 불렀던 섬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영도가 된 거거든요. 절영도가 그림자라는 뜻의 영자, 자른다라는 뜻의 끊어진다는 뜻의 절자를 합쳐가지고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라는 뜻인데 절영도에서 있는 말이 너무나 속력이 빨라가지고 말이 뛰면 그림자가 못 따라오고 떨어진다라는 희한한 전설 때문에 절영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림자가 떨어지려면 말이 빛보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1: 그런 말이 있어.
0: 그래서 혹시나 영도에서 만약에 그런 엄청나게 빨리 뛰는 말을 발견하시면 네. 그거를 잡아채시면 타임머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쩌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도도 좋은 섬이고 아름다운 섬이고 태종대도 있고
1: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0: 영도 옆에 보면 지금 조도라고 부르는 섬이 있어요. 조도. 옛날에는 이 섬을 아치섬이라고 불렀는데 아치가 이제 아침이라는 뜻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한문으로 번역해서 아치섬을 조도라고 합니다.
1: 아침조.
0: 지금은 조도에 가보면 이 섬 전체가 해양대학교 하나의 학교로 변해 있어요. 섬 하나가 학교를 이렇게
1: 육지랑 연결돼 있어요, 다리로?
0: 그렇죠. 똑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요.
1: 배 타고 등교하진 않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교가 한국 해양대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또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는 그런 학술적인 그런 전당입니다.
1: 네.
0: 근데 한국 해양대학교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물론 옛날부터 평화롭고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대략 한 7, 8년 사이에
1: 네.
0: 이 섬이 어떤 섬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적이 있느냐. 이 섬이 해적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 해적섬?
0: 해적섬. 해적들의
1: 해적의 아지트.
0: 소굴.
1: 소굴?
0: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해적? 어떻게 예. 그렇게 됐을까요?
1: 왜
0: 우리나라하고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수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6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일본하고 수교 관계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1: 네.
0: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하고 딱 수교가 끊겨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법을 어겨도 뭐 까짓 거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물건 같은 거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팔아먹으면 돈 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밀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밀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범죄죠, 그죠?
1: 네.
0: 그러니까 해적질을 조금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수준까지 이 밀수단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
1: 네.
0: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밀수를 근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밀수 조직에서
1: 네.
0: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밀수하는데 관여했다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1: 예.
0: 그 밀수품을 다 뺏은 다음에 비율은 좀 달라지는데 절반인가를 그 자수한 사람한테 그냥 준다라고.
1: 내부 고발자한테?
0: 그러니까
1: 절반이나 줘?
0: 이 밀수 조직이 네. 항상 아, 이 두목이 지금 1억 원치 밀수하자고 하는데 불안하지. 이거 그냥 불어버리면 네. 두목은 감옥으로 가면 앞으로 만난 일 없을 거고 그치, 그치. 내가 5천만 원 먹을 수 있는데 두목한테 맨날 요거도 먹으면서 뭐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벌어보는 것보다 네. 한탕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득실득실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와해된 조직도 많은데 그렇겠지. 그러면 두목 입장에서는 항상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서로 간의 의리, 규칙, 맹세 이런 걸 중시하면서 점점 강한 해적단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걸 이겨내고.
0: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이나 남해안 이런 일대에 해적들이, 해적단들이 막 생기는 그런 시대가 한 몇 년 이어졌거든요.
1: 근데 실제로 해적단이라고 불렀어요?
0: 그렇죠. 당시 기사들 보면 해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해적들이 특히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지금은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치섬
1: 조도
0: 대학교가 되어 있는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1: 야 몰랐네.
0: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기사 중에는 1959년 6월 4일 날 아마도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일 거예요. 네. 거기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6명의 해적단이 검거됐다.
1: 좀 소박한데요.
0: 그렇죠. 예. 소박하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네. 다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해적단이었어요.
1: 아, 영화.
0: 근데 해적단들이 다 검거된 게 아니고, 네. 그 중에 두목은 도주를 했는데, 두목의 별명이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니야라고 돼 있어요.
1: 나니야?
0: 어, 나니야 해적단이란, 여성 해적단, 나니야 해적단이라는 곳이 50년대 말에 바로 이 영도 요 근처에서 활동한 해적단이 있다 검거되었다.
1: 한국인 맞죠, 두목군?
0: 모를 일이죠.
1: 모를 일이라고.
0: 그러니까 한국인일 것 같아요.
1: 아, 일본 사람이 있어요.
0: 근데 무슨 뜻을 모르니까.
1: 나니야.
0: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 시기에 이런 해적들의 동태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잡지에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거구나.
0: 네, 그래서 네. 이 잡지 기사를 냈는데 네. 이 잡지에 낸 이 기사를 류승환 감독님께서
1: 영화화 한 거죠. 해적으로.
0: 네. 해적이 아니고. 밀수라는.
1: 아, 밀수.
0: 네, 밀수라는 블록버스터 예, 예. 흥행작을
1: 했죠.
0: 그래,
1: 맞다.
0: 그 블록버스터 흥행작은 본래 내용은 이런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배경도 이제 서해안에서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와. 내용도 이런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해적 이야기, 그리고 여성 어떤 조직 이야기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영화를 다 보시고 자막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 맨, 자막 거의 다 올라가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 참고 자료 하면서 박재식 이러면서 한 줄 나옵니다.
1: 참고 자료. 나니아 해적단.
0: 정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딸이, 아니, 손녀가. 네, 네. 손녀가 해양대학교 이번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50년만, 60년만에 너에게 알려주마. 네, 네. 해양대학교에 네. 들어갔으면 어디 어디 장소에 돌 두 개 사이에 거기 한번 잘 살펴봐라. 뭐 이런 거 제가 상상해봅니다. 저는 아치섬에
1: 해양대학... 해적이야.
0: 저는 아치섬에 그 한 구석에 뭔가 조형물 같은 거 하나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적들하고 해적들을 단속하는 그 단속반의 모습 이런 거는. 아치섬입니다. 조도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예. 만한 곳이 일단 이런 거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잖아요.
1: 네.
0: 혹시 두 번째로 큰 섬 어딘지 아시나요?
1: 저 어렸을 때
0: 네.
1: 학교 선생님이
0: 네.
1: 1위부터 8위까지 섬 크기 순위로 외우는 법 알려줬어요. 저 거지가 나 안와 울 었다.
0: 제주도는 뭐죠?
1: 제주도가 저고 거 거제도 지 진도 가 강화도
0: 강화도
1: 나 남해도
0: 남해.
1: 안면도.
0: 아, 맞아, 맞아. 맞아.
1: 완도.
0: 오.
1: 울릉도.
0: 오.
1: 아, 야, 이게 기억하네.
0: 아, 훌륭하십니다.
1: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0: 우리나라 제일 큰 섬이 제주도, 그 다음은 큰 섬이 이제 거제도인데.
1: 네.
0: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조선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수많은 거대한 배들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 이것도 한번 전망 좋은데 들켜보면, 좀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뭐 수십 킬로그램 단위 아닙니까? 수십 킬로그램?
1: 그렇죠.
0: 뭐 진짜 힘센 사람이면 몇백 킬로그램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강철을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짜리 강철들을 막 만들어 조립을 해가지고 막 산더미 같은 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동물인가? 사회란 무엇이고 인간의 습성이란 무엇인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1: 네.
0: 거제도가 아름다운 경치도 많은 곳이라서 전망이 좋은 곳을 잘 찾아가시면 그런 광경을 보기도 좋은 곳이라서 가볍게 일단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정말 세계적인 조선 명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거대한 배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한 곳이 참 없는데 예전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말매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했었겠죠. 네. 근데 지금 뭐 말매는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거제도다. 네. 뭐 그런 거 말씀은 거제도 자세히 나중에 한번 거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제도 다음에 아까 진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1: 오늘 선 몇 개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조급해 하시죠.
0: 수십 개 준비해 오셨는데.
1: 수십 개를. 아,
0: 진도. 진도, 거제도까지 좀 그래도 제주도 다음에 거제도까지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진도까지 잘 안 내려와가지고.
1: 아, 진도 한 번.
0: 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도 이야기. 하, 진도에 좀.
1: 진돗개보다 아쉬워.
0: 진도하면 진돗개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진돗개 이야기. 아, 참.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면 아, 네. 진돗개라는 게 좀 특색 있는 개잖아요. 집을 굉장히 잘 지키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렇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갑자기 이 다리가 뒤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병원을 갔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은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수술 이후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고 저는 제 인생이 막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들었습니다. 울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미안한데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통칭 저신장 배우, 자칭 난제기 배우 김유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대표자는 이제 반엄으로 대극장에 섰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찬영님과 함께 청룡영화제 축하 무대가 비비디 랄랄럽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선천적으로 희귀병이 연골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저신장 장애인입니다. 다양한 합병증도 앓고 있고요. 이제는 뭐 여러 차례 뭐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 뭐 근데 좀 건방지죠. 모두의 친구라니. 저는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친구는요,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친구분들이 주변에 많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엄마는 또 동네 노래자랑에서 되게 상대를 싹쓸이할 정도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무대 매너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뛰어난 재능은 엄마의 끼에서 온 거지 않을까 또 싶네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요, 가족끼리 항상 이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느 가족처럼 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그런 모자 시간이었습니다. 제 장애는 사실 그 어머니 유전으로 온 장애거든요. 그런 저를 치료하기 위해 엄마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3살 때부터 저는 수술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종아리, 그리고 4학년 때는 허벅지 수술하면서 엄마와 함께 병원 신세를 정말 많이 지냈습니다. 엄마의 정성 가득한 뭐 간호와 사랑 덕에 뭐 장애에 대해서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 그런 거 없이 정말 성장했고요. 그렇게 계속 착하게 커 나갔어야 됐는데, 예, 그죠.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졸업 공연을 준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다리가 뒤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갔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뭐 졸업 공연은, 네, 뭐 말도 못하고요. 수술을 했고, 3살, 9살, 11살, 그때도 잘 버텼던 수술을 커서 봤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3살 때 받았던 것보다 23살에 받았던 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3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술 이후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고 저는 제 인생이 막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들었습니다. 주변에 웃음을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예술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개그 전공을 했고, 졸업 공연만 남은 이제 상황이었는데, 수술로 졸업 공연도 못하고 다리는 안 움직이고, 이제 교수님들이 말이 이제 평생 보조기구를 짚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 이제 뭐 무대 위에 이런 자유로움이 끝났다라고 엄청 생각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미안한데 엄마가 나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그 말을 안 하면은 제가 완전 무너질 것 같았고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걸 듣고 저희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엄마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요. 이때가 가장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엄마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엄마니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상처를 드리고 제 아픔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뭐 후회되는 순간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픈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상처가 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더 큰 구멍이 생긴 기억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애를 엄마를 원망했던 순간입니다. 찢어지셨을 엄마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싶었고 제가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말씀해준 엄마에게 보답과 그 바통을 이어가고 싶어서 지금 책임감을 갖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친구는 학창시절의 친구들입니다. 제가 나온 뭐 대학교는 축제 때마다 개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아, 당연히 웃기고 싶었습니다. 네, 개그맨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주인공으로 꽁트를 짰었고 이제 선배와 동기들한테 검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근데 이제 한 선배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유나미가 주인공 하면 좀... 그 좀이라는 그 말이 이 제 가능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니까 제가 짠 꽁트들은 이제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공을 바꿔서 검증을 받고 그랬습니다. 제 노력인데 제가 짠 아이디어인데 그 선배 때문에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정말 화나고 억울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친했던 선배들도 점점 저를 무시하고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정말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체념하고 나가서 외부 작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회피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회피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기들은 저의 곁을 계속 지켜주었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물한 개구리보다 외부에서 인정받는 네가 낫다 라면서 정말 인정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의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은 흐르니까 그 선배는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니까 저를 무시했던 선배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참 뭔 일인가 싶으면서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 무시했던 것들이 다 그 선배가 시켜서 그랬다고 저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선배가 유나미는 장애를 이용하는 애야.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돼. 함부로 받아주면은 뭣도 모르면서 받아주면은 더 쟤는 더 밑바닥으로 갈 거다. 도와주면 안 돼. 유나미가 도움이 없어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아. 라고 말을 했대요. 아,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거는 선이 아니라 되게 선인 척하면서 되게 끌어들이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 같아요.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주십시오. 장애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장애를 사용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뭐 바꾸고 있구나라는 이제 사회적 인식, 그 기대치가 조금 기대치에 나도 좀 부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배 이제 유나미가 좀이라는 그 말 뒤에 그 좀 뒤에 말줄임표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멋지다로 만들어 보자 했고 저의 외모는 이 무대 위에서 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장애를 이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도움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친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함께 했던 우리 직장 동료들, 제 세 번째 친구들입니다. 저는 지금 배우이면서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공연들도 가끔 하고요.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꾸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수술하게 돼서 졸업 공연을 못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연극 캐스팅이 들어왔어요. 급이 다르다라는 작품인데요. 저신장을 가진 인물과 군대를 가게 되는 인물이 서로 이제
신검, 신체 등급을 부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저는 저신장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발탁이 된 거죠. 다행히도 재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요. 작가님 또한 저신장 장애 배우셨고 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가지고 저에게 캐스팅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연극을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는 아 넘을 수 없는 벽도 있구나라는 걸요. 제가 갈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걸요. 공연장은 지하에 있었고요. 계단의 폭은 되게 좁았습니다. 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요. 전동 스쿠터를 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주한 벽을 동료들이 허물어줬습니다. 연출님과 배우님들이 매번 그 전동 스쿠터를 들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주셨고 도움을 받는 순간 저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벽, 그 벽도 허물어졌거든요. 약간 한계라고나 할까요? 매번 학교 때나 이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듣다가 여기서는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 내가 자만에 빠져 있었구나 싶으면서 아, 진짜 조금 겸손해져야겠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극 중에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와 어머니께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그런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는데요. 네, 제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눈물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한 일이 애써 작은 에피소드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방어죠. 엄마도 기억 안 난다고 했고 나도 참고 참다가 이야기한 거고 우리 모자는 여전히 친구 같은 관계니까 라고요. 그 장면을 소화하지 못하는 저를 이제 또 도와준 거는 연출님이었어요. 혼자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도 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감정을 막고 있던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고요. 마침내 그 감정을 터트리게 도와주셨습니다. 연출님이 해주신 그 트레이닝은 옆에 있는 그냥 방석 같은 거를 힘껏 내리치면서 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힘이 다 빠지고 오롯이 감정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남 앞에서 이제 울 수 있게 되었고 한층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동료들은 제가 접근하기 편한 연습 장소를 알아봐 주었고 교통수단 갈 때도 같이 도와주었고요.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인맥을 타고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응원하러 와주신 저희 동료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개 인맥을 타고요.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 대신댄스라는 무용극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 위대한 쇼맨 아까 말했던 알고 계신 이제 뮤지컬 반홈으로 충무 아트홀 대극장에 섰습니다. 아, 특히 또 이제 최근에는 내 동생 찬혁이 네 합의를 본 호칭입니다. 네, 내 동생 찬혁이 네 비비드 랄랄러브라는 곡으로 가장 화제가 되었잖아요. 청룡영화제 그 무대 아시죠? 이 작품도 그 작품도 이제 다른 뮤지컬에서 만난 배우 형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고요. 연습을 하면서 찬혁이와 배우 동료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촬영 장소에 이제 내 동생 찬혁이가 휠체어를 또 이렇게 구비를 해주었더라고요. 제가 오래 걷지 못해서 그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돕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긍정 에너지로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촬영이 끝날 쯤에 이제 또 찬혁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안 지쳐요? 라고. 저는 이제 좀 과했나 싶어가지고 좀 차분하게 좀 할까요? 라고 이제 극 존칭을 썼더니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키키 이러셨거든요. 제가 계속 찬혁이 이제 쉬고 있는데 차에 가서 이제 놀자고 하고 분위기 처지지 않게 좀 하고 저희 동료들과 같이 재밌게 뛰어놀고 그 뮤비 촬영 이후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봤거든요. 찬혁이가 자기 전시회도 초대해주고 콘서트도 초대해주고 생일잔치 같은 추억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도움을 통해 친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움이 빌리고 갚는 것이 아니라 바통을 넘기듯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지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무대에서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다양하고 그리고 멋지게 저신장 배우로서 활약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엔 장애인 배우가 많이 친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 배우들은 많거든요. 특히나 이 난쟁이 역할, 난쟁이 역할을 대부분 150이 넘는 배우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 같은 진짜 난쟁이 배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진짜 저신장 장애 배우 7명을 모아서 백설공주 7난쟁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역할로 대신 연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거죠. 현재 저신장 배우 저 포함입니다. 저 포함 5명 모았고요. 선착순 2명 남았습니다. 네, 142화 난쟁이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친구하고 싶은 모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우리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김유남이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 6일입니다. 뉴욕의 하늘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한 잔잔한 구름을 펼쳐서 오늘 정오 무렵부터 시작될 거라는 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란과 자기악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혹시 허슨강가 뉴욕시에서 약 30분 정도 북쪽에 위치한 록펠러 주립공원 프리저브를 찾으셨다면 그곳에 올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꽃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이미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끝이 난 거나 다름없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말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대치 상황과 이란의 그 해로에 대한 굳은 의지가 무기한 휴전의 지금 상황을 다시 확인해 줄 뿐 그 안에 갇혀있는 1600여 척의 선박들과 2만여 명의 선원들 그리고 전문 인력의 하루는 또 긴장과 걱정 속에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호위 계획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에 거리로 나오면 쉽게 탈 수 있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들 그런데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서 시작된 이거스팀의 작전은 오늘 뉴요커들에게 전쟁보다 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비를 기다리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아침에 하늘을 벗어난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꼭 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데 오늘 비가 정오 무렵부터 올 거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아침 시작하고 있는 이 정도가 최고 기온에 근접한 그 정도의 날씨입니다. 온도도 그렇고 12시 정오 무렵부터 비가 시작되면 그런데 이 비가 계속 자정을 넘어서도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에 이 무렵 정도 돼서야 그쳐 있을 비는 오늘 봄비라고 해야 할까요? 여름을 재촉하는 바람비라고 해야 할까요?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날 우리는 마치 어린이날을 보내고 난 어린 마음처럼 또 이번 주 썬데이로 다가온 마더스데이 미국의 가장 큰 많은 레스토랑들이 또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식사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으로 넘쳐나게들 이번 주 썬데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다시 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더스데이에는 뭐 오전 무렵에 비가 좀 지나갈 것 같고 또 태양의 모습도 마더스데이 이렇게 예고는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도착하셨는데요. 지난달 4월 1일에 전쟁의 한창이었던 그때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또 우리 그동안 살아오신 한인 동포들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쿠웨이트며 오만이며 또 어디였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지역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 중에 또 이집트에서 제조업을 시작하셔서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가서 또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갔다 미국에 유학하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지금 SH 케미컬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김민구 대표님 모시고 이집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5월 5일에 미국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초대를 했는데요.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생생한 그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MTA 무임승차가 많다라는 건 자주 이렇게 출퇴근길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글쎄요 출퇴근길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적을지 모르지만 낮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휙 넘어 들어가는 경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돈 안 내고 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해서 일단 오늘 아침에 가장 큰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버스에 집중되고 있는 tap and ride 결제를 하는데 이걸 하고 탔는지 아니면 그냥 쓱 지나쳐서 버스를 타고 가는지를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다. 뉴욕 시티 트랜짓이 지금 뉴욕시 버스 시스템이 그러면 유럽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처럼 좌측 통행에 2층 버스를 도입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이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처럼 승객이 버스에 오를 때 요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enforcement teams, 단속 팀이 이제 제대로 단속을 시작했다. 이렇습니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는데 eagle team 이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독수리 팀이냐 아니면 그 이제 evasion and graffiti lawlessness eradication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금을 안 내고 혹은 이렇게 낙서를 하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뭐 이런 걸 이제 약자로 하니까 eagle 팀이 되네요. 정말 승객들에게 무작위로 이제 결제 돈을 낸 것에 대한 이 증명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이걸 보여줘야 되지? 그전처럼 이렇게 MTA 티켓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경찰이 아닌 민간 단속원이고 필요하게라면 이게 summons, 이 벌칙 통지서 같은 것을 발부할 수 있다. 단속원은 엄니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디지털 지갑이 해당 버스에서 실제로 결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휴대용 검증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뭐 결제를 그 자리에서 지금 당신 공짜로 탔으니까 무임승차 돈 내시오 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개인 금융 정보 절대 저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제를 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무임승차 해서 경험하신다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요. 지금 초기에는 경고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서 뭐 벌금 물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약 2.5% 정도가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단속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뭐 뉴욕시티 트랜짓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무임승차인가 하면 버스의 경우 Select Bus Service라고 써있는 그런 선택형 급행버스죠. 이거는 52.7%가 요금을 내지 않고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로컬 버스들에서는 48.6%, 거의 50%죠. 그리고 익스프레스 버스는 좀 공짜로 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율이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MTA에서 이 커미디에서 이게 요금을 내고 타는 승객들이 그냥 무임승차하다 볼 때 진짜 불쾌하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수입에 또 영향이 있겠나. 그래서 어쨌든 MTA 요금 단속원이 오늘 타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아 정말 가서 좀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돈 내고 타셔야 합니다. 네. 기름값 이야기를 좀 할까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선박들이 너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 지금 두 달이 넘어가면서 식량도 부족하고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들어가서 호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약간 걱정을 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거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미국 증시 증권시장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난 것이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란이 들어가서 기뢰 물에다가 설치하는 지뢰 같은 것 그걸 또 설치를 했고 이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 중인 이 물길을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보험료며 이런 것들이 좀 어마어마하고 그 배에 태워 놓은 기름이며 이걸 그냥 그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실험용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선뜻 나서지를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오히려 이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작전이 중단된 거다라고 또 미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프로젝트 프리덤 뭐 그만한다, 잠깐 중단한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긴장이 완화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평화 합의를 위해서 great progress 지금 대단히 아주 좋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서 또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휘발유값 gasoline price를 느낄 때 확 내려간 건 아니죠. 오히려 5센트가 올라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휘발유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남긴 부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뭐 멀리 있고 지금 휴전 상태고 뭐 끝났다라고도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는 압박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AAA의 최신 집계에 의하면은 수요일 어제 전국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넘어서서 2022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갤런당 4달러 53센트 그 정도 평균 가격으로 집계가 됐고 그 전날보다 5센트 올라가고 미국 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이 6달러 16센트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라는 오클라호마주는 4달러 약간 떨어진 3달러 90센트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2월 26일 올해 전쟁 시작되기 전에 2달러 98센트였던 것과 비교해서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기름값입니다. 전쟁이 원래 두 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고 시작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973년에 그러니까 월남전 끝나면서 이 대통령들이 그냥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하는 전쟁에 우리가 제한을 둬야겠다 해서 전쟁 권한법 여기에 의하면 60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일단 무기한 휴전을 선포해놓고 나서 지금 전쟁 끝났다 이렇게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프리덤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잠깐 중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세 척의 배만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두 척이 지금 미국 국기를 달았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유도 그렇고 휴전이 한 달 전에 발효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런 조건에 같이 합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공격에 들어간다. 그중에 하나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 핵 농축액이 어느 수준을 유지하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뭐 그 한계를 줬는데 그거 아직 협의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fighting resumes 다시 이 전투 우리가 폭격기가 들어가서 미군이 출격해서 그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만들겠다 했는데 일시적인 중단이었다라고 말해온 이번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국무장관은 그렇게 어제 말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2: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국무장관이 말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호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지금 거기 갇혀 있는 배들 빠져나오게 하는 거 잠깐 멈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갖고 어제가 또 그제 갖고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 주권은 미군과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동시에 우리가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 어쨌든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군은 네, 민간인들에게도 너무나 그 살상의 피해가 있는 이 레바논의 제2의 전선을 구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전이 어쨌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식을 그렇게 듣진 못했는데 이 지역에서도 다시 이 평행 그러니까 양쪽 전선의 휴전의 상태가 흔들리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어떻게 될 건지 중국 역시 기름을 그리고 또 이 액상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이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이란과의 외교 장관들의 회동이 또 회담을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과 함께 이란의 외교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또 러시아도 가고 이번엔 중국도 가고 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스트 윙을 다 허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거기다가 골드를 칠하고 멋지게 할 뿐더러 그 지하에 벙커같이 시큐리티 이걸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이스트 윙을 건설하겠다 했는데 그게 원래 예산이 4억 달러였습니다. 예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기부금에 의해서 이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행사장에서 이 침입을 시도하고 실제 총이 발사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더 탄탄하게 이걸 지하를 지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셔널 시큐리티를 일단 앞세우니까 그동안 이걸 반대하는 이 이스트 윙을 그렇게 함부로 허물어서 이걸 이 재건하는 이 공사 잘못됐다 해서 법원에서 이걸 중지를 시켜놨었는데 그 예외 조항이 내셔널 시큐리티 관계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아주 이건 진짜 기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이게 정부 셧다운, 셧다운이라는 말은 우리 피부에는 오지 않는 일부, 그러니까 ICE, 이민 단속 예산 법안, 이게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걸 예산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 백악관의 이스트 윙 그 건설하는데 무려 10억 달러 예산을 집어넣는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회가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의회 승인이 있는 거니까 진행해도 되는 거고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 이거 돈 많이 넣어서 국가 예산으로 짓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거 우리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기부금으로만 지어질 것이다라고 한 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위에 땅 위에 이스트 윙 볼룸은 그 기부금으로만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친 김에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여러 주에서 올해 있을 중간선거 11월 본선거에 나갈 예비선거 또 후보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들었던 인디애나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으로 지금 주에서 주상원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같은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 7명에게 경선에 나서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을 상대하도록 그래서 질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려서 공화당이 유리하게 이 미처럼 중간선거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한 이 선거구 재조정 여기에 같이 뜻을 합한 그게 좀 보다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인디애나주의 공화당 소속의 그 주상원 의원들 말 안 들었다 해서 붙인 거죠 싸움을 그랬는데 정말 5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 상원 의원 선거, 예비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함을 표시하는 또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간 주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스페셜 일렉션에 지금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거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1%도 안 되게 그 차이가 나게 지지를 받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시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비슷하게 갔던 곳인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 지역의 35 선거구 이 지역 특별선거였습니다. 보궐선거인데 여기서 19%나 앞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나와서 이거 뭐지? 여기 35선거구에 이 카운티는 그동안 다섯 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이 지역에서 또 이긴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괜찮으면 이기는 거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겠지만요. 나 이번 중간 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은 또 미시간 주의 이 주 보궐 선거 소식입니다.

사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정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보석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엔 골드바 실버바 모두 킴스에 문의해 주세요.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회, 또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해 주세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어두운 마음,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야 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산수갑산원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소주 3불99,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의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의 최고를 잡아옵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 파킹 1시간에 $2,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기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털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새로운 계절에 맞게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했습니다. 제니 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 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새 계절 시작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최강입니다. 제가 지금 도착해 계신 김민구 이집트 카이로에서 오신 그곳에서 또 멋진 사업과 함께 또 옥타 그리고 그곳 한인회 일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민구 대표님 모시고 들어오겠습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이집트에서 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신 카이로에 위치한 SH 케미컬의 김민구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김민구라고 합니다.
0: 네, 어제 도착하셨다고요?
1: 예, 맞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0: 네,
1: 예.
0: 지난번에 4월 1일에 우리가 전화로 이집트를 연결해서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그쪽으로 또 많이들 이렇게 피해 가셨다고 하는 우리 한인들 소식도 들었는데,
1: 맞습니다.
0: 전쟁에 영향이 있는가를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1: 예.
0: 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1: 아, 이제 뭐 이집트는 직접적인 영향은 네. 피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은 없었고요. 전쟁에 네. 이제 뭐 무슨 뭐 드론이 온다든지 네. 미사일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0: 네.
1: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적인 그런 리스크가 뭐 물류가 지연되고
0: 네.
1: 원료 가격이 오르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 이집트 사회에는 이제 그 이 원료들이 오는 게 지연이 되면서
0: 네.
1: 물류가 지연이 되면서 가스가 안 들어와 갖고
0: 아.
1: 그 전기가 부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0: 네.
1: 그래서 상점들을 9시 이후는 셧다운을 시키는
0: 아.
1: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0: 9시 이후면 밤 9시.
1: 밤 9시요.
0: 그때까지도 상점들이 열려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이집트에는요?
1: 이집트는 거의 24시간 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나요?
1: 예. 왜냐면은 그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 4시 반인데
0: 네.
1: 그때 전후로까지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0: 네.
1: 예, 뭐 새벽까지 뭐 클럽에 있는다든지.
0: 오,
1: 클럽 여기서, 문화가 좀 발달해 가지고.
0: 여기서 4시 반 마지막 기도 시간은 그러니까 새벽?
1: 예, 새벽이죠.
0: 와. 예.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딱 정해진 예, 시간에 해야 예, 하는 무슨
1: 예. 예. 아, 마지막이 아니고 첫 기도 시간.
0: 첫 기도죠. 예. 그러니까 첫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클럽에 가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1: 아, 꼭 그렇단 이유보다도
0: 네.
1: 이제 뭐 일종의 그냥 네. 연관을 그렇게 짓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4시간 예,
1: 클럽다. 미라 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스포팅 클럽
0: 아.
1: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들 모여 갖고 이제 이 술 문화가 없으니까.
0: 네.
1: 거기 모여서 이제 네. 서로 잡담하고 커피 네. 마시고 뭐.
0: 그렇게 또 밤을 새우고 네. 새벽 4시 반이면 네. 자신들의 그 기도를 하는 이집트는 보니까 김민구 대표께서는 지금은 비즈니스 하시지만
1: 네.
0: 어릴 때 가셨더라고요.
1: 예, 네. 예. 한 4살 때 제가.
0: 네. 그때 그 부모님
1: 예.
0: 따라서.
1: 예,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이집트를 선택을 하셨나요?
1: 아, 아버님께서 이제 그 국비 유학생 자격으로 이집트를 가셨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0: 네.
1: 거기 계시다 보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셔서
0: 그
1: 사업적으로.
0: 나라 자체가 네. 사업적으로 그러면 아버님 따라서 가셨을 때 근데 국비도 사실 국비 유학생 그럼 미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이집트라는 나라를 뭐 일부러 선택하신 건 아니어서
1: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0: 네.
1: 아마 티오가
0: 네.
1: 있어서.
0: 이집트로 예. 가는. 네. 그러면 몇 살까지 이집트에 계셨던 거예요? 김민구 대표님.
1: 저는 12살까지 있었습니다.
0: 아, 12살.
1: 4살 때부터 12살.
0: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 예,
0: 다니시고
1: 초등학교, 예.
0: 거기도 중학교 과정이 시작되는 나이가 거의 그쯤인가요?
1: 예, 그쯤인데 이제 네. 그 한인학교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인학교를 다녔고요.
0: 네.
1: 중간에 잠깐 이사를 하면서 거기 한인학교가 없어서 현지인학교를 한 1년 다녔고요.
0: 네. 그러면 거기 한인들도 꽤 많이 산다는 말씀이시죠?
1: 지금 한 대략적으로 800에서 1000명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 네,
0: 카이로가.
1: 예.
0: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우리가
1: 예.
0: 지도를 볼 때 그쪽이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1: 예.
0: 있는
1: 맞습니다.
0: 그래서 페르시아 만으로 들어가서 예. 페르시아 주변 국가들이 있고
1: 예.
0: 그리고 그 반대쪽 홍해
1: 예.
0: 웨지로 해서 쭉 올라가면 예. 거기 이집트가 이렇게 걸쳐
1: 예. 그 홍해 끝과
0: 네.
1: 지중해가 맞는 지점에 이집트가
0: 네.
1: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예. 또 우리 운하 수에즈 운하
1: 예.
0: 많이 듣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카이로가 역시 딱 중심에 있어서 운하하고도 가깝고
1: 예.
0: 물류가 들어올 때는 홍해로 들어오는 건가요?
1: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집트에 들어오는 물류는 아시아 쪽에서 오는 거는 홍해로 통해서 들어오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수에즈 운하인데
0: 네.
1: 수에즈 항이 있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0: 네.
1: 거기에서 뭐 하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지나서 포트사이드라는 또 항이 있습니다.
0: 네.
1: 그쪽에서 또 하역을 하고 그다음에 소크나항.
0: 네.
1: 수에즈 전에 또 소크나항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하역을 하고요.
0: 네. 그래서 김인구 대표께서는 12살까지 이집트에서 예.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가신 한국으로 거예요.
1: 그렇죠. 예. 아버님이 중등고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니까.
0: 아버님 따라서.
1: 예.
0: 네. 그때 한국 가시는 게 이집트에서 온 아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보통은 그 당시에는 이제 네. 뭐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게 뭐 네. 유럽이나 뭐 미국.
0: 미국이죠.
1: 예. 일본.
0: 네.
1: 뭐 주로 이제 그런 시대인데.
0: 네.
1: 이집트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좀 놀라해 했죠.
0: 네. 언어는 그러면 어떤 언어를?
1: 이집트는 언어를 그 네. 아랍어 중에 암미아라는 아랍어. 그러니까 방언입니다.
0: 또 달라요?
1: 예.
0: 이집트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방언.
1: 예. 암미아라는 방언을 씁니다.
0: 네. 네. 예. 그걸 학교 다닐 때 이집트에서
1: 네,
0: 하셨고 한국에 가서는 뭐 집안에 쓰시니까
1: 예.
0: 한국어 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중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학교를 가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1: 예.
0: 오시잖아요.
1: 예, 미국으로 왔죠.
0: 네.
1: 예.
0: 그때 이제 저한테 여기 잠깐 소개하는 거 보내 주시면서 유학을 하셨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 켄터키 주립대학.
1: 예, 맞습니다.
0: 근데 그때도 그냥 학교만 다니신 게 아니었나 봐요. 1990년대 말.
1: 네. 제가 워낙 그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기회가 오면 좀 약간 그런 거를 잡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0: 네.
1: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그 좀 이렇게 장 비즈니스 같은
0: 마인드를 했어요.
1: 네, 조금 네. 했죠.
0: 그러니까 이 피해 아버님은 공부를 하셔서 국비 유학생으로 이집트 네. 가셨는데 김인구 네. 대표께는 그 뭔가 이렇게 상도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돈도 더 버셨다고.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뭐 여기 써 주신 거는 뭐 딜리버리도 하셨고요.
1: 예, 예.
0: 그죠? 중국 식당에서
1: 예.
0: 돈을 꽤 버셨다고요?
1: 아, 예. 그때 그 팁 아, 그 미국의 팀 문화를 그때 제가
0: 네.
1: 그런 위력을 한번 제가 한번 체험을 했죠.
0: 네, University of Kentucky면 Lexington.
1: 예, Lexington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1: 예.
0: 상당한 그 큰 사이즈의 도시니까.
1: 예, 뭐 인구가 좀 그래도 몇만 명이 되는 도시입니다.
0: 네, 그러다가 한국 가셨다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지금 SH Chemical이라는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아, 예, 뭐 그 이간. 지금 제가 하는 품목이 원래
0: 네.
1: 제가 그 무역 상사에 있을 때
0: 한국에서
1: 예 네. 한국에서 무역 상사를 다닐 때 제가 맡아 하는 아이템이었는데
0: 네.
1: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그 이제 물건을 제조하셔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매년 물량이 두 배씩 늘어가니까 이럴 경우는 네.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공장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0: 아.
1: 술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0: 그래서 그 말씀대로
1: 예.
0: 이집트 다시 가셔서
1: 예.
0: 그게 언제였어요?
1: 그게 1910년, 9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0: 네.
1: 10년부터 진행을 했죠. 2010년부터.
0: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1: 예.
0: 네, 카이로에.
1: 예. 공장
0: 네.
1: 설립은 2011년도에 끝났고요.
0: 네. 자세는 모르지만 컬링 필름이라고
1: 예.
0: 거기 나와 있고 PVC라는 말이
1: 예.
0: 나와 있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시나요?
1: 우리가 흔히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0: 네.
1: 저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배달시킬 때
0: 네.
1: 짬뽕을 배달시킬 때
0: 네.
1: 비닐랩을 싸서 오죠.
0: 그렇죠.
1: 그 랩을 저희가 생산합니다.
0: 아,
1: 예.
0: 근데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걸 생산하면 그게 더 장점이 있어요?
1: 일단 인건비가 좀 싼 장점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전기비도 좀 싸고 그다음에 날씨가 건조한 나라에서 생산하기에 좀 유리한 제품입니다.
0: 네. 그걸 네. 습기가 차면 안 되니까.
1: 예, 좀 포기 하면은
0: 네.
1: 습기가 차면 이제 이게 약간 좀 뿌얘지는.
0: 그렇죠. 네,
1: 트랜스퍼런시가 비닐.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런 경향이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렇죠. 비닐 랩을. 예. 그럼 예. 거기 이집트 카이로에서 생산을 하셔서 주로 내수인가요?
1: 예.
0: 수출하시나요?
1: 저희가 내수 70%
0: 네.
1: 30% 정도 수출을 합니다.
0: 네.
1: 주변 국가에.
0: 네. 그러면 이집트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1: 예, 맞습니다.
0: 몇 명이나 일을 하세요?
1: 120명 정도 있습니다.
0: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1: 아, 이게 원래 저희 그 기계가
0: 네.
1: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은 아닌데
0: 네.
1: 이 친구들이 조금 손이 느려요.
0: 아, 이집트 사람들이요?
1: 예, 조금 손이 느립니다.
0: 그래서 그러니까 몇 배로
1: 예, 그러니까 한
0: 인력을
1: 보통 한국에서 이 기계 한 대 갖고
0: 네.
1: 3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이즈인데
0: 네.
1: 저희가 이제 3기가 있는데
0: 네.
1: 세대가 있는데 저희는 한 기당 6, 7명씩 쓰고 있습니다. 오. 3명이면 될. 그러니까
0: 두 배, 최소한 두 배.
1: 두 배, 최소 두 배는 네. 필요합니다.
0: 왜 그럴까요? 이집트 그러면 우리가 그 고대 문명, 피라미드 뭐 여행가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대단히 네. 그 크고 뭐 큰 나라인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잘 살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의 이집트는 좀 다른 것 같네요.
1: 이게 제가 뭐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네. 이 이집트가 그래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꽤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0: 네.
1: 비록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0: 네.
1: 왜냐하면 아프리카 유일의 공업국이기도 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공업국이라
0: 네.
1: 영국에 많은 물건을 납품을 하고 하면서 사실 부가 좀 축적된 나라. 였는데
0: 네.
1: 사회주의화가 되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0: 사회주의 예.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1: 이제 이집트 최초의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그게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0: 네.
1: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집트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른 문명들의 이제 그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0: 그래요. 우리가 약간. 기억하는 거는 그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인데 그 예. 이후로 한 2000년 넘게 최소한 네. 그런 속국이 돼서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이집트 국민들의 네. 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뭐 진취성이라든가 뭔가 좀 새롭게 해내려고
1: 예, 하는 약간 도전 제 개인적인 네. 느낌이니까 네. 이거는 뭐 객관화할 수는 없는데
0: 네.
1: 약간 지속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키는 일만 하고 예. 김인구 대표께서는 그 팬데믹도 거치면서 상당히 그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때 뭐 많은 셧다운이 이집트 전체적으로 그때 그렇죠. 일어난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1: 네. 셧다운이 아예 그냥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고
0: 네.
1: 유일하게 허용되는 거는 슈퍼마켓, 네. 식료품점,
0: 네.
1: 약국. 제과점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0: 네.
1: 베이커리만
0: 네.
1: 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셧다운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음식점은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 배달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0: 배달이 성행하니까 네, 네. 결국 음식을 이렇게 싸서 네,
1: 포장을 해야 되고
0: 비닐 랩을 네, 쓸 수밖에 없고
1: 랩을 쓸 수밖에 없고
0: 그때 그러니까 크게 수요가 되는 거예요.
1: 네, 뭐 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0: 네.
1: 저는 역으로 좀 재미를
0: 네.
1: 봤던.
0: 네. 이집트에서 지금 빵이 주식이라고 하셨고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는 또 뭐라 그러죠? 배급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1: 아 있습니다. 예.
0: 이집트에 예. 그런 배급이 있나요? 있습니다. 식량 같은 예.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1: 그 정부에서 그 쿠폰 같은 거를 발행해 줍니다.
0: 네.
1: 그 쿠폰을 갖고
0: 네.
1: 그 정부에서 지정된 그런 그 마트 같은 데가 있어요.
0: 네.
1: 거기 가서 그 쿠폰을 보여주고 거기 그 금액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빵 그 배급을 받을 수 있는 그건 어떤 사회계층 경제적으로 뭐 돈이 있고 없고 그 크게 차이 없나요?
1: 차이가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쿠폰들이 있습니다. 물론
0: 아.
1: 이게 좀 더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 있긴 있는데
0: 네.
1: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양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빵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고 이게 배급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네요.
1: 엄청 심각하죠. 이집트가 대규모 시위가
0: 네.
1: 두 번 일어났었죠.
0: 두 번.
1: 제가 아는 거는
0: 네.
1: 첫 번째가 그 빵값 올랐을 때입니다.
0: 빵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네.
1: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한 제가 기억은 없는데
0: 네.
1: 그때 빵값을 올려서 대규모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가 한번 났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잘 아는 쿠샤리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때
1: 네, 아랍의 봄 때.
0: 아랍의 네. 봄 때 또 한번 움직였고 네. 우리가 거의 뭐 빵값 올리지 않으면 그렇게 특별히 뭐 해달라 이런 요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다.
1: 불만은 많은데 뭐 그냥 뭐.
0: 그렇게 네, 그렇게 네,
1: 종교적인 예,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0: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옛날에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설을 했을까 뭐 이런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때 예. 그 이집트 사람들의 조상들과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네요.
1: 예, 생긴 것도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유전자도 좀 많은 부분이 잃지 않는다고도 제가
0: 그래요. 네. 유전자 그러니까 피라미드 안에 있는
1: 미라의 네. 유전자와
0: 네.
1: DNA가 그렇게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
0: 무슨 뜻일까요? 외부에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던 건가요?
1: 뭐 우리가 왜 그런 피라미드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은 외계인이 세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0: 네. 너무 그거 어떻게 네. 그때 당시의 기술로 그렇게까지 네.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네. 미스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계인.
1: 네. 학계에서 가장 그 신빙성을 얻고 있는 건 저도 이제 주서 들은 얘기인데
0: 아, 네, 네. 네.
1: 그 이집트 고고학 하시는 분들의 주서 들은 얘기인데 가장 네. 신빙성 있는 거는 주위에 흙을 쌓아서
0: 네.
1: 돌을 올리고 또 흙을 쌓아서 돌을 올리고 또 흙을 쌓아서 돌을 올리는데 이게 높이가 147m인가 뭐 그렇거든요. 아. 피라미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0: 네.
1: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이 반경으로 한 20km 정도 되는 와. 땅을 평탄화를 시켜야
0: 네. 올릴 하나씩 수 차례로 올라가는 네. 거죠.
1: 쭉쭉쭉쭉 네. 올라갔는데 그게 20km면 그 일대를 다 덮어야 되거든요.
0: 와.
1: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았나.
0: 네. 그래서 예. 외계인이 와서 했으면 틀림없다.
1: 아, 예.
0: 그래서 지금 DNA를 비교해보니까 그때 DNA와 지금 사람들 예. DNA가 그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
1: 예. 가설입니다.
0: 네. 예. 그래도 정말.
1: 역사적인
0: 어쩐지 외계인. 예. 그리고 피라미드뿐 아니잖아요.
1: 예.
0: 그 파로가 타고 뭐 태양으로 돌아갈 때 탄다는 예. 그 긴 배를 저도
1: 예.
0: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또 거대한 뮤지엄 예. 안에 전시되어 있는 걸 사진으로 맞습니다. 봤는데
1: 예.
0: 그 배도 나무 한 통으로 그렇게 따라낸 예. 거라면서요.
1: 그게 이제 저도 직접 보고 감탄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그게 이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0: 네.
1: 배인데 옆에가 이제 피스가 나무 피스들이 쭉 이렇게 엮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면이 한 피스입니다.
0: 와.
1: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피스 있고.
0: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온 거죠? 그렇게 긴.
1: 그거를 그 가이드들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0: 네.
1: 레바논 쪽에서 가져왔다라고 와. 얘기는 합니다.
0: 네.
1: 예.
0: 네. 레바논에도 외계인이 네. 있었나요?
1: 그 당시 이제 고대에는 그런 큰 나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0: 네.
1: 그런데 네.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0: 네.
1: 그 긴 나무를 가져와서
0: 네.
1: 배가 유선형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휘어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기술을 어떻게 그 4,000년 전에 했을까라는 또 그렇죠. 놀라움이 있죠.
0: 그리고 나무가 오래 가기는 하지만 4,000년이나 지났는데 네. 그게 그대로 지금 보존이
1: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집트를 생각할 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반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우리 한인들, 거기 한인 동포들, 지금 우리 김민구 대표께서는 사업도 하시지만 그 지역에 이집트 한인회 또 부회장님이시며.
1: 아, 예, 맞습니다. 예,
0: 월드 옥타
1: 예.
0: 카이로 지회의 수석 예. 부회장님이신데.
1: 예, 맞습니다.
0: 자주 모이시나요?
1: 예, 뭐, 교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0: 네, 1,000명 미만이니까.
1: 예, 네. 뭐, 자주 모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정보도 나누고. 밥도 먹고
0: 네.
1: 골프도 같이 치고
0: 아하.
1: 예.
0: 골프가 그래도 가장 좀 파퓰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건 뭐
1: 아, 참 암울한데 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0: 암울하다 하시니까 그 대신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일이 많겠네요.
1: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집에 보통 일찍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네. 업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0: 네.
1: 뭐 한국처럼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0: 네.
1: 유일을 즐기고 이런 게 없으니까
0: 네.
1: 그냥 업무 외에 시간이 남으면 그냥 네. 집에 가는 거죠.
0: 그러니까 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네. 많다 보니까.
1: 많아지죠.
0: 네. 김민구 대표님이 이번 미국 뉴욕 쪽 방문도 지금 아드님이 빙햄튼에
1: 아,
0: 주립대학
1: 예.
0: 다니고 예. 있어서 보시라고.
1: 예. 네. 올해 군대도 가야 되고 해서.
0: 아, 약간, 한국으로 가나요?
1: 예. 군대. 짐 정리를 조금 해야 돼서
0: 네.
1: 저는 그 핑계를 삼아서.
0: 네.
1: 짐 정리를 도와준다는 핑계를 삼아서 와서 네. 놀러 왔습니다.
0: 네. 우리 보통 미국의 북동부에 우리 한인들이 외국에 여행 가면 그곳에 한인회를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0: 그때 우리 김민구 대표님 연락 닿으면
1: 예.
0: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1: 아, 예, 맞습니다. 오시면 네. 꼭 연락 주십시오.
0: 진짜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1: 아, 예.
0: 김민구 대표 이사님 예. SH? 케미컬.
1: 예, 맞습니다. 예,
0: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비닐 포장 랩을 예. 생산하십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어릴 때 가신 아버지 국비 유학생으로 가셨던 예. 아버지 따라서 가셔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다시 가 계시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참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얼마나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훈훈하던가.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전쟁은 뭐 미국 지금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작전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이 반대편의 물길에 영향이 있고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면 홍해 쪽으로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그런 물류 선박에도 영향이 더 오지 않을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1: 많죠. 아주 네. 많죠.
0: 네.
1: 일단 그 후티 반군, 예멘의 네. 후티 반군이 아무래도 또 이란 편이기 때문에
0: 네.
1: 홍해를 지나가는 서양의 배들은 공격을 하겠다.
0: 네.
1: 뭐 이란이랑 적대 관계인 국가들은 공격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아무래도 선사들 입장에서도 거기를 피해가야겠죠.
0: 네.
1: 예, 그래서 그러면서 오는 물류 지연,
0: 네.
1: 물류비 상승, 원가 상승이죠.
0: 네.
1: 그러면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아마 영향이 올 것 같아요.
0: 네. 예. 수에즈 운하 바로 옆에 사시는 네. 카이로에. SH 케미컬 대표 이사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카이로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네 거기 한인회 부회장 또 옥타 카이로 지회
1: 네. 네,
0: 수석 부회장님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K라디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아, 아닙니다. 제 영광입니다.
0: 이집트의 이야기 너무 멀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더 신비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날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이집트가 이제는 아니구나 하면서도 그곳에 천여 명 채 안 되게 사신다는 우리 한인 동포들 생각합니다. 오늘 김민구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본 이집트의 이야기 또 아드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방문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둥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미국 간호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순간들, 아마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또 손을 잡아주었던 그 간호사들이 생각나네요. 1982년 5월 6일 공식 간호사의 날로 지정됐고요. 오늘부터 나이팅게일 생일인 5월 12일까지 간호사 감사 주간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에서 밤마다 램프를 들고 병사들을 돌봤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14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나이팅게일이 어딘가의 병원에서 밤새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는 그분들께 감사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5월 6일 투데이 출발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미국 간호사의 날이기도 하죠. 12일까지 간호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학의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생각나시죠? 어릴 때 위인전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팅게일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하얀 그 가운에 램프를 이렇게 들고 밤새 환자들을 돌보는 아주 헌신적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팅게일에게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망치를 든 여인이라는 별명이었는데요. 좀 무섭죠? 크림전쟁 당시에 부상병들에게 필요한 그 약들이 창고에 들어있는데 그 문이 다 잠겨있자 이 나이팅게일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망치를 들고 자물쇠를 부수고 약을 꺼낸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강단 있는 모습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숙녀답지 않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시대의 기자가 일부러 램프를 든 여인으로 바꿔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에 그 전쟁터에 도착을 했을 때 한 1,000명의 부상병 중에 600명 정도가 이 총상이 아니고요.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 환경 때문에요. 그녀가 한 일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력으로 최고 한 60%에 달하던 사망률을 점차적으로 2%까지 낮췄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나이팅게일은 단순한 또 간호사가 아니라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이 차트나 그 바로 원형 도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인데요. 당시에 한 18,000명의 군인 사망자 중에서 무려 한 16,000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가 아닌 이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정부와 군을 설득한 거죠.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세상을 바꾼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 나이팅게일이 150년 전에 한 일이 지금 우리 병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고 환자들의 기록도 다 남기죠. 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증명해낸 것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간호사의 날 우리 주변에 혹시 아는 간호사들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한 두세 분 계신데요. 이 검사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떨고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분들, 새벽에도 콜 버튼 울리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는 분들, 또 무섭다고 하는 환자들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던 그분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의 나이팅게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들,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합니다.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하고 있죠.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국보 매장으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친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의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는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에는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이죠.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투른투어가 있습니다.

0: 품질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네, 여러분께서는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선생님 카톡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아침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인가 하면 수요일이고 수요일인가 하면 주말입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K-Radio를 친구로 삼고 위안을 얻습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일주일이 꼭 3일 같아요. 월, 수, 금 그러면 주말.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으로 말하자면 아주 과묵의 극치죠. 사랑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하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저 다녀왔다. 밥 먹자. 먼저 잔다. 이게 하루 대화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팔자려니 하고 기대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30년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 바람이 많이 불던 주말에 같이 시장을 보러 갔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봄에 바람이 왜 부는지 알아? 어? 그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그냥 글쎄 왜 불지? 하고 받아쳤더니 글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나뭇잎을 깨우는 거야. 헉! 저 그때 남편 얼굴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쳐다봤잖아요. 이 낯선 시적 표현은 뭐지? 이 사람이 내가 30년을 같이 산 그 남편 맞나? 진짜 웃기면서도 이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봄바람이 이 무뚝뚝한 남자까지 바꿔놓은 건지 그냥 웃음이 나면서 뭔가 뭉클하기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요즘 저랑 드라마 볼 때 가끔 눈가도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짠하다고 해야 할지 암튼 앞으로 남편의 변화를 좀 지켜보려고요. 네. 공감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어찌됐든 좋은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세상에 바람이 나뭇잎을 깨우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요? 이 시인 같은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까? 무뚝뚝한 남편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 남편님들께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강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평생 같이 산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 모르는 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생전 설거지 한번 안 하던 남편이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서 고무장갑을 슬쩍 끼고 묵묵히 설거지를 한다거나 모르겠어요. 그 남편의 예전에 그 떡 벌어진 등판이 점점점 작게 느껴졌을 때 우리 아내들은 또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아유 그래 이제라도 그냥 해야지 말이야. 어? 젊은 시절에 나 한 번도 안 도와주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시는 우리 아내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30년을 살아도 어느 날 봄바람 한 번에 전혀 몰랐던 얼굴이 나오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남편들의 변화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재밌잖아요. 네, 이제라도 좀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저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편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갑자기 건강하고 맛있는 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 이런 날 있으시죠? 기름진 것도 싫고 자극적인 것도 싫고 그냥 담백하고 시원한 그 맛이 그리울 때요. 그리고 맛있는 건 좋은데 밥 한 끼 먹고 팁에 세금까지 붙어서 계산서를 보는 순간 놀랄 때도 있잖아요. 오늘 만나볼 곳은요. 직접 뽑은 생면에 엄마 손맛의 반찬은 무제한 무료에 거기다가 세상에 팁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의 대표시죠. 권경단 대표와 함께 오늘 국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일단 대표님 저는 국수를 매우 사랑하는 국수러버예요. 아주 국수 좋아합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도 국수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진짜?
1: 네, 국수를 좋아해요. 이제 국수는 이제 네. 모든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이제 음식이고요. 네. 이제 기분 좋을 때도 찾게 되고 이제 기분 꼬꾸랄 때도 이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싶고 이제 제일 가볍게 이제 접하는 메뉴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국수하면 우리 예전에 결혼식 네. 예전에 가면은 뭐 아니면 잔치날 이럴 때 가면 이렇게 국수가 꼭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만큼 국수라는 게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노동블러바드 이렇게 지나갈 때 빨간 글씨로 국수집 이렇게 간판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심플하다. 이름이 네 화려하지 않고 국수집? 뭔가 이렇게 탁 들어왔는데 그 국수집이란 이유를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1: 네, 저희도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렇죠. 땡땡땡 국수집 뭐 이제 많이 맞아요. 고민했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그냥 어렸을 때 동네에서 출출할 때 그렇죠. 배고플 때 뭐 먹을까 국수? 그러면 국수집으로 그냥 가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심플하고 네. 네, 이제 그렇게 그냥 국수집으로 하자.
0: 그렇군요.
1: 네, 거창하게는 하지 말고.
0: 네. 근데 그게 딱 맞았어요. 너무 좋아요. 기억에 오래 남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좀 출출한데 국수 한 그릇 뭐 엄마 국수 한 그릇 말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네네. 했는데 정말 모든 국수가 다 있는 곳 바로 국수집. 네. 뭐 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에 보면 음식점도 많고 정말 메뉴도 많은데 이 국수 전문점을 시작하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 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단품으로 이제 특히 뉴욕에서 이제 식당을 한다는 것은 되게 큰 이제 모험이긴 한데
0: 맞아요. 네.
1: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어정쩡하게 하는 네. 것보다는 한 가지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제일 특별한 거, 뉴욕에서 네. 제일 특별한 거, 우리만이 이제 만들 수 있는 면을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0: 그랬군요. 네. 사실은 진짜 한 가지 종류로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너무너무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데 국수하면은 국수집이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게 전문성을 좀 살리고 싶었다는 말씀이시군요.
1: 네.
0: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뽑은 생면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이게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면과 어떤 점이 다른지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먼저 식감 다르고요.
0: 식감?
1: 네. 식감도 다르고요. 네. 이제 맛도 다른 게 네. 저희는 직접 반죽하는 거라
0: 네.
1: 콩가루도 섞여 있고요.
0: 그래요?
1: 야생 찹쌀 있고요. 메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해요.
0: 네.
1: 그래서 더 고소하고
0: 네.
1: 더 이제 쫀깃쫀깃한 맛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나
0: 그렇죠.
1: 싶습니다. 네.
0: 사실은 지금 맛도 다르고 당연히 식감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에 훨씬 좋은 면이라는 네.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면 우리는 좋아요. 먹는 우린 좋은데 와 이거 직접 면을 뽑는다는 게 솔직히 참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왜 그렇게 그것을 또 고집하시는 거예요?
1: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0: 그렇죠.
1: 밀가루도 많이 버렸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곡물가루를 많이 섞어서 봤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랑 이제 부모님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네. 이제 당뇨로 많이 이제 고생하셨어요.
2: 아,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아 이제 저희 엄마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밖에서 외식하는 게 되게 싫어하세요. 밀가루 네, 음식이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2: 맞아요.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도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네. 드실 수 있는 면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곡물로 섞어서 네. 이제 저희가 반죽한 거거든요.
2: 네.
1: 이제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2: 그러네요. 진짜.
1: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대접하는 마음으로 꼭 이 면을 이 건강한 이제 반죽으로 네. 이제 그래서 고집하고 이렇게 이제 생마늘을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2: 와, 지금 네. 이 말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어머님께서도 국수를 제일 좋아하셨는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네. 드시는 걸 제가 정말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1: 네네.
2: 아, 그런 분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먹고는 싶은데 이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네. 면으로 하면 되겠네요.
1: 그래서 최대한 밀가루는 안 섞을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2: 네, 그렇죠.
1: 그래서 최대한 밀가루 최대한. 이제 함량을 줄이고, 이제, 콩가루는 조금 고소함만 많이 나요.
2: 그렇죠.
1: 고소함만 이제 메밀가루도 섞으면, 네. 그나마 조금 부담 덜 되고.
2: 맞습니다.
1: 그리고 소화 좀 잘 안 되거나, 그래도 네. 좀 좋지 않을까.
2: 그렇죠. 그렇죠.
1: 네. 최대한 이제 건강하게 네. 만들고 싶었어요.
2: 아,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선 사실은 너무 얼마나 그게 귀찮은 일이에요. 반죽을. 네. 그쵸. 그 반죽. 와, 그거 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직접 면을 뽑아낸다는 게. 네. 이거는 진짜 아무데서나 있지 못한 그런 일인데 그렇게 지금 올곧게 하고 계십니다. 국수집을 딱 들어가면 이제 메뉴를 보실 거예요. 과연 어떤 국수들이 있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현재는 칼국수 종류도 몇 가지 있고요. 메밀국수로 만든 이제 따뜻한 국수랑 네. 이제 비빔면 종류도 있어요.
2: 네네.
1: 그리고 저희 이제 핫할 것 같은 이제 곧 이제 네. 냉면도 있고요.
2: 아, 그렇죠. 네. 냉면 더워지니까
1: 네네.
2: 지금은 사실 온면 따뜻한 것하고 좀 시원한 냉면 다들 드시죠?
1: 네, 현재는 다 있어요.
2: 네, 네. 그렇군요.
1: 네, 곁들임도 몇 가지 있어요. 뭐 미니 돈가스도 있고요, 족발도 지금 하는 거 있고요.
2: 그래요? 네. 네.
1: 국수도 이제 지인분들이 같이 왔는데 국수를 네.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면 돌솥밥도 저희 갈비돌솥도
2: 아.
1: 맛있어요.
2: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국수가 메인이지만 혹시 그걸 또 뭐 안 드시는 분들은 다른 메뉴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주로 이제 칼국수나 그리고 냉면 더워질 거니까 네. 냉면도 있고 물도 있고 비빔도 있고
1: 네.
2: 그렇죠. 메밀국수도 있고
1: 네네.
2: 네. 그 뭐 이렇게 간장 베이스 그런 맛들도 있는 거예요?
1: 네. 들기름 비빔면은 와. 이제 간장 베이스로 이제 메밀국수로 네. 만든 비빔면이에요.
2: 아, 그래요?
1: 그것도 제가 추천해요.
2: 아, 네. 들기름 맛있어요. 막국수 그런 건가? 아우, 네. 너무 맛있겠네요. 요즘에 오시는 손님들이 특히나 좀 많이 찾으시는 그런 메뉴가 있나요, 따로?
1: 요즘에는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냉면을 또 이제 찾기 시작하시고요. 이제 비빔국수도 네. 이제 많이 사주세요.
2: 그렇군요.
1: 비빔국수, 네.
2: 네. 이게 사실은 국수를 먹으면서 혹은 그 외에 사이드 메뉴도 있습니다. 먹으면서 반찬들을 또 이렇게 곁들여 먹는데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반찬이 무제한 무료라는 게 네. 정말 많이들 가져가서 드시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먹어봤을 때 네. 반찬이 워낙 맛있으니까 뭐 네. 리필을 끊임없이 하시던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 무료로 계속
1: 아 쉽지는 않아요. 요즘
2: 물가가
1: 이제 물가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들 왔을 때
2: 네.
1: 그냥 편하게
2: 그렇죠.
1: 네, 솔직히 외식하게 되면 네. 눈치 보게 되잖아요. 밑반찬 조금만 더 주세요.
2: 맞아요. 이제 네. 한 번만 더 주시면 네. 안 돼요.
1: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런 거를 없애고 네. 이제 손님도 편하게 좋아하는 이제 반찬이면 조금 더 드시고
2: 네.
1: 또 만족하게 드시면 또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지 않겠어요?
2: 맞습니다. 네.
1: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이 오시면 네. 그만큼은 또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2: 그러니까 네. 우리 사장님의 그 마음이 아주 넉넉하십니다. 이런 반찬들도 다 이렇게 만드시나 봐요.
1: 네. 네. 굿절이라는 점에 이제 직접 만들고요.
2: 네.
1: 네. 손맛을 이제 고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직접 만드는 거.
2: 집밥 같은 네, 그런 네. 느낌. 예, 칼국수에는 그 맛있는 겉절이가 진짜 네. 이게 참 궁합이 잘 맞는데 겉절이가 더욱 맛있더라고요.
1: 네. 무생채도 맛있어요.
2: 네. 무생채도 맛있어요.
1: 네, 무생채도 맛있어요.
2: 네. 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놀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놀라는 일이 있는데 팁이 없어요. 사실은 네. 요즘에 밥 한 끼 먹으면 다들 놀라세요. 그 가격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음식값도 그렇지만 택스에 거기다 팁까지 하면은 아, 좀 부담이 되는데 팁이 없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이 뉴욕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때요 손님들 반응이?
1: 첫 단계는 네. 허벌허가 갈렸어요.
2: 그래요.
1: 딱 두 가지였어요. 티오 없어요? 안 드려도 네. 돼요? 아, 이제 그렇게
2: 진짜로요?
1: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하면 어떤 네. 분은 왜 팁 없어요?
2: 희한하니까.
1: 네네네. 네. 근데 저희는 취지가 그랬어요.
2: 네.
1: 일단 국수는 한 번 이제 테이블에 가져다 드리면 네.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2: 그렇죠.
1: 이제 반찬도 솔직히 한 번만 이제 가서 드시고 싶은 거 한 번만 이제 가져오시면
2: 네.
1: 한 번이면 조금 번거로워도
2: 네.
1: 저희는 가격에서 부담 없이.
2: 부담 없이.
1: 네. 두 번 갔을 때 솔직히 이제 팁도 요즘에는 3불, 5불 기본으로 이제
2: 네.
1: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네. 드시고 이제 그 남은 3불, 5불로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
2: 그런 마음이시군요.
1: 좋겠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도
2: 네.
1: 반찬은 손님들 괜찮으시면
2: 네.
1: 이제 혼자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시도를 해봤었어요.
2: 네.
1: 근데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오.
1: 네. 천장에서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네.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
2: 네.
1: 저도 아, 이거는 계속 해도 괜찮겠다. 근데 가끔 어르신분들 오시거나 그러면,
2: 네.
1: 저희도 다 설명 해드려요.
2: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해드려요. 네.
2: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사전에 좀 대화를 몇 번 나눠 봤는데, 그런 게 참 느껴졌어요.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장님의 마음에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1: 네.
2: 제대로 진심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제가 느껴졌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2: 아, 그래요?
1: 네. 천천히 네. 가고 싶고요.
2: 네.
1: 오래 가고 싶어요.
2: 아, 맞습니다.
1: 동네에서 이제 반짝이는 그냥 고수집 하고 싶지 않고요.
2: 네, 네.
1: 오랫동안 이제 저는 그런 가끔 그런 건데 요즘에는
2: 네.
1: 이제 애기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2: 아, 그래요?
1: 네.
2: 네.
1: 그러면, 단번에 봤을 때는
2: 네.
1: 또 커서 와요.
2: 맞아요.
1: 그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네. 이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들 커서 와. 그런, 이제 보면,
2: 네.
1: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2: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손님들 보면,
2: 네.
1: 또 보고 싶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저는.
2: 네. 예전에 보면은 진짜 막 몇십 년 된, 정말 그 아주 터줏대감 같은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1: 네네.
2: 네, 우리 플러싱 160가에는 이 국수집이 앞으로 그런 집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너무 좋겠네요.
1: 네, 제 꿈입니다.
2: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네.
2: 이 처음 오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아, 그래. 오늘 점심은 딱 좋다. 국수를 한번 먹어보자. 맛있는 국수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 사장님 오늘은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실 것
1: 네.
2: 같은데.
1: 저희 오늘 수요일이죠.
2: 네.
1: 저희 수요일이면
2: 네.
1: 국수 수요일 있어요. 그래서 국수 수요일은
2: 오.
1: 비빔국수를 12불에
2: 네.
1: 이제 드려요.
2: 네네.
1: 네. 와, 그래서 수요일은
2: 네.
1: 꼭 오셔서 비빔국수를 드셔보시면
2: 네.
1: 제 국수집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2: 와. 아, 그럼 이게 매주 수요일이에요?
1: 네, 매주 수요일이요.
2: 아, 그렇군요.
1: 매주 수요일.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제 국수 수요일로 이제 저희가 정했어요.
2: 아, 네. 국수요일.
1: 네,
2: 국수요일.
1: 네.
2: 국수요일. 좋습니다.
1: 네.
2: 그럼 매주 수요일에 가면 비빔국수를 12불에
1: 네.
2: 너무 좋은 가격이네요, 세상에.
1: 네.
2: 바로 오늘이네요?
1: 네네.
2: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1: 네.
2: 너무 좋습니다.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특별한 수요일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국수집 가시면 맛있는 비빔국수 12불에 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국수집에 와서 꼭 국수를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 사장님이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이런 이유로 국수집에 한번 꼭 와보셔야 됩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아, 거창하게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데.
2: 네, 안 그러셔도 돼요. 네.
1: 네. 저희 국수집은 면을 이제 저희가 직접 뽑는 거라 그렇죠. 한 번쯤은 꼭 한 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2: 네.
1: 네. 맞아요. 드셔보시고 저희만의 이제 레시피로 만든 거라
2: 네.
1: 부족한 점 있으면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2: 그렇죠.
1: 이제 저희 헨젤로는 열심히 저희만의 레시피로 만든 거라
2: 네.
1: 한 번쯤은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 권 사장님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귀가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방금 말씀하시는 것 아이디어도 좋고 조언도 좋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1: 좋아해요 듣는 거.
2: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반영하시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국수집이 될 것 같은데 전 사실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담겨있는 줄 사장님을 통해서 알았고요. 네,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건강한 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1: 네.
2: 국수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보여주고 싶습니다.
2: 보세요.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국수집은 160가 28 노던 블루바드에 있고요.
2: 네.
1: 네.
2: 전화번호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가 718-799-0885번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이렇게 160가 지나가시다 보면은 빨간 간판에 이름이 국수집
1: 네.
2: 되어 있습니다. 160-28 노던 블루바드입니다. 전화번호 718-799-088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국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셔서 비빔국수 혹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더위도 식히고 네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우리 청취자들께 뭐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1: 국수집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2: 네.
1: 저희가 정성 들여서 만든 이제 국수를 준비할 거니까
2: 네.
1: 오늘 청취자분들 이제 꼭 오셔서 한번 네. 드셔보시고요.
2: 네.
1: 오늘도 전 하루 되세요.
2: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맛있는데 건강한 면 국수 드시고 싶은 분들 좋습니다. 국수집으로 가십시오. 플러싱 160가 노던 블루바드에 있는 국수집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또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저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될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아, 그리고 이제 라디오요.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보세요. K-Radio 3월부터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Radio 라이브 혹은 K-Radio 데일리 검색하시면 방송 중에 스튜디오 구경 한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정보도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체크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익숙한 모든 걸 죄다 거기다 두고서 이민을 선택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뭔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그 선택 뒤에는 분명히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문화 속에서 팍팍한데 그 첫 단추, 이민의 여정은 더 팍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죠.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해답을 제시합니다.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항상 그, 뭐, 계속 이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민, 이런 흐름이랄까요? 이 추세, 이런 거는 꿰고 계실 것 같아요.
2: 네, 아무래도 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뭐 좀 달라지는 그런 것도 매일매일 느끼니까요. 네네네.
0: 네. 뭐, 최근 이민 이슈나, 뭐, 꼭 알아둬야 될 뉴스 같은 것도 있을까요?
2: 뭐, 요즘에 이제 그, 뉴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모든 케이스가 뭐, 전면 중단됐다, 뭐, 요런 지금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지금 좀 염려를 하고 계신데요.
0: 네.
2: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더 올스톱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조금 그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케이스를 좀 더 까다롭게 보기는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요즘에는 좀 문제를 삼을 때도 있고 하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케이스 진행하실 때 그 예전에 뭐 아무리 오래되셨던 일이라도 혹시라도 뭐 좀 깨림직한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은 항상 그 다 상담을 잘 해보시고 진행하시고요.
0: 그래서 네.
2: 지금 조금 좀 예, 뭐 예전에 비해서 인터뷰도 그렇고 조금 더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도 이제 금방 또 이제 지나갈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래 될 수가 없죠. 이런 분위기가.
0: 네.
2: 그래서 또 그 요즘 또 이제 그 또 한 가지 좀 약간 업데이트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이민국 그런 케이스 인터뷰 때 이제는 좀 사진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도 이제 사진을 뭐 원래는 프린트해서 이제 다 가져가서 보여주면 됐는데
0: 네.
2: 요즘에 이제 전화기를 열어서 다 이렇게 한번 보여달라 뭐 그런 일도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0: 아 그래서 네.
2: 네 그래서 뭐 진짜 부부면은 뭐 당연히 전화기에도 전부 그런 사진들이 쭉 많겠지 하고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0: 네.
2: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좀 가시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2: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또 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면은 이 그 만약에 인터뷰가 나오면은 같이 동행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장치로서 좀 더 네.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 변호사가 그래도 옆에 있으면은 그 이민관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0: 네.
2: 딱히 뭐 할 게 없다고 해도 그냥 변호사가 거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안전장치로서 이게 그 용이 돼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0: 네.
2: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요즘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네,
2: 그래도 뭐 케이스들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오랫동안 이제 이민 관련 법률을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요런 시즌이 있나 봐요. 좀 이렇게, 지체되는 요런 시즌이 있고 어떤 데 좀 잘 진행되는 시즌이 있고.
2: 네, 맞습니다. 좀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0: 네.
2: 아무래도 좀 정권에 좀 디펜드 한 것도 좀 있고요.
0: 네.
2: 예, 그래서 그런 것,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안 좋은 시기 같긴 한데요.
0: 네.
2: 그래도 뭐, 그래서 또 빨리 나오는 케이스들은 또 예전에 비해서 또 빨리 나오고요. 어떤 케이스들은
0: 그 네.
2: 어떤 종류에 따라서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좀 더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합법적으로 뭐 법적인 근거가 있으시다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뭐, 이민 그 절차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2: 만약에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으시다면 지체하실 필요는 없죠.
0: 네. 자, 요렇게 이제 이민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결혼 영주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 사진 같은 걸 챙겨갔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도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2: 예,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핸드폰 네. 열어보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서로 팔로우를 하는지
0: 네.
2: 페이스북에도 서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공유하는지 그것도 지금 그거 뭐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0: 네.
2: 이제 예,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최청호 변호사님이 이제 이민 전반적인 최신 근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양미민 사무장님,
1: 네.
0: 요즘은 근래 그래도 참 좋은 소식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까요?
1: 참 좋은 소식이다.
0: 네. 어렵나요?
1: 좋은 소식은 이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들인데.
0: 네.
1: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그 사이판에 있는 분들 케이스도 도와드립니다.
0: 네.
1: 네, 괌도 이제 미국 저기 테리토리이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래서 그 가족분들도 이제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인터뷰 없이 근래 또 승인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요.
0: 네.
1: 또 다른 손님도 이제 저희한테 오셨는데 이 시민권 신청할 때도 요새는 저희가 이제 좀 잘 알아보고 조심조심 하시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분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시민권을 본인이 신청했다가 인터뷰를 가셨는데,
0: 네.
1: 과거에 영주권 파일을 이민관이 이제 다 리뷰를 하고는,
0: 네.
1: 너는 그때 당시 영주권 자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오. 돼서 시민권이 이제 거절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다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드렸고,
0: 네.
1: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가셨는데 잘 또 해결이 됐습니다.
0: 아, 네, 다행이네요.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띄엄띄엄 들리면서, 봐, 지금은 시민권 신청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1: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꼼꼼히 상담을 전문가와 하시고,
0: 네.
1: 내가 지금 시민권을 해도 안전할지,
0: 네.
1: 영주권 받았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거를 다시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나하나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요.
0: 네.
1: 전문가랑 의논을 하셔야 돼요.
0: 네. 자, 밀러앤츄의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러앤츄의 로펌 오피스는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는 718-461-2334-2335 두 대가 있고요. 뉴저지입니다. 201-674-1456번입니다.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민법 관련해서 내가 요즘 진행 중인데 고민이 있어요. 답답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 또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토리에서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메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세일,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국보, 삼원각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투맨은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6: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5: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6: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5: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6: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5: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8: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9: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8: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밀라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과 함께 이민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밀라인 최로펌 뉴욕 주소는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상담 전화 718-461-2334-2335 뉴저지입니다.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 잉글우드 클립스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201-674-1456 맨하탄 오피스의 주소입니다.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하탄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자, 라디오 생활백서 이민 관련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고 해외 장기 체류 퍼밋을 신청해 놨는데요. 한국 가서 살다 오려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퍼밋을 받고 이거 사용 안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1: 예, 뭐 퍼밋 받아 놓으시고 사용 안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0: 네. 그 장기 체류 퍼밋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신다면요.
1: 예, 그래서 영주권자로 계신 분들이 이제 외국에 6개월 이상 이제 장기 체류를 이제 하시게 될 그런 일이 생기시면은.
0: 네.
1: 이제 요, 그, 퍼밋을 신청을 하시고, 이제 그 외국에 나가셨다가, 이제 이 퍼밋은 이제 보통 2년까지는 외국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무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그래서 외국에 오랫동안 뭐 일 때문에나 뭐 가족 때문에나 뭐 이렇게 오래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요것을 신청하고 가시면 됩니다.
0: 네. 뭐 사유가 특별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1: 그런 것도 특별한 건 없고 사유를 이제 쓰는 칸은 있는데 그냥 왜 오랫동안 가 있었느냐. 그러면 뭐 만약에 일 때문이시라면 for business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그냥 to visit family 그렇게만 간단하게 쓰셔도 나오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이 신청하고 퍼밋을 받기까지 기간은 오래 걸릴까요?
1: 예, 요즘에 신청 들어가고 보통 한 1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신청을 하시고 지문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시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급이 되면 여기서 누가 받으셔서 이제 한국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님도 미국에 계신데요. 약 20년 전에 부모님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 여행했다가 머문다는 걸까요? 제가 시민권자 자녀로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웨이버라는 신청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하면 되는 건지 가능은 한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네, 일단 캐나다로 오셨다는 거는 그냥 비자 없이 캐나다 국경으로 이제 넘어오셨다는 말씀이신데요.
0: 네.
2: 그럴 경우에는 그 아마 웨이버 601A 웨이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601A 웨이버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가족이
0: 네.
2: 자녀가 부모 초청을 하는 겁니다.
0: 네.
2: 예, 601A라는 게 해당되는 그 가족 관계가 있는데요.
0: 네.
2: 자녀가 부모해 주는 거는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시민권자였고,
0: 네.
2: 자녀를 해주고, 601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 케이스는 가능한데,
0: 네.
2: 시민권 자녀가 반대로 부모해 주는 거는 601A가 안 됩니다. 601A라는 거는 여기서 승인을 다 받고 마지막 인터뷰를 한국에 가서 하고 오는 거거든요.
0: 네.
2: 네, 그래서 일단은 안 되고 20년 전에 오셨다면 이사와이가 그때 2001년도에 있었는데 그 후에 오셨을 확률이 또 높을 것 같고요.
0: 네.
2: 그러면 또 이사와이도 없으신 거고.
0: 네.
2: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2: 그래도 또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이것저것 또 여쭤보고 상담은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601A 웨이버는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로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양민미 사무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인이 2년 조건부 영주권으로 계시다가 아내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이제 다시 미국에 오시려고 하니까 2년짜리 영주권이 올해 3월에 만기가 됐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하셨어요.
1: 네, 조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나가셨으면은 그래도 지금 6개월이 안 지나셨으면은 그래도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라도 뭐 2년짜리 영주권이 3년에 만기가 되었어도 지금이라도 그럼 여기 미국에서 얼른 신청을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10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제 접수증이 오는데 그 접수증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그거 가지고서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한국에 언제 나가셨는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아내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0: 네.
1: 그 결혼 생활은 뭐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 네.
1: 뭐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 모든 상황 들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이 만료가 되면 여기서 다시 신청을 하고 그 접수증을 들고 입국을 할 수 있군요.
1: 예, 그래서 뭐 751을 신청하는데 그 10년짜리 신청하는데 꼭 미국에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리퀘어먼트는 없기 때문에요.
0: 네.
1: 한국에 계시면서도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좀 만기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으니까 그것도 왜 늦게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도 다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이제 좀 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0: 네.
1: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시 뭐 화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0: 네, 만약에 화해를 안 하고 우리 헤어질까 그럼 또 문제가 되나요?
1: 그렇게 되면 10년짜리 영주권을 이제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0: 아,
1: 아무래도 10년짜리는 네.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0: 네. 네. 자, 말 나온 김에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만기 전에 신청 기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1: 보통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실 때는 이제 그 만기되기 날짜로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2년 조건부 영주권 같은 경우는 만기 날짜로부터 3개월 전부터
0: 네.
1: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0년짜리는 6개월 전에, 2년짜리 경우는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보통 3개월, 2년 조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개월이 되면은 이민국에서 그 리마인드 또 편지가 또 와요. 이제
0: 아.
1: 10년짜리 신청할 때 됐으니까 준비하라.
0: 네.
1: 편지도 보내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언제더라? 한번 시간, 요렇게 말 나왔을 때, 만기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485 신청서에 미 입국 장소를 잘못 썼어요. 시애틀로 왔는데 서류 해주시는 분이 그냥 뉴욕이라고 써버렸는데, 이럴 경우에 서류 하나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요 정도 실수는 괜찮습니다. 실수기 때문에.
0: 네.
2: 만약에 뭐 인터뷰가 있게 되면 이제 이민관한테 그 인터뷰 당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0: 네.
2: 네, 요 정도는 귀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0: 진짜? 근데 이런 서류 진행을 할 때 뭐 하나 이렇게 잘못된 게 눈에 띄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별.
0: 네.
2: 성별을 틀리게 한다든지 뭐 주소, 생일. 그리고 뭐 범죄 기록이 있는데 뭐 없다고 했다든지 또
0: 네.
2: 없는데 실수로 있다고 했다든지 네. 그런 거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0: 네.
2: 네, 이 정도는 네,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미 입국 장소 시애틀인데 뉴욕으로

0: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새 결혼 사실혼에 대해서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관계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요거는 인터뷰 때 좀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0: 이민관이 이제 어떻게 보냐에 달려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결혼하고 살고 있으면서 일 때문에 사주를 뭐 잠깐 다닌다. 뭐 이러면 몰라도
1: 네.
0: 뭐 아예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집에 확인을 나온다는 거는 제가 일한 사례 중에 한 번 있었어요.
1: 어, 네, 있었어요. 예.
0: 네, 딱 한 번. 근데 이제 이쪽 뉴욕 뉴저지는 아니었고 이제 저기 매사추세츠 보스턴 쪽이었거든요.
1: 네.
0: 네, 이제 그쪽 사례는 한 번 인터뷰를 했고
1: 네.
0: 인터뷰를 하고 한 1년인가 좀 넘게 계속 펜딩 상태였는데
1: 네.
0: 그 펜딩인 사이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시간에 이제 이민국에서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뭐 다행히 그분들은 이제 진짜 사실혼이었기 때문에
1: 네.
0: 아침 일찍 왔지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문을 열었죠.
1: 네.
0: 그래서 오히려 그 집을 방문한 게 도움이 돼서 금방 승인이 됐었습니다.
1: 어, 네. 와, 그런 케이스도 있군요. 그것도 아침 일찍 일부러 아침 일찍 오는 건가요?
0: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뭐 진짜 누구면 아침에 같이 있지만
1: 네.
0: 또 아니면 뭐 한 사람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주하는 곳 확인을 나와서 도움이 더 많이 됐어요.
1: 네.
0: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뉴욕 뉴저지 쪽에는 집으로 찾아온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1: 네.
0: 네.
1: 결혼 영주권 진행하면서 좀 특별했던 좀 힘들었던 케이스랄까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0: 뭐 이민관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보통.
1: 네.
0: 이제 요새는 저도 이제 그 통역으로 많이 인터뷰를 같이 가드리거든요. 이제
1: 네.
0: 이민국에서 통역을 해주질 않고 통역이 필요하면 같이 이제 함께 데리고 가야 돼서
1: 네.
0: 제가 통역을 근래에 몇 번 갔는데 진짜 이민관 잘 걸리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1: 네. 아, 네. 참 내가 고를 수도 없고 그죠?
0: 맞아요. 네.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친절한 이민관들이 있는가 하면
1: 네.
0: 뭐 그냥 막 진짜 무슨 뭐 수사 하듯이 네. 그냥 막 예 인테리게이트 하듯이 하는 이민관들도 있고요.
1: 네. 무슨 내가 조사당하는 것처럼 네.
0: 아까 맞아요. 그 네.
1: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변호사를 동행하는 편이 좋다. 요즘 같은 때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0: 네. 저도 근래에 또 통역을 한번 갔다 왔는데
1: 네.
0: 아, 이 이민관들이 태도가
1: 네.
0: 변호사가 있고 없고 틀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강추 드립니다.
1: 네.
0: 변호사님을 꼭 모시고 가시는 거를.
1: 없으면은 뭐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진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뭐 그것도 이민관에 따라 틀리죠.
1: 네. 네. 자. 요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인터뷰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를 동행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나 꿀팁으로 또 챙겨두시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OPT 기간이 유효한 상황인데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할 때 별도로 노동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 종류의 노동카드를 갖고 있어도 됩니까? 욕심쟁이 같은데 질문 주셨습니다.
2: 예,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EAD 카드가 뭐 금방 만기가 되실 것 같으시면 뭐 그냥 영주권하고 같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직 기간 많이 좀 남으셨으면 그냥 지금 그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두 개 동시에 신청하셔도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1: 아, 네. 왜 지금 뭐 워크맘이 갖고 있는 또 신청해서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2: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OPT 기간은 뭐 1년밖에 안 주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이제 끝날 때가 됐으면 오히려 그냥 노동카드 새로 신청하시는 게 더 좋죠.
1: 네.
2: 영주권 나오실 때까지.
1: 네. 자, 밀라인 최룡범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또 얘기 나눌게요. 밀라인 최룡범, 뉴욕 뉴저지 맨하탄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뉴욕은 718-461-2334-2335번이고요.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

0: 6741456번입니다. 맨하탄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이민 관련 걱정이 있다면 지금 이 방송 놓치지 마세요. 잠시만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민법 전문가입니다. 밀러앤 트레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미시민권을 신청할 때 유효한 한국 여권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이게 있어야 되나요? 주셨네요.
1: 네, 시민권 인터뷰하실 때 꼭 말리산 여권이 없으셔도 됩니다.
0: 네.
1: 네, 뭐 최근 5년간 해외 다닌 기록을 그 시민권 작성하실 때 적으셔야 되는데요.
0: 네.
1: 해외 여행을 안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그래서 꼭 말리산 여권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막 하시고 뭐 딜레이 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0: 네. 시민권 신청할 때 요거는 꼭 챙겨야 해요 하는 중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드고요. 이제 결혼을 하셨으면 요새는 그 결혼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더라고요.
0: 네.
1: 이혼을 하셨으면 이혼 서류하고.
0: 네.
1: 그러니까 영주권을 배우자 케이스로 안 받고 취업 케이스로 받으셨어도.
0: 네.
1: 이민관에 따라 결혼을 하셨으면 그 혼인증명서를 요구를 하는 이민관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미리 그냥 준비를 해가신, 뭐 가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0: 네.
1: 네, 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거를, 웰컴해 드립니다.
0: 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해가도 될 수도 있지만 해가면 더 좋은 것들을 이 현장에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요.
1: 네.
0: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지 8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얼마 전에 룸메이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리포트장 수강을 하고 지문 찍고 왔는데 이번 여름에 한국 갔다 올 때 이것 때문에 경찰서 리포트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2: 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중범죄만 아니셨다라고 하면은 경찰서에 신분 다녀오셨어도 해외 여행 갔다가 오시는 거는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0: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경찰서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지문은 다 같이 찍고 오는 건가요? 누구라도?
2: 이거는 뭐 리포트만 작성할 경우에 지문을 찍을 때도 있고요.
0: 네.
2: 뭐 안 찍을 때도 있는데 지문을 찍으셨다는 거는 그래도 좀 뭔가가 좀 엄청 어게인스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래도 뭐 룸메이트 분하고 있었던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것 같진 않고요.
0: 네.
2: 지문 찍고 오셨다고 해도 뭐 경범죄 뭐 아무리 그 미약한 것도 다 지문을 찍으시니까요.
0: 그래서 네.
2: 뭐 그게 한국 다녀오시는 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진짜 이 한마디면 마음이 확 놓이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 한마디. 이게 궁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601A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사관 인터뷰 갈 때 건강검진은 미국에서 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 네, 우선 그 한국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601A가 이제 승인이 나오시고 이제 모든 서류로 대사관으로 넘어가면 인터뷰 날짜가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날짜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이제 어포인트먼트를 하시고 그 편지를 이제 다 보여주시고서는 이제 어포인트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한국에서도 이제 꼭 그 대사관 지정 병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서 하시면 됩니다.
0: 네. 대사관 인터뷰 갈 때 건강검진 한국에서 해야 하고 지정병원 세 곳 중에서 한 곳으로 가셔서 받으시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남편 둘 다 영주권을 받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체류 허가서 신청하고요. 2년 정도 한국에 거주할까 하는데 만약에 2년을 다 채우고 다시 미국에 와서 시민권 신청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갔다 왔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아이고. 네, 이게
0: 네.
1: 그 시민권 신청하실 때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해외에 얼마나 나가 있냐 이제 그런 것도 보는데요.
0: 네.
1: 한 번 나가셨을 때
0: 네.
1: 1년 이상 해외를 체류를 하셨다가 입국을 하시면
0: 네.
1: 그때 입국한 날짜로부터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또 시민권을 하실 수 있어요.
0: 입국하고 4년하고 하루요?
1: 네.
0: 와.
1: 해외에 한꺼번에 왔다 갔다 말고요. 네. 나가 계시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고 네. 입국을 하셨을 때는.
0: 저 갑자기 궁금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영주권 받은 지 30년 지났으니까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해외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나요?
1: 그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시민권을 해놓고 그 대신에
0: 네.
1: 이제 한국 가시더라도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계시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여기 오셔서 인터뷰하고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면 되죠.
0: 네.
1: 오히려 네. 그게 시간이 좀 플렉서블 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0: 네. 싹 다 정리하고 꼭 2년을 한국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방법들도 있겠네요.
1: 자, 그렇죠.
0: 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 2002년, 2008년. 왜 그러셨어요? 운전, 음주운전 기록이 3번 있었습니다. 아이, 참. 와이프가 신분이 없어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데 이렇게 3번 기록 있어도 시민권 취득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영주권 받았거든요. 예, 이렇게 하셨어요. 소셜 카드도 신청이 들어갔는데 아직 번호가 안 나왔어요? 하셨네요.
2: 그거는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네. 좀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은 네. 일단 음주운전 기록 3번 기록이 있었는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아, 네네네. 그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그 기록이 2008년도라고 그러셨는데 그러시면 네. 이제 거의 20년 지났기 때문에 뭐 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또한 저 사무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좋은 이민관을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뭐 제 개인 사례로는 예전에 인터뷰 한번 같이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6번 음주운전을 겪으셨었는데
0: 네.
2: 그래도 다 5년이 지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그냥 디스포지션만 보고 그것도 문제는 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들도 그, 뭐, 다 되게 오래된 거라서 충분히 트라이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최악의 경우 만약에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도 지금 영주권에는 문제는 없고요.
0: 네.
2: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충분히 시민권 취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2008년 이후에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 오늘도 술 한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아까 제가 영거포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영주권 받았는데, 소셜카드도 신청이 들어갔대요. 근데 아직 번호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알아볼 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 또 요새 소셜국이 엄청 늦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요. 소셜 오피스 예약을 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0: 왜 그런 걸까요?
1: 아무래도 네. 인력이 부족하겠죠?
0: 네.
1: 네. 예전에는 영주권 나오고 소셜카드가 금방금방 뭐 날라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영주권 카드보다도 소셜카드를 먼저 우편으로 받은 분들도 계신데
0: 네.
1: 요새는 저희가 그냥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 직접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0: 네. 자, 소셜카드 영주권이 나왔는데 소셜카드가 없었다면 소셜국에 신청해가지고 꼭 직접 가서 다시 또 신청을 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다카로 있는데요. 음주운전 걸린 친구 차 타고 가다가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이게 다음에 다카 갱신할 때 문제가 되진 않을지 큰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2: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같은 혐의로 경찰서에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혐의로 가셨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다시 리뉴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뭐 리뉴하셔야 되기 전에 만약에 디스포지션이 다 나온다고 하면은 그 디스포지션 가지고서는 신청하시면은 그래도 뭐 한 번 이런 일이 이번에 첫 번째시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카 갱신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0: 네. 이게 본인이 음주한 거 아니고 음주냐 걸린 친구 차에 타고 있었으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아니겠죠?
2: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같은 혐의로 또 알리게이션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2: 그런 거는 이제 그 형사법 변호사가 그거를 잘 이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돼 있으면은 좀 엄폐하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 잘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그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0: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밀라인 최 로펌 오피스의 상담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J1에서 F1 신분 변경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H1B 추첨 당첨됐습니다. H1B 신청서도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저희도 뭐 이런 손님분이 계신데 이제 지금 F1 신분 변경이 팬딩인 상황에서 H1 신청서를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결국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승인이 되려면 그 내가 이 신분에서 이 신분으로 들어간 게 승인이 돼야 또 거기서 이쪽으로 옮길 때 이 신분이 또 승인이 됩니다.
0: 네.
1: 이해가 되셨나?
0: 네.
1: F1 신분 변경이 아직 심사 중 팬딩인 과정에서 H1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지만
0: 네.
1: 결국에 H1 신청 신분 변경이 승인이 되려면 그 네. F1 신분 변경이 승인이 돼야지만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를 결과를 알고 진행하고 싶다. 그럼 네. 지금 F1 신분 변경 들어가 있는 거를 급행료를 내셔서 급행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0: 네.
1: 그럼 결과를 빨리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렇게 이제 결과를 알아보고 H1을 하셔도 되고
0: 네.
1: 아니면은 그냥 뭐 take chance 하고 팬딩인 상태에서 그냥 H1 신청을 하시는 거죠.
0: 네. 어느 쪽을 더 추천드릴까요?
1: 근데 급행료가 이제 거진 3,000불 가까이 되니까요. 이게 네. 저희가 뭐라고 결정을 네.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 금액이 좀 작으면 급행으로 네. 하시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릴 텐데
0: 네.
1: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진짜 네. 개개인의 선택이죠.
0: 네. 와, 급행료가 또 그렇게 비싸네요.
1: 네. 2,965불로 올랐습니다.
0: 아,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F1으로 다니던 학교가 이제 곧 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야, 이럴 때 되게 걱정되겠다. 언제까지 다른 학교로 I-20 트랜스퍼가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요새 좀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아마 그 기간을 알려줄 겁니다. 네. 언제까지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최근에 이제 어떤 문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공지를 받았는데
0: 네.
1: 학교에서 뭐 8월까지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날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학교랑 꼭 의논을 해보시고 학생 신분이 터미네이트 되지 않게 빨리 액션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학생 비자를 위해서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학교가 문을 닫기 그렇게 쉽나?
1: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제일 큰 이슈가 뭐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0: 네.
1: 네. 뭐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근래 손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제 그 학교가 뭐 그 가르치는 방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F1을 안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0: 네. 자. 다음 질문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지가 10년 좀 되셨네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메디케이드를 지난 몇 년간 계속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혹은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2: 네, 소득이 많이 없으셔서 메디케이드를 합법적으로 받으신 거라면은 시민권 신청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0: 네.
2: 메디케이드 받으셨다고 해서 뭐 신청 못 하시고 이런 부분 없으니까요. 합법적으로 다 신청하셔서 받으신 거면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0: 네.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 불법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문제가 없다
2: 말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인컴이나 좀 이런 그 자격 조건을 좀 약간 거기에 좀 약간 프로듈런트하게 리포트를 해서 그렇게 받으시는 케이스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0: 네.
2: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시라고 하면은 뭐 메디케이드 그냥 소득이 좀 적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으신 거라고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0: 네, 합법적으로 자격이 돼서 메디케이드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들이 다카 신분으로 회사 다니고 있는데 G 취업 스폰서 통해서 영주권 취득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대요. 다카 신분으로 회사 스폰서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 주셨네요.
2: 네, 그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게 이 아드님이 다카 신분을 몇 살 때 취득을 하셨는지 네.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카 신분을 만 18세 이전에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스폰서를 받으셔서 취업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만약에 18세 이후에 다카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해도 영주권까지는 지금은 연결이 안 됩니다.
0: 오.
2: 그래서 그 예, 다카를 언제 받으셨는지 그게 네. 제일 중요하게 될 거예요.
0: 다카 신분을 받은 지가 18세 이전이라면 가능한데 이후라면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후는 안 되는 거예요?
2: 18세 이전은 이제 미성년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0: 네.
2: 미성년자는 여기서 그 illegal presence를 복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그 미성년자는 여기 아무리 오랫동안 신분 없이 있어도 그게 이제 신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간주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후에 계속 사셨어도 이미 그 보호장치가 만 18세 이전에 이제 그 작용이 됐기 때문에
0: 네.
2: 이분은 지금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신분 없이 계신 날은 하루도 없으신 거예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18이 지나신 다음에 이제 다카를 받으셨으면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 보호장치는 거기서 시작이 안 되는 거죠.
0: 네. 다카 신분을 받은 게 이제 18세 이전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8세 때 마리화나건으로 경찰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른이고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신청 요즘 같은데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이런 사례가 뭐, 많이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티네이저일 때 그런 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0: 네.
1: 네, 저희도 이런 케이스가 몇 있었는데 뭐 시민권 받으실 때 크게 문제가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0: 네. 이게 만약에 뭐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도 한 세네 번, 다섯 번 이런 경찰 이력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될까요?
1: 그건 또 이민관에 달려있죠.
0: 아, 니들 때 그럴 수 있어 해주는 이민관이면 괜찮고 또 이렇게 괜히 또 꼬투리 잡는 이런 식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1: 네, 요새는 뭐 마리아나가 리걸이기는 하지만
0: 네,
1: 네 또 뭐 이민관 디스크레션에 달려있죠.
0: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받았는데요. 제가 부모님을 영주권으로 초대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나 영주권 있으니까 바로 초대하면 돼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1: 결혼을 배우자,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0: 네.
1: 시민권을 3년 만에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을 하셔야 부모님 초청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님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러면은. 네,
1: 시민권 취득을 하시고 해드릴 네. 수 있어요.
0: 3년, 이따 이제 시민권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초청 부모님을 하면 금방 가능한가요?
1: 또. 부모님이 만약에 그때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면, 빠르면 6개월, 길게 1년 안에 받으시고요.
0: 네.
1: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 그럼 조금 절차가 이제 틀립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이 대사관 인터뷰 그 대기 상태 기간에 따라 이제 이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빠르면 1년 반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막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0: 네.
1: 요새 같은 경우는 대사관 인터뷰가 엄청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지금 추세예요.
0: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시민권 증서 원본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2: 네, 시민권 증서 원본 신청은 비용이 555불이고요.
0: 네.
2: 그리고 기간은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시민권 원본 신청하는데 기간이나 금액 문의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오늘도 이민법 관련해서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2분이나 남았네요. 그 영주권을 받자마자 요거는 꼭 챙겨라.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는 게 있을까요?
2: 뭐 영주권 카드를 우선 받으시면은 거기에 그 모든 정보가 잘 맞는지
0: 네.
2: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어쩔 때는 가끔가다 그 성별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캐치하셔서 만약에 이민국에서 실수해서 그런 게 잘못된 거라면은 I-90를 신청하실 때 뭐 비용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0: 네.
2: 그냥 그 뭐가 잘못됐는지 간략하게 써서 그 이민국에 알리면은 I-90하고 같이 보내시면은 그런 건 다 수정해 줍니다.
0: 네. 자, 오늘도 명쾌하게 이민법에 대해서 답해 주셨습니다. 밀러앤트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최로펌 오피스는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이고요. 상담 전화 718-461-2334-233-5번입니다. 뉴저지는 607번 에비뉴 스윗 넘버 109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674-1456번입니다. 201-674-1456. 맨해튼 오피스 주소입니다.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이미 비자 신청하고 그럴 때 참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었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밀러앤트레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매미 사무장과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 기업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내일 국회에서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제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단 참전에 대한 부담은 벗게 됐는데요.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크아웃 토론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현 판승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과구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예, 자, 두 분 완전체 3인과 함께합니다. 자, 일단 개헌 투표 내일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군요.
3: 네. 오늘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개정안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3: 특히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라고도 했는데요.
1: 예.
3: 어떤 정치 세력이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91명인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1: 네, 일단 대통령도 개헌안에 힘을 실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면서 이 개헌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서 마지막 임기 마지막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이 반대라고 하고 표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5: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당론으로 반대한다죠.
1: 예.
5: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물으셨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예. 권력구조 개편 딱 나가면 머리가 사실 지진 나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1: 예.
5: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3포인트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정으로 놓고 부마항쟁,
1: 네.
5: 그다음에 뭐 지방 분권과 관련된 예. 거, 개헌 요건 강화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걸 왜 찬성을 안 하죠? 비용도 절약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 예.
5: 39년간 우리가 87 체제 속에 살아왔는데 경성헌법인데 연성으로 좀 바꾸면서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랄지 이런 부분 논의하면 되는데
1: 예.
5: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뭐 쓸데없는 이유들을 막 들어서 시비를 걸던데 그 불필요하고 실행력도 없었던 결의문 100장 쓰는 것보다 여기에 딱 찬성하면 본인들의 어떤 결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 보니까 다 그냥 휴지 조각이었구나. 그 결의문도 다 빈말이었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안타깝습니다.
1: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 대표가 이제 오늘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은 민주당이 이제 6월 지선에 맞춰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나 표결에 안 하는 게 맞다. 적절하지 않다. 그냥 표결하는 게 뭐 이런 의견이라는 건데 당수장님.
6: 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헌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1: 어우, 진정한 국민의힘 패널입니다.
6: 이런 식으로 예. 뭐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 개헌을? 예. 아니, 국민의힘을 아니면 개헌을?
6: 국민의힘을 이해를 못해요.
1: 국민의힘을.
6: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1: 예.
6: 말씀하셨듯이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AI 시대에 맞는 뭐 기본권이라든지
1: 예.
6: 아니면은 뭐 선거 제도
1: 예.
6: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6: 당연히 자신들이 좀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1: 예.
6: 이거를 뭐 선거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4: 예.
6: 그러한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4: 아니 같이 하면 이것도 국민의힘의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아니 그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5.18 뭐 정신,
4: 부망쟁
6: 정신 넣는 거 다 자신들도 찬성했던 부분이고 몇 번이나 약속했잖아요.
4: 예.
6: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청개구리들.
4: 청개구리라는 표현 하셨는데 한지하 의원, 이제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이제 당론이 이렇게 통보식으로 강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다. 아, 통보식 당론을 강제했을 때 본인은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자 우리 광우신 기자 네. 기류가 어떤 것 같아요?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2표 필요한 거죠? 이탈표.
3: 12표를 채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멈추겠다고 한 윤리위 징계 다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개헌 이슈 때문에 이탈이 가속화되면 더 이제 리더십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12명씩이나 나올까? 하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부 단속이 강하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4: 예, 그렇군요.
6: 비례대표 의원들은 예.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3개월, 6개월 안 무섭죠.
4: 어허.
6: 차라리 날 제명해라.
4: 예.
6: 나 자유롭게 나가서 의정활동 하겠다. 나는 한동훈 대표 편에 서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예. 징계를 좀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성 징계, 뭐 경고, 이런 차원의 징계더라도,
4: 예.
6: 2028년도 총선에 공천을 받을 때,
4: 아하.
6: 감점을 받거든요.
4: 아하.
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몸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장동혁 대표는 연구 대상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4: 예.
6: 지도부가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4: 예, 일단 현재 기류는 안 좋다.
5: 이 정도 개헌안에도 동의가 안 된다면 참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국민의힘은. 예.
4: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 사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정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3: 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요. 6일 새벽 0시 2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19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하고요.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에 저층 옥상 화단에서 심판사를 발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4: 예.
3: 이 법원 청사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이 됐고 이 자필 유서에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4: 예.
3: 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 예, 뭐 직접적인 또 사망 원인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두 분 간단히 말씀 주시면
6: 비극적인 일이죠. 예, 예. 이것이 또 김건희 씨 선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것 같고
4: 예.
6: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발견되어야 할 것 같고
4: 예.
6: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4: 예.
6: 애도를 표합니다.
4: 예. 김윤영 의원님.
5: 네, 저도 이 속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4: 예.
5: 그래서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뭐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4: 네네.
5: 뭐 구체적인 뭐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억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보도에도 또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만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4: 예. 자, 이어서 호르무즈를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우리 대한민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3: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행사였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라고 썼는데요.
4: 네.
3: 언급을 했는데요.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선박이 어제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도 썼고 미국이 보호하는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교도 했는데요.
4: 예.
3: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SNS에 이어 재차 기정사실화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4: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언급이 좀 많이 우리 정부 무슨 부담이 됐었는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 중단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을 좀 줄게 된 건 사실이군요.
3: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라면서 시행한다고 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4: 네.
3: 이 때문에 오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4: 예.
3: 하지만 이제 그 작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 예. 사실 이것도 이제 방어를 위한 것이 주된 것이다 뭐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일단은 논의가 중단됐으니까 요구는 더 받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면.
5: 근데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4: 예.
5: 이제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게 60일이잖아요. 60일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거 피해 가려는 어떤 꼼수 같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지금 중단인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4: 예.
5: 왜냐면은 뭐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4: 그렇죠.
5: 우리도 섣불리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신중한 지금 입장을 정부가 취하고 있잖아요.
4: 예.
5: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피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대열에 빠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한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 없이 지나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란에서는 뭐 우리랑 무관하다는 취지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4: 예.
5: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 입장이 신중하게 일단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태도는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4: 예.
5: 뭐 전문가도 파견해서 본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일희일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출렁일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예, 사실 또 우리가 정부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 내기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고
6: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해야죠.
4: 모호하게.
6: 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말을 또 부탁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 안 될 거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유 뭐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 아닙니까?
4: 네.
6: 이런 식으로 비위 맞추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4: 장 소장님의 전략이 미 대성아리 보고 또 미국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6: 아, 이미 위성락 실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4: 예.
6: 거는요.
4: 예,
6: 다 그냥 그거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애매모호한 전략적인 모호성.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근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미군 감축하겠다 이걸 또 시사해서 지금 이게 또 주한미군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억측 예측일까
6: 근데
4: 우려.
6: 미국이 과연 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중국 전략 대비 뭐 여러 가지 뭐 감시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 거고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둔해 있는 거라고 보이지기 때문에
4: 예.
6: 빼면은 솔직히 미국만 손해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전략적 무게에 있어서도 이 독일에 있는 미군보다는 우리 주한미군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경쟁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김
5: 그렇죠.
4: 의원님.
5: 맨날 예. 숫자도 틀리면서 3만 5천 명이나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4: 예, 사실 2만 5천입니다.
5: 예, 사실은 작년 말 현재 2만 5천이잖아요.
4: 예.
5: 그런데 뭐 계속해서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뭐 전략의 어떤 다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 예.
5: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독일 주둔한 미군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4: 예.
5: 그러니까 쉽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4: 예, 과거신 기자 이쯤 되면 호르몬즈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예, 한 말씀 드리세요.
3: 네, 제가 국내 정치가 너무 바빠가지고.
4: 네.
3: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도 사실은 자기 편이 별로 없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4: 아,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추하오자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물론
4: 예.
3: 저도 미국을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 예.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4: 예.
3: 결국에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하려고 했는데 마침 쓰레스가 잘 됐다 싶지만 다시 또 이 카드를 언제 꺼내 들면서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뭐 주둔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아, 좀 한시름 났다라고 안심하기보다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4: 사실 우리 선박이 공격을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호함을 어떠한 수준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선택하고 또 절제하고 이 두 가지 선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예.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4: 네, 박종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4: 예, 얼굴 밝아지셨습니다.
7: 그래 보여요?
4: 예, 북포시장을 좀 다녀오셔서 예. 예, 부산의 기분을 받고 오셔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고 이분은 3월에 보내드렸는데 네. 자꾸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계속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 소장님.
8: 승부사 서영주입니다.
4: 자, 서영주 전 대변인 네.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환영합니다.
8: 네. 예. 환영해야죠.
4: 예, 환영해드리고.
8: 환영 안 하면.
4: 예,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
8: 명구할 뻔했어요.
4: 예, 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6.3 지방선거 28일 남았습니다. 28일 남았고, 이제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야 공천. 일단 현재까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맥 소장님? 맥 잡아주세요.
8: 뭐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 됐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어수선했다.
4: 어수선했다.
8: 그게 이제 총평이고 민주당은 네. 나름대로 재보궐에 좀 실용적인 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동서에 AI 전문가를 했어요.
4: 아.
8: 동쪽에는 하 AI. 예.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그 임 AI. AI.
4: 아.
8: 그래서 이 동서의 AI 전문가를 둠으로써 뭔가 이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어떤 그 지역 발전 플러스 예. AI 어떤 고속도로의 축을 용호남에 배치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4: 판단했다. 예. 아, 점수 수치 몇 점, 몇 점 주시겠어요?
8: 제가 봐서는 이제 한 99점 민주당.
4: 민주당? 예. 나머지 1점은 약간 종로에서
8: 왜냐면 그 정도는 겸손해야 되겠다.
4: 알겠습니다.
8: 1점은 뭐 종로에 드릴 수는 없는 거지고.
4: 알겠습니다. 예, 99점. 99점. 자, 우리 국민의힘.
7: 아니, 그, 민주당이 공천을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한 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4: 예, 예. 예,
7: 특히 이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용 씨를 공천을 주지 않음으로써.
4: 아쉬우셨구나.
7: 우리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4: 예, 그런 포인트가 없었어요. 예,
7: 포인트를 차단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요.
4: 아.
7: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 뭐 인천에 그냥 공천을 준다든가.
4: 예.
7: 그 다음에 이광재 씨 같은 경우도 뭐 그래도 우리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희생을 하면 이런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든가
4: 예.
7: 김용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인사였는데
4: 예.
7: 뭐 영입 인사에게 기회를 주겠다 뭐 등등 뭐 나름대로는 저 큰 잡음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당 지도부가 다니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고를 좀 치고 있는 거 아닌가.
4: 아.
7: 이제 북감에 와서 그 오빠 논란 같은 것들을 뭐 아주 불필요한 논란이잖아요.
4: 예.
7: 그런 걸 만들어내므로써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우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4: 그렇죠.
7: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뭐 이런 걸 놓고서도 내부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뭐 나는
4: 탈당까지 할 수 있다.
7: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4: 예, 그러니까.
7: 김태흠 지사가 사퇴하려고 그런다.
4: 예.
7: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뒤로부터 뭐 한 4일쯤 지난 다음에 그런 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좀 잡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4: 자, 그 김용 전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연휴 때 김민석 총리가 만나서 위로했다. 중앙일보 보도가 있어요. 단순 위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김민정 의원님 왜 미묘한 웃음을 하고 계세요?
5: 뭐 전당대회도 생각하고.
4: 김민석 총리가?
5: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간적으로도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4: 예.
5: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4: 예.
5: 또, 당에서 이제 그렇게 무공천, 공천 안 주기로 결정을 했을 때.
4: 예.
5: 또 흔쾌히 선당우사 하겠다라고 내려놓고 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4: 그렇군요.
5: 예,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총리만 만났을까요?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공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김용 전 예. 부원장 많이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4: 만났던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8월 전대에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한 건가 봅니다. 맥 소장님.
8: 뭐 저보다 맥을 더 잘 잡으시네.
4: 아 제가요?
8: 역시.
4: 아 그런 거 봅니다.
8: 그런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총리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상 뭐 그 총리가 전당대회를 나오려고 하는 게 그게 또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에 그 본인도 그 지역구를 두고 있고
4: 예.
8: 총리 그만두면 다시 당으로 복귀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4: 아, 현직 의원이기도 하죠 사실.
8: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계획을 한다는 게 뭐 일만 열심히 하고 마무리 잘해놓으면 돌아와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4: 자, 정 소장님께는 그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6: 네, 왜요? 저는 민주당 그 전반적인
8: 점수 주지 마세요. 나 99점 줬다고 또.
4: 아, 그래. 총평해 주세요. 예.
6: 민주당은 일단은 49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4: 몇 점이요?
6: 49점.
4: 49? 몇 점 만점에?
5: 50점 만점에.
4: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49점? 오,
6: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100점을 줘도 저는 맞다고 봐요.
4: 네.
6: 그러니까 잘 판단했는데 네. 강선우 의원의 그 돈봉투 사건 이후로 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가차없이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정무적인 그렇죠.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 또 법률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4: 그러니까요.
6: 근데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종로에서
4: 예.
6: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4: 아, 그러니까요.
6: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가는 모습. 이거는 집권여당. 이거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높은데
4: 예.
6: 당이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4: 정치 아닌가. 정치 10번지 종로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6: 그는 정치 10번지에서도 일어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4: 그러니까.
6: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4: 예, 예.
5: 상당히 동의가 되네요.
4: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5: 설득이
6: 그리고,
5: 되네요.
6: 그리고 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4: 예.
6: 그렇게 총리가 만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났어도 알려지지 않았어야 해요.
4: 조합을 어떻게 하셨어요?
6: 취재를 했거나 예. 아니면은 슬쩍 뭐 흘렸을 수 있겠죠. 전당대회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4: 예.
6: 김용 위원장 만나면 정말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한번
4: 인터뷰 해보셨잖아요. 그죠?
6: 만나면 진짜 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친근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4: 대개로.
6: 어쨌든 2심에서 아직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4: 예.
6: 그런 분을 일국의 총리가 만난다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만나더라도 좀 비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4: 조아이브의 취재력이 좋았던 걸로 하시죠.
8: 그래요.
6: 알겠어요.
8: 조아이브의 취재력이 좋았고.
5: 아니, 만나지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만나지도 못해요.
6: 만약에.
5: 그건 아니죠.
6: 만약에 김용이라는 그분 뒤에 이재명이라는 단어와 얼굴이 없다면 김민석 총리가 만났겠어요?
8: 아, 그 인연이 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6: 아니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 만났겠냐고. 전당대회 용으로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 아닌가.
8: 인간적으로 이제 뭐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인간적으로 면회도 가잖아요.
6: 공직을 갖고 있으면 인간적인 것은
4: 알겠습니다.
6: 좀
8: 아니 저기 장동 최민수 아니 김민수 이런 분 두 분도
4: 최민수 아니라 김민수
8: 이런 분들도
4: 알겠습니다.
8: 저기 윤석열 그분 면회 가고 그랬잖아요.
7: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4: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정진석 실장 왜 이제 국민의힘 공관에서 결정 내리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변곡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태흠 지사는 난리 난다.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탈당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가 어때요?
6: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4: 네.
6: 컷오프 시키고 공천 안 주는 게 맞죠. 그런데
4: 네.
6: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좀 청개구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4: 장성철 수장님이 방송 많이 하면 그들 반대로 할 것 같아요.
6: 반대로 할 것 같아요. 워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4: 아,
6: 전반적으로
4: 그래요?
6: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방

0: 공천 줌으로써 절윤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 근데 정인석 실장이 SNS에 추경호 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 실명은 안 하고 이제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중요 잔치자치장에 공천주 좀 왜 안 되냐 나는 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2: 없어 보이긴 하지만
1: 이분 얘기 이분 입장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2: 말인즉슨 맞아요. 네.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는 공천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 방해야. 네. 그러니까 네. 추경호 후보가 훨씬 세잖아.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추경은 되고 나는 안 돼? 이건데 저희가 보기엔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천받으면 안 네. 되는데 다 윤회계인으로 도배했잖아요. 네. 추경호, 이진수, 김태규, 울산 남구가 무슨 뭐
1: 방통위 부위원장.
2: 뭐 삼각편대예요 윤회계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공천했기 때문에 예. 정진석 전 실장이 본인이 외려 큰소리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건데 예.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면 참여하면서 옥바라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은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5선 하나 6선 하나 뭐가 달라집니까?
0: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윤석열 씨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러한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국민의힘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망친 저는 원흉 중에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정수석 실장이.
0: 왜냐하면요. 2020년 말에 예. 비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1: 아 맞네요.
0: 그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걸 반대하다가 예. 대통령이 100%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당은 지금 말이야? 막 이러니까 그걸 그대로 당에다가 실현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이 자꾸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1: 예.
0: 그러한 제도와 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킨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당에 왜 공천을 신청하느냐.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49, 한국산 제주 무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99, 파 4번드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생 소꼬리 파운드당 15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5: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규정하면 내란 정부의 부역자예요. 그것도 핵심 부역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게 우리 너무 상식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진석 전 실장의 고도의 이 프로젝트입니다.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
6: 아, 무소속 출마.
5: 본인 무소속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예요.
6: 아, 무소속 나도 됩니까?
5: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주부여 청양 쪽에 뭐 집안 대대로 뭐 한 40년을 했으니까.
6: 11선이에요, 사실은.
5: 그러니까 비리까지 포함해서 11선이니까 네.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탈당을 하고 가기도 모양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출마해야 되고 추경호도 주면서 나를 왜 안 주냐 이렇게 여기장을 놓으면서 결국엔 컷오프할 명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당하고 그가 어쩔 수 없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나를 안 해주면 탈당하겠다는 그 약간 뉘앙스를 남겨요. 이거는 무소속 출마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7: 아니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되게 어려워요. 입장이 뭐냐면 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하면서 절윤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호개인 쪽에 그 호소하고 소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 줘야 돼요 지금. 예. 근데 확 걸리는 게 뭐냐면 김태흠 지사예요.
6: 충남.
7: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의 멘토거든.
6: 그 지역구를 또
7: 그 지역구를 자기가 물려준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야 동혁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그 김태흠 지사 말하려면 꼼짝을 못해요.
6: 장동혁 대표가.
7: 예, 예,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당대표가 된 다음에 뭐 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태흠 지사가 너 많이 컸네 뭐 이러면서 화도 냈다고 하고 예, 그래서 예. 뭐 그거 사과하려고 내려가서 풀기도 했다고 뭐 예,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정진석 그 비서실장하고 원래 자민련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6: 그러니까요.
7: 근데 이분이 나 정진석 주면 나 탈당해버릴래 무소속 출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 이미 공천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멘토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천을 주면 김태흠 씨가 난리가 날 거고 예. 안 주면 윤호개인 세력이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윤리위가 뭐 뒤로 늦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6: 그렇군요.
8: 근데 아마 전자가 다 걱정일 거예요. 져서 줘서 김태흠 지사가 탈당하는 경우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으로서는 더 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이번 충남지사는 박수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9: 예.
8: 그러면 낙선할 경우에 2년 뒤에 그 자리 내놔라 할 거예요. 아마 아, 서천 보령 나가라고 네. 할 거예요.
9: 장동욱 대표 지역구에. 네.
8: 그럼 자기가 위기하면 내 거야 할 거예요. 그게 아마 더 걸릴걸요. 안 줄 겁니다.
9: 자, 이런 거는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분이 김용 전 의원. 아, 이용 전 의원. 아, 욕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7: 용용
9: 부의사 이용 전 의원이 비상금에 사과를 하면서 하남갑에 눈물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장면을 또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0: 정권을 만드는 일 함께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시 쌓겠습니다.
9: 예, 저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 한남갑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막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왜 우시는 것인가?
11: 자, 왜 우냐고요?
9: 예.
11: 글쎄요. 저분들 하여튼 윤호계인 세력들은
9: 예.
11: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9: 예.
11: 이 출사표잖아요.
9: 예.
11: 이거를 좀 비판을 하자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본인들도 예. 인정을 했잖아요.
9: 맞아요.
11: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세는 뭐냐면요. 정치를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9: 떠나라!
11: 예, 반성하고 사죄하고 참회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이 책임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다시 출마함으로써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여튼 이분들 연구 대상이에요. 이 논리가 갑자기 비약을 해가지고.
9: 어허.
11: 상당히 어디로 튈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참 모를 정도인데
9: 예.
11: 저는 행동으로 다시 쌓겠다라고 했잖아요.
9: 예.
11: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천권 반납하고 반성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예,
5: 저분 보니까
9: 예.
5: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 떠올라요. 제가 김현태 대령 혹시 707
9: 아, 맞아요.
5: 기억납니까? 예.
9: 그 나중에
5: 처음에 눈물로 우리 우리 전우들 특히 부하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몰랐다 하면서 막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대로 지금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기억하고
9: 전환기 씨와 함께 선글라스
5: 그렇죠.
9: 쓰고 거리에서
5: 저는 이용 전 의원에게서 그런 냄새가 풍겨요.
9: 아,
5: 앞서 장소님이 얘기했듯이 책임질 걸 책임진다는 것은 출마하면 안 돼요. 회한의 눈물을 그냥 출마로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9: 예.
5: 그다음에 본인이 저질렀던 내란의 주범들과 예. 이 나라를 파괴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 그 반성문을 쓴 다음에
9: 예.
5: 보수재건을 위해서 백의종을 하겠다. 하는 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거지.
9: 백의종.
5: 출마하는 게 무슨 그게 사과예요. 이건 정치적 쇼다.
9: 아, 이분
5: 김현태가 생각납니다.
9: 김현태 전 단당이 생각나. 이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유세할 때 거의 경호원같이 호위무사같이 수행실장 했던 분이었던 건지 기억을 하는데.
7: 근데, 선언 자체 내용이 예. 애매모호해서
9: 예.
7: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9: 예.
7: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반성의 눈물인 건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억울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지,
9: 예.
7: 그래서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
9: 예.
7: 어?
9: 근데 절윤 선언하는 거예요, 이분? 그것도 아니죠.
7: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으니까
9: 그러니까
7: 내가 지금
9: 거예요.
7: 아 이렇게 그 비상기업이 성공했거나 윤석열 정권이 계속 있었으면 내가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9: 아.
7: 라면서 그것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9: 예.
7: 아니면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9: 예.
7: 그러냐면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그 비상기업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겠다.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려면 스스로 퇴진 안 하려면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른바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거의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9: 예, 예.
7: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할 때는 또 무슨 뭐 굉장히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9: 예.
7: 뭐가 진실인가.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나오시는 분들이면 뭐 과거가 뭐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9: 예.
7: 그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제 그 제명해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9: 예.
7: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이런 의문이 들죠.
9: 김희정 의원님.
8: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쥐어짜고 있잖아요. 완전히 억지 눈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반성을 할 요량이면 진작했어야죠. 서울구치소 앞에 세배하러 가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무슨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하고 무슨 본인이 오만을 견제해요. 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제대로 안 했던 그런 당권파 중 한 사람 아닌가요?
9: 예.
8: 장동혁 대표랑 괴를 같이 하는 윤여계의 세력 아닌가요?
9: 예.
8: 그런 후보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하면 그나마 출마 선언하면서 요 정도 사과 요 정도 악어의 눈물 흘리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 후보가 울고 있네. 그냥 이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11: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울분 같아요. 울분.
9: 분노? 어떤
8: 실패해서?
9: 분노?
11: 네,
9: 계엄식의 실패해서 울고 있다?
11: 정말 이런 처지가 된 거 화가 난다.
9: 윤 전 대통령의 아직 구치소에 있는 거지. 처지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11: 그리고 내가 진짜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내가 진짜 호위무사고 내가 실세였는데 네. 지금 저렇게 공천받고 내 출마하려고 하니까 참 내 처지도 한탄스럽다.
9: 예.
11: 그런 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워요. 이 하남 지역 제대로 된 분을 좀 공천을 했으면 괜찮고 해볼만한
9: 국민의힘이 해볼만한 지역이죠.
11: 네. 그런데 또다시 윤하계인 세력 거기에 호위무사했던 사람을 공천함으로써 이 지역은 그냥 무난하게 이광재 전 지사가 당선되지 않을까.
9: 아, 그래요?
11: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아까워요. 예. 이상.
9: 예. 자, 하남갑 이용전 의원 모습 지켜봤고요. 자, 국민의힘이 이제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 이용풍 후보, 이 두 분이 이제 그 면접을 할 때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다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서약 받듯이 이제 했다는 그래.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치 많이 받지만 이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 묻고 서약 받고 후보 면접한 건 참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절대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치권에 절대가 있느냐? 절대.
12: 원래 절대라는 말은 뭐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최선 삶
9: 인생 살면서
12: 인생사가 절대라는 말이 흔치 않아요.
9: 맞아요.
12: 근데 정치권으로 하면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해서 절대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9: 함부로 얘기해서 안 돼.
12: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네. 썩어요.
9: 썩어요.
12: 서로 간에 소통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한 게 정치권인데. 이 절대 없다라고 한 거 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 뒤에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절대가 부산 북갑에는 있을 것 같아요.
9: 아.
12: 이 한정적으로
9: 절대
12: 절대 단일화는 없다.
9: 북갑엔 절대
12: 만에 있어. 하나 단일화를 하는 순간 너는 바로 해당 행위로 잘라낼 것이다. 저는 그 정도의
9: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있어요?
12: 그럴 정도까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지금 하정우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싸우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랑 싸우는 합니다. 것부터 넘고 오셔라.
9: 아.
12: 이제 시작됐어요.
7: 러버.
12: 박민식 후보를 넘고 넘어.
9: 박민식 넘고 장동혁을 넘어야 하정우 후보를 만난다. 3단계. 그렇습니다. 3단계.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유권자들 보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민주당과 싸워야죠. 어떻게 또 국민의힘과 싸우는 건 더 큰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현실이고 맞네요. 근데 사실
7: 부산에 가서 북갑에 가서 이제 좀 취재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북갑 주민들이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야 도대체 북갑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테레비 마치는 북갑 나오잖아요.
9: 아, 그렇죠, 그렇죠.
7: 아니 저 구포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9: 대한민국에
7: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 외에는 구포시장이 400년 된 시장이고 구포 초등학교가 119년이나 된 그런 명문 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 덕포, 만덕, 무슨 구포 이런 지명들이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오가는데 이분들이 약간 상당히 업돼 있어요.
9: 아하.
7: 야 그동안에
9: 업돼 있어요?
7: 어, 국토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써본 적이 있냐. 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야, 한동훈이가 세게 센가 보네. 아. 내로들이 무슨 뭐, 야, 전재수 때도 무슨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 전재수 때 있어서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이 지역이 그 뜨거운 적은 없었다.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업돼 있는 거에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어느 표로 갈지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9: 예.
7: 그 다음에, 10일 날 이제,
9: 5월 10일?
7: 네. 네. 5월 10일 날 거기서 개소식. 세 후보가 모두 개소식을 해요.
9: 아, 이번 주일이네.
7: 이번 주말. 예, 네, 그렇죠. 일요일 날.
9: 주일 날.
7: 네, 여기 CBS 이제 주일이시죠.
9: 예.
7: 거기 이제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저, 그, 박민식 후보의 오늘 브리핑을 보니까 아. 장동혁 대표가 여기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9: 예.
7: 자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왜 상당히 강성 우파 윤호균 주장하는 젊은
9: 그 과자 믿고 윤 전 대표에게 예. 꽃다발 주고 했던
7: 그리고 또 뭐 예. 되게 그 정광훈 목사하고도 가깝다 예. 이런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차 그 개소식에 참가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막
9: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오겠다.
7: 그래서 그날 아주 정말 북구가 북감이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요.
9: 어, 5월 10일 날 그 KTX 매진됐겠는데 그러면
7: 뭐 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9: 네, 네.
7: 부산에서 가면은 후보를 놔두고 장동혁을 이제
9: 아.
7: 강성 윤호개인들이 외쳐대면
9: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던 그 장면.
7: 조경태 예. 의원이 아니고 그때는 제일 기분 나빠했던 건 그 얼굴 표정 보세요.
9: 아.
7: 박형준 후보가 얼마나 그
9: 맞아요,
7: 불쾌해하는지
9: 맞아요. 예, 예, 예.
7: 남의 잔치집에 와갖고 완전히 그냥 뿌려놓고 간 거예요. 재뿌려놓고 간 거잖아요.
8: 그런데 예, 예, 본인이 예. 오라 그랬잖아요.
7: 그렇죠.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참모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8: 그게 잘못이죠.
7: 네, 상당히 좀 아이 말은 못하겠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라면서 5월 10일 이제 북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
9: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날 개소식하는 거 아니에요?
7: 개소식한다니까 세 후보가 다 개소식을
9: 한동훈, 박민식, 하정우까지 같이
7: 2시, 3시에 같이 한다고요.
9: 아, 기자들이 그 취재 편의를 쓸 시간을 불리하시지.
7: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 기자들도 많이 내려오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북갑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9: 네.
7: 좀 위쪽에 있어서 그동안은 약간 소외 지역이다라고 네. 얘기됐던 지역이 거의 정말 장터처럼 될 것 같아요.
9: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지원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아니 참 한지하 의원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여러 뭐 국민의힘 부산 지역에 친한계 의원을 겨냥한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11: 그렇죠. 한지하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네. 세게 뭐라고 조치할 것으로 네. 예상되는 수준의 말을 해야
9: 예.
11: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멈칫 추춤하지 않겠느냐.
9: 아하.
11: 그래서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요.
9: 예.
11: 정말 많이 사람을 동원할 것 같아요.
9: 아, 그날?
11: 정말 기세 싸움에서 이미 끝났다. 사람 모인 거 봐라. 이제 끝났다. 한동훈 대표 개소식 봐라. 이 정도인데 우리는 한 10배 모였다. 이미 대세는 분위기는 나 박민식이다. 그렇게 가져올 정도로 아마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박민식 후보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갈 사람이 없어요.
11: 없어요?
7: 현장에 가서 네. 좀 보세요, 분위기를.
11: 그러니까 아니, 안 가보니까,
7: 안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동원이 안 돼. 왜냐면 국감 내에서도 동원이 안 돼. 오늘 10시,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10시 반에 그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9: 아, 예.
7: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에는 시도위원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
9: 아.
7: 근데 시도위원들이 못 가겠다고. 국민의힘 출마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안 됐고.
9: 아하.
7: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구청장 출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영향력 있어요. 오모 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 출마가 지금 중지됐어요.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9: 예.
7: 예,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 상대편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효화 돼버렸어.
9: 예.
7: 근데 그분
12: 벌써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9: 그렇죠. 벌써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잖아.
7: 그분만 이제 왔는데 그분도 사진 안 찍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동원한다 그러는데
9: 예.
7: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동원이 안 돼요.
11: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하겠죠.
7: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내려가려고 그러고 자유대학도 뭐 가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죠.
8: 그럼 한동훈 후보는 누가 갑니까? 팬클럽에서 갑니까?
7: 팬클럽도 갈 것이고 그 지역 내에서도
9: 예.
7: 보니까 보니까 뭐 상당 부분의 그 지지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아하.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13: 보시면 안다?
7: 예, 네, 보시면 알 겁니다.
13: 이번 주에 내려가세요, 우리 장 소장님?
11: 아니요.
13: 안 내려가세요.
11: 다음 주는 한번 내려가요.
13: 다음 주.
11: 네. 오, 중간 점검, 이제.
13: 맥을 짚어주세요. 근데 하정우 후보는
12: 민주당의
13: 그러면...
12: 하정우 후보만 하겠어요?
13: 아, 그 세
12: 생각해 보십시오. 전진수 아.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네. 삼선을 한 지역에다가
13: 아하.
12: 대통령이 보낸 사람에다가
13: 아. 대통령이 보낸 사람 맞아요?
12: 어, 보낸 사람이 맞겠죠. 어. 대통령을 설득해서 온 사람이죠.
13: 아, 설득 그렇게 그렇죠. 정정하셔야 돼요.
12: 설득해서 네. 온 사람인데 네. 네. 이게 사실상 그 민주당 이 하정우 후보의 세는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의 견줄 만큼, 견줄 필요도 없을 만큼 셀 건데.
13: 셀 거다.
12: 중요한 건 벌써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박민식 후보랑 이제는 서로 간에 사파싸움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7: 아, 처음부터는 그래요.
12: 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끝날 때쯤 되면 한정 후보는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13: 아.
12: 나름대로 쭉 앞에 나가고 있어요.
7: 네, 이거는 네.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12: 가봐도 알죠.
7: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은 아. 하정우 후보를 몰라요. 근데 알게 된 것들이 안 좋은 걸로 알게 된 거야.
12: 알던
13: 아. 악수랑 오빠.
7: 악수 손 터는 거 네. 오빠 얘기. 그래서 이미지가 처음 이미지가 굉장히 네. 나빠졌어요.
12: 알던데.
7: 그래서 아니까 정치인으로서 하정우가 처음에 와서 그 지역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13: 예.
7: 그 이미지가 연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요.
12: 아마 김종혁 이제 최고? 우리 최고 같은 경우는 그 하정우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온 거예요.
13: 아.
12: 근데 제가 이제 부산 현지에 전재수 이제 부산시장 후보나 거기에 이제 구청장이나 네. 기초원 나온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13: 네.
12: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13: 아,
12: 그래서 하정우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13: 악수와 오빠 논란은 이제.
12: 물론 그 사라졌다?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신고식을 치른 건데
13: 예.
12: 그 이후에 진짜 절치부심해서 전열을 거의 다 제자리 차였다더라고요.
13: 일각에서는 투 스트라이크다. 한 번 더 실수하면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12: 그 정도는 아니고 다시 타순이 바뀌었어요.
13: 타순이 바뀌었다? 예. 아, 그래서 예. 이게
12: 여섯 개 공이
13: 아니다?
12: 다시 들어와야 돼요.
13: 아, 김인영 예. 의원님.
8: 장동혁 대표는 제명당한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 막 이런 취지 얘기하잖아요.
13: 맞아요. 예.
8: 아마 밸런스 게임 해서 하정우,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면 하정우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7: 같아요.
8: 어, 장동혁 대표는.
13: 아.
8: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7: 민주당에?
8: 예. 네. 네. 장동혁 대표가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북극갑의 주민들이 네. 그냥 굉장히 업돼 있으시다 말씀하셨는데
13: 예.
8: 통달아 이제 하정우 후보도 업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13: 네.
8: 그럼 기호 2번이죠.
13: 네.
8: 한동훈 후보는 한 7번이나 8번 될 거 아닙니까?
13: 어.
8: 그러면 아무래도
7: 8번이 아니죠. 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8: 없으면
7: 3번이죠.
8: 3번인가요?
7: 아니 거기 뭐 다른 사람이 개혁신당에서 나올까 말까 뭐 얘기하다가 없고 그러면
8: 아무튼 그 순서가
7: 셋이신데. 네.
13: 어.
8: 그래서 박민식 후보의 경우에는 당세 따라서 당세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13: 예.
8: 조금씩 올라가는 아마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여론조사마다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13: 예.
8: 뭐 대상이나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여론조사가 후보 확정 전이었어요.
13: 예.
8: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개소식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정도 첫 여론조사 보면 대충 판세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11: 예, 하정우 후보는요. 선거운동 자체가 안 돼요. 지금.
13: 안 돼요?
11: 안 돼요. 지금 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13: 아니,
11: 그 정도까지로.
13: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11: 그러니까
13: 안 돼요?
11: 그게 이제 이름은 들어봤지만 얼굴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13: 어.
11: 그러니까 하정우가 그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뭐 박주민 의원이나
13: 어.
11: 이렇게 하정우 후보를 지원하러 내려간 네. 분들이
13: 네.
11: 그 지역 다니면서 하정우랑 같이 손잡고 지역 다니면서 뭐라고 하정우를 소개하냐면
13: 네.
11: 자, 이 사람이 하정우 후보입니다.
13: 어.
11: 청와대에서 AI 수석이 있고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정우입니다. 라면서 소개를 시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13: 네.
11: 본인 혼자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13: 예, 예.
11: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남은 28일 동안 정말 갑자기 야 선거의 달인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와 전재수를 능가할 수 없어요. 개소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3: 예,
11: 근데 그거는
13: 예.
11: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재수 좀 보러 가자 이거지
13: 아.
11: 하정우 보러 가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60% 나머지를 갖고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예. 싸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정우보다는 예.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3: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려 또 오랜만에 완전체를 보이니까 예. 또 힘이 좀 받네요. 자 네 분 고맙습니다.
12: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13: 네 여러분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100만 한판승부를 만들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승부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잠깐, 지금 K-Radio를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0: 지금 여러분의 귀에 꽂히는 이 목소리,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아 이거 발음이 좋네요. G4 매장 현장에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1: 오늘 이 자리는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올해는 뭔가 달랐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짜 기회예요.
0: 나 벌써 먹먹한데요.
1: 네.
0: 자, 어머니 날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고 한국은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1: 그렇죠.
0: 매년 카네이션 한 송이로 때우셨던 우리 남편분.
1: 네. 네.
0: 올해는 좀 다르고요. 바로 이곳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에서 무려 2,000점이 넘는 보석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링블링.
1: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진주와 레드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건강 자석 팔찌.
0: 네.
1: 그리고요, 오늘 깜짝 소식 하나 더 있어요.
0: 어떤 거요?
1: BTS 공식 주얼리 브랜드 스톤헨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0: 오 마이 갓! 네. 자, 바로 지금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 길에서 바로 보이시고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마그네틱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1: 네.
0: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손만 한번 흔들어주시면 문 열어드릴게요.
1: 네.
0: 이 현장이 여러분의 보석함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에서 노던 블루버드에 지나가는 분들 자동차 다 보이거든요.
0: 네.
1: 그쪽으로, 그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K-Radio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여러분 보고 싶어요.
0: 어머나. 어머나.

0: 네. 공개방송 중이셨네요. 예.
1: 네. 다가오는 이제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 준비하셨어요? 이성훈 씨?
0: 고베로 와야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버이날이면. 네. 고베로 와야지.
1: 그렇죠. 네. 지금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이제 이 뉴욕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0: 와, 매장이 진짜.
1: 네, 어때요? 지금 새로운 매장인데.
0: 와봐야 돼. 이거 그렇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1: 아,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기존에
0: 깜짝 놀랐어요.
1: 매장하고 네. 굉장히 또 분위기가 와. 다른데요.
0: 전에는 어떤 매장이었길래.
1: 그때도 좋았으나 오늘 와서 보니까요.
0: 진짜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네, 네 아주 그 노던 블러바드가 딱 보이면서
0: 사람도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1: 그렇죠. 밖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쳐다보네요. 네. 네, 오늘부터 시작한 고베 주얼그룹의 보석 빅쇼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16일 토요일까지.
0: 왜 11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행사를.
1: 단 네. 11일. 아, 네. 이 코리아 빌리지 1층 네. G4 매장인데 그 예전의 은행 자리입니다. 새로운 매장으로 확장 이전을 아, 하셨어요.
0: 확장 더.
1: 네네네.
0: 그래서 대단합니다.
1: 네. 와, 와주시면 되는데 뭐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거든요.
0: 아 제가 아니고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아니에요.
0: 네. 아 그렇군요.
1: 단연 진주인데 이번에 와서 제가 보니까 아주 좀 특별한 진주들이 또 많네요.
0: 많네요.
1: 네.
0: 저도 깜짝 놀랐고.
1: 그렇죠. 네. 네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그 남양 진주와 뭐 아쿠아 진주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한 이 우아한 자태의 네. 진주들.
0: 네.
1: 너무 많습니다. 네. 아 오늘 일단 우리 대표님하고 먼저
0: 네.
1: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헬렌 대표님 모셨거든요.
0: 조용필은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1: 여기는 먼저 나오십니다. 네,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많이 쓰셨어요.
2: 그러게요.
1: 와서 네. 보니까 알겠어요. 네. 네, 이거 지금 공사하고 여러 가지 다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셨어요?
2: 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1: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자리.
2: 네.
1: 네.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죠?
2: 오늘 오픈했는데요.
1: 오늘요?
0: 축하드립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제 뉴저지 행사를 마치시고 네. 오늘부터 뉴욕으로 오셨어요.
2: 네.
1: 네네. 어떠셨어요, 좀?
2: 뭐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뉴저지는 또 별로 그렇게 네. 좋은 성과는 아니에요.
1: 아, 그러셨군요.
2: 네, 이제 제가 뉴저지는 네. 가지 못했고요.
1: 네.
2: 저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매장 오늘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느라고
1: 네.
2: 바쁘게 지내느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매장을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2: 제품도 다 바뀌었어요.
1: 그렇죠. 신제품이 많이 눈에 띄네요.
2: 네. 거의 신제품이 90%?
0: 와. 90%. 네.
1: 신제품이.
2: 아, 네. 그러니까 기존 뭐 뉴저지에 간 행사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다른 데 행사했던 제품이 여기에 전시된 부분은요.
1: 네.
2: 거의 한 10% 정도의 저렴하게 80% 세일하는 부분에 있고요.
1: 네.
2: 90% 정도가 지금 전부 제가 여기 공사하면서 만들고 공장에서 또 다 이제 제작해서 오고 그래서
1: 네.
2: 제품을 새롭게 옛날에 우리가 대동연 회장에서 행사할 때 고객님들이 네. 아 고베펄 가면 진짜 좋은 제품 많더라 이런 수준으로
1: 네.
2: 마치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이번에 진짜 신제품이 거의 90%라 그러면 이게 지금 싹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2: 네.
1: 네. 네. 그거 지금 만드시느라고 진짜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2: 네.
1: 드네요.
2: 맞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중저가로 갔었거든요.
0: 네.
1: 맞아요.
2: 행사용품.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오픈하면서는 다시 예전에 우리가 행사했던
0: 네네.
2: 이제 대동연회장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크게 했던 그런
1: 네.
2: 느낌으로 제품을 다시 업그레이드 한 거죠.
1: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기 매장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반지 천국 작은 또 매장이 네. 있었고 또 큰 고급 매장이 네.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0: 네.
1: 이곳으로 오신 거죠.
2: 네. 근데 사실은 저기 조그만 매장
1: 네.
2: 반지천국 저렴 매장을 해서는요 네. 고베펄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켰어요.
0: 오히려.
2: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게 제가 제일 아 뉴욕을 진출하면서 네. 실수가 아니었나 이런
1: 아.
2: 생각할 정도로 왜
1: 네.
2: 그러냐 하면
1: 네.
2: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동에서는 대동연 회장 크게 그 전에 할 때는 제품이 어느 정도 그
0: 어마어마하게
2: 네,
1: 그렇죠.
2: 레벨도 있었고 네. 다 좀 제품도 좋은 게 많았고
1: 그렇죠.
2: 고객층도 이제 고급진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1: 네.
2: 그냥 아울렛 형태를 하면서부터 이미지도 많이 추락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속상했는데요. 다시 이제 이렇게 매장을 크게 오픈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뉴욕에서만 그랬지 또 다른 뭐 LA나 다른 지역에서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 고급진 제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묘하게 우리가 좀 매장 그 젠코라는 걸 오픈하면서 하여튼 시련을 겪었어요.
1: 맞아요. 아니 좀 사실은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건데 원래 고베가 이제 이렇게만 파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2: 그래가지고 저희가 졸지에 완전히 순환을 많이 겪었죠. 뉴욕에 와서 수업료 많이 낸 거예요.
1: 돈 내고 배우셨네요. 사실은 그래요. 이 고베 주얼 그룹이 지금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0: 아, 그럼요.
1: 올해 지금 몇 년 차세요?
2: 26년이에요. 딱 26년. 5월달.
1: 5월이 되면 네. 26년.
0: 강산이 세일범변하기 직전이네요.
1: 그러니까요. 26년 동안 제 기억에도 정말 이 진주 꿋꿋하게 정말 너무나 꿋꿋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살짝 좀 아까 말씀하신 아울렛 형태가 있었으나 이제 다시 또 원래 모습을 찾으셨어요.
2: 저는 그 아울렛 상태를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아울렛 상태를 하면은 고객님들한테 호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 그게 뉴욕에서 우리가 진출하는데 첫 번에 그 단추를 끼는 바람에 이미지 실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아, 두 번 다시 그 악몽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매장을 새로 이 오픈한 매장을 찾는 분들이 너무 잘했다.
0: 이거지 이제, 하실 거예요.
1: 이제 고베 갔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눈앞에 너무 시원해요. 이 매장이 지금 쫙 펼쳐 있는데 양쪽으로 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 소개를 조금 들어볼까요? 어떤 거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2: 그래도 이제 저희는 대표적인 게 헬레나이코 제품인 아코야 진주.
0: 그렇죠.
2: 장식부터 뭐 모든 게 다 일본하고 한국에서 강남에서 세팅한 장식. 미국 장식은 허접한 거 아시죠?
1: 아유, 장식이 달라요.
2: 정말 한국 장식은요. 정말 이뻐요.
1: 맞습니다.
2: 잘 만든. 그래서 그 장식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제품을 다 이렇게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양 진주 멀티컬러도 저희가 전시를 해놨고요.
1: 그렇죠.
2: 그다음에 천연 제품을 많이 전시했어요. 지금
1: 천연.
2: 천연 제품. 천연으로 뭐 두 줄, 세 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로크 천연 진주, 흑진주도 있고요. 뭐 연결 진주도 있고 이번에는 천연을 많이 저희가 많이 포진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강남 역삼동 우리 세팅 정말 인류 세팅이에요.
1: 그렇죠.
2: 그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 다 감정서 보증서 다 있는 모사나이트인데 실험실 모사나이트로 제작된 이제 뭐 오케아라 짜리서부터 이제 뭐 쌍가락지 기타 등등 제품들을 많이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다 전시되어 있고요. 뭐 브로치라든가 브로치도 모사나이트로 만든 브로치 공작 브로치 너무 멋진 거 있어요.
1: 그게 있군요.
2: 가격이 비싸서 좋은 선생님들이 사실지 안 사실지 몰라도 멋쟁이라면 당연히 예전에 우리 대동에서 행사할 때 오신 분들은 브로치 뭐 2,000불 3,000불 가감 없이 사셨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브로치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2: 뭐 그거는 고객님들이 보시고 아 옛날 생각난다 하면서 구매하시면은 아마 좋을 제품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진주가 사실은 성훈 씨 조개가 아파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0: 그래요?
1: 고통스러운 거 모르시죠? 어머니가 아니라 모르시는 거.
0: 그렇구나.
1: 그 고통이 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데 마치 우리네 어머니들의 인생과 좀 잘 닮아 있는 거란 생각이 들고.
0: 그러네요.
1: 지금 말씀하신 그 남양 진주, 아코야 진주를 아마 여기 와서 직접 보시면, 이거 그냥 반짝이는 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2: 근데 저희는 아름다운 걸 떠나서 첫째는요. 굉장히 우리 제품을 보면 단아함이 있어요.
1: 단아함.
2: 아,
1: 그렇죠.
2: 단아하고 꼼꼼함이 있어요. 우리 제품에.
1: 그러니까
2: 고객님들이 그냥 진주라고 진주는 흔해요. 사실은. 근데
1: 많죠.
2: 이걸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장식도 거기에 맞춰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정말 고급지게 제작했고요. 남양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로고까지 다 우리는 14K 골드를 다 쓰는
1: 그렇죠.
2: 로고마저도.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죠.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아, 역시 잘 만들었구나.
0: 이래서 고배졸이 고배졸이 하는
1: 다르다. 그래서
2: 네. 정말 잘 만들었구나. 진짜 잘하는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 디테일함이 고배에 있습니다.
2: 네. 저희는 네. 진짜 그게 있어요.
1: 맞아요. 네. 이 제가 광고를 보니까 이 어머님들 나이가 들면은 이 목하고 손하고는 가릴 수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0: 여자뿐만은 아니에요.
1: 그래요? 어, 네. 그러네요. 어? 지금 보니까
0: 여자뿐만은 아니에요.
1: 맞아요. 어. 근데 이
0: 말 못할 고민들이 많아요, 남자도.
1: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굵은 네. 진주 목걸이가 굉장히 네.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네. 이 굵은 알 진주 목걸이를 목에 이렇게 하면 뭐 목 주름뿐만이 아니라 그 약간 반사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굴이 그 진주의 영롱함에 이렇게
0: 아니, 진짜
1: 비치는
0: 그렇더라고요.
1: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네. 제가 그 LA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요.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이 꽤 오세요.
1: 아, 이 목.
2: 네, 그래서 요 수술한 부 자국이 이렇게 네. 일찍 쫙 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걸 가려줄 수 없느냐 고민을 하셔서 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해서 짧은 거. 그래서 네. 저희는 거의 뭐 15인치 정도면은 가려지더라고요.
1: 그렇죠.
2: 고객님들이. 그래서 14인치에서 15인치를 일부러 제작한 부분도 있어요. 고객님들이 그 가리기 원하시는 네. 분들은 네. 저희 제품 오셔서 네. 구매하셔서 가리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2: 네, 네. 수술한 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1: 맞아요.
2: 가렸으면 좋겠다 이런
1: 맞아요.
2: 분들.
1: 그래서 이렇게 목 폴라 이런 티 입고
0: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네, 더운데.
1: 더운데도 그러시는데 아름다운 진주로 또 커버까지 되면. 네.
2: 근데 지금 국장님 네네. 진주도 너무 이쁘잖아요.
1: 아, 그래요? 저도 오늘 진주를
2: 그 하고 길이가 네. 최고 좋은 길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1: 아유, 역시.
2: 목선을 제일
1: 살려주는데 네. 와서 저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 굵은 진주 목걸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고
0: 네.
1: 아, 오늘 준비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0: 그럼요.
1: 오늘 한 인터뷰를 몇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진주가 보통 뭐 관리가 진주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상에서 그냥 착용하고 보관하는 거 어렵지 않죠?
2: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구매하실 때 고객님이 이제 저희 판매원이 다 설명하잖아요.
1: 네.
2: 요건 요렇게 사용하시고 요렇게 보관해 주시고.
0: 보관해 주시고.
2: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그 얘기할 때 그냥 흘려듣 마시고
1: 네.
2: 그대로 하시면
1: 네.
2: 색깔도 변하지 않고,
0: 네.
2: 네. 그냥 착용하시는데 늘 항상 똑같아요. 근데 고객님들이 어떨 때 보시면 막 그냥 살 때는 가격을 주고 비싸게 사시고,
1: 그렇죠.
2: 뭐 수리 요청해서 가져올 때 보면 막 엉망진창으로 가져오실 때 보면 네. 저는 너무 속상하고
0: 그러니까.
1: 맞아요. 네.
2: 좀 구매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0: 네.
2: 관리도
1: 네.
2: 좀 조심스럽게 잘 해주시면 얘가 끊어지지도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1: 글쎄 말이에요.
2: 그렇게 하고 구깃해가지고
0: 구깃해가지고 진주를
2: 네.
1: 네. 맞아요.
2: 가방에 막 넣고 다니실까
1: 그러니까요. 소중하게 네. 다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이번에 보니까 뭐 랩다이아 그죠?
2: 네.
1: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우리 BTS 스톤엔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0: 네. 할 이야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지금.
1: 네. 그러면은 조금 후에 우리 또 한 번 우리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0: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잠시 후에 다시.
0: 저는 또 건강기 팔찌 있죠. 그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1: 맞아요.
0: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1: 그거 다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해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0: 이야.
1: 이 시간을 또 우리 도와주시는 네. 분들 한번 좀 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0: 일견인데요. 매장을 직접 오셔서
1: 네.
0: 한번 보시고
1: 그렇죠.
0: 새로운 매장 오늘 오픈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일찍 오셔서 선점하시는 것도
1: 네.
0: 좋은 쇼핑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맞습니다. 네. 150번 노던 네. 블루바드 매장으로 오세요. 코리아 네. 빌리지입니다. 네.
0: 그 노던 선상에서 연결되는 그쪽 정문을 이용해 주시면 유리문으로 보입니다.
1: 네.
0: 네.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세요.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이번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합니다.
0: 이번 마더스데이 여러분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8샘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프로시가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쿡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고리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기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쿡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1: 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45 노던 블러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0: 자, 이것은 코리아 빌리지 1층 G4, 네, 150-24 노던 블루바드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베 출그룹 보석 빅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1: 네, 공개 방송 계속됩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6: 뱅크오퍼 홈 모기지.
7: 뱅크오퍼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8: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9: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대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이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 BTS 목걸이가 있습니다.
0: 네. 네. 스톤엔지 목걸이.
1: 네.
0: 각 멤버들마다 다 탄생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죠. 맞는 정품 주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판매하니까요. 네. 아미분들 친한 길에 계시면 바로 오세요.
1: 네. 우리 아미들 모이세요.

0: 네. 자,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특별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요. 알려드려야죠. 노던 150-24 노던 블루바드 플러싱에 있습니다. 코리아 빌리지 1층 들어오셔서 그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있습니다.
1: 네.
0: 네, 그 정문이 보여요. 유리문으로 밖에가 환하게 보이는데 그 노던길의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1: 네, 그쪽이 훨씬 더 좋고요.
0: 네네, G4입니다. 매장이에요. 네, 네.
1: 안으로 들어오셔서 네. 계신 분들은 몰래 숨어서 들어올까 말까 하시고 네. 영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0: 네. 네. 오늘 5월 6일부터 시작된 뉴욕 행사가 이제 16일 토요일까지 11일 동안 펼쳐지거든요. 네,
1: 오늘 또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오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0: 맞습니다.
1: 분명히.
0: 그렇죠.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개방송한테 오시면 뭐라도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네. 3시까지 진행되는 공개방송인데
1: 네.
0: 지금 이왕이면 지금 오시면
1: 3시
0: 좋겠어요.
1: 안에 오셔서 라디오 듣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네. 뭘 드릴게요.
0: 드립니다.
1: 드릴게요.
0: 네. 네. 네. 뭘 드리는지는 비밀인데 드립니다.
1: 드릴게요.
0: 네.
1: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0: 네. 네.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 이제 이 영업을 하시니까 네. 그 전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1: 맞아요.
0: 네.
1: 전문 들어오셔서 뒤에 보면 저희 큰 매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0: 네.
1: 그 뒤쪽에 한쪽 공간에 번쩍번쩍하는 우진숙 씨 얼굴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라디오 듣고 왔거든요. 이렇게 네. 하시면 네 저희가 선물 반드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입니다.
0: 네네. 네. 이 화려한 광택에 조금 전에 우리 헬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양진주 그다음에 다나함 아코야. 얘기하셨잖아요. 네. 다나함의 다나함. 결정체 아코야 진주
1: 뚜루 네. 이런 다나함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굵은 진주 목걸이도 굉장히 지금 신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0: 시간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1: 돌아왔습니다.
0: 우리가 이렇게 몰입을 하면 네. 시간을 까먹네요.
1: 저희는 프로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잠시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하겠지만
1: 네.
0: 또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
1: 네.
0: 그리고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1: 스톤엔지까지
0: 이게 한 2000여 네.

0: 10년이 넘어요.
1: 여러분 원하시는 BTS 그 멤버와 똑같은 그 네. 탄생석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와,
1: 이야, 이 연결성이.
0: BTS가 이번에 막 또 화려하게 컴백을 하면서
1: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네. 혹시 오늘 아미님들 여기 올지도 몰라요.
0: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바람은 있으나.
1: 바람은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나 그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쵸 목걸이를 네, 구입할 수가 있겠죠.
1: 아,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아미죠.
0: 네. 네. 이 BTS 공식 주얼리 스톤인지 컬렉션.
1: 아마 미국에서 다른 데서는 구입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0: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여러 가지 내가 직접 뭐 착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소장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아미 열렬한 아미가 계시면 아마 이 선물 받으면 까무러치실 겁니다. 이번
0: 그렇죠.
1: 머더스데이.
0: 맞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주 본격 재출시가 되어서요. 네. 지금 아주 좋은 가격으로 각각 이 멤버의 네. 그 목걸이가 판매되고
1: 맞아요.
0: 있어요. 너무
1: 이게 그냥 팬쇼품이 아니더라고요.
0: 네.
1: 완전 정품 주얼리이기 때문에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1: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0: 네. 네. 아, 이런 거는 참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나.
0: 그렇죠?
1: 특히 아미 같으면은 100%예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신제품이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1: 무려 90%가 네. 새로우니까
0: 네.
1: 한번 이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고베 주얼리. 요번에 또 와서 매장을 직접 또 보셔야 되는 또 이유가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처음 봤네라고 하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네. 아까 한참 구경을 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1: 그러니까.
0: 예, 디자인의 것들이 많이 나와
1: 맞습니다.
0: 있더라고요.
1: 우진숙 씨도 원고를 보고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쪽을 봤다. 저쪽을 봤다 지금.
0: 네, 지금
1: 한 길이.
0: 그러니까요. 네. 위치가 참 좋네요. 우리 앞으로 지금 쫙 펼쳐져
1: 정말
0: 있거든요.
1: 정말 너무 좋아요. 차 다니는 게 보이니까
0: 네.
1: 마치 무슨 거대한 맨하탄의 방송 빌딩 앞에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진짜 진심으로 전 진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젊을 때부터. 이 진주
1: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가요?
0: 그럴까요? 이 눈물의 진주를 그 고통을
1: 네.
0: 인내하며
1: 네.
0: 진주를 제가 왜 좋아했나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20대 때도 그 작은 알이지만 진주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면
1: 다나했군요.
0: 때, 네.
1: 다나했군요.
0: 다나함. 다나함이죠.
1: 네. 네.
0: 우다나. 네. 그래서, 아주 막 너무 심하게 튀지도 않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질리지도 않고요.
1: 정말 평생을 해도 질리지 않는 게 또 진주잖아요.
0: 네. 그리고 희한하게 그게 진주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진주를 하고 나면은.
1: 좋은 일이 생기나요?
0: 좋은 일도 생기지만 되게 이렇게 사람이 우아해 보여요.
1: 다나.
0: 우아하고 단아하고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몸가짐도 더 이렇게 정숙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뭐 청바지나 아니면 그냥 셔츠 같은데
1: 입어도 사실은 네. 잘 어울려요.
0: 네, 진주 목걸이 하얀 거 해도 굉장히 네. 예쁘고 이래서 이 진주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1: 그래서
0: 것 같아요.
1: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파티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0: 맞습니다.
1: 정장이나 이런 데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0: 네. 네. 아까 여기 저희가 도착을 해서 우리 직원분과 매니저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그 자석 팔찌를 하고 계셨는데
1: 건강 팔찌
0: 건강 자석 팔찌를
1: 네네.
0: 하고 나서 정말로 본인이 많이 좋아졌다. 팔 네. 같은 데가 많이 회복됐다.
1: 네.
0: 그 얘기를 하셨어요.
1: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 올리실 때 이렇게 물건 올리다 보면
0: 네.
1: 가끔씩 무리가 와서 그러는데
0: 네. 손을 못 들고
1: 팔찌를 차고 며칠 있었더니
0: 네.
1: 정말 거짓말처럼 낫더래요.
0: 그러니까요. 그런
1: 기능성도
0: 네.
1: 있고
0: 자석 팔찌긴 하지만 이 자석 팔찌가 뭐가 예쁘겠어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그리고 모양이 일단 완전 24K 금색이라서요.
0: 맞습니다.
1: 굉장히 반짝반짝하는데 요즘 또 철이 골프라든지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0: 그렇죠.
1: 그런 테니스 근육들을 풀어주시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또 이게 금 팔찌가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금값도 비싸잖아요, 요즘. 그런데 순금도금
1: 24K.
0: 예, 건강 자석 네. 팔찌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네. 단순히 액세서리를 넘어서
1: 네.
0: 그냥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착용하고 기능성이면서도 네. 너무 예쁘다라는 네. 거죠.
1: 근데 이게 건강해지고 컨디션이 좋으면 공이 또 잘 맞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모양도 모양이지만
0: 네.
1: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이 팔찌가 순금 도금 특유의 아주 고급스러운 광택,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것이 아주 특징인데요.
1: 네. 네,
0: 손목에 아주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구조로 제작이 돼서 정말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연령층, 다양한 연령층 다 좋습니다.
1: 다
0: 이
1: 좋아요.
0: 말씀.
1: 아버님도 하시더라고요. 좋고,
0: 네.
1: 어머님도 좋고,
0: 네.
1: 어머니 머더스데이를 맞아서.
0: 보여주고
1: 네,
0: 가시네요.
1: 그만 좀 보여주세요. 눈부시니까. 자꾸 지나다니면서 보여 자랑을 하시는데.
0: 이게 여성용도 있고, 남성용도
1: 있습니다.
0: 있죠.
1: 네. 네, 그래서 사서 오셔서 아내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선물 하나 장만하시고 네. 본인도 하나 득템해 가는 네, 요런 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11일까지만 행사를 진행하고
0: 16일,
1: 있습니다.
0: 네, 16일,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1: 11일간.
0: 네.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우리 헬렌 대표님 한 번 더 모셔서 그동안 또 준비해 놓으신 제품들 소개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 노래는요. 네. 이 매장의 어떤 주제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1: 딱 이 매장 오시면 느낌인데. 와. 폼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정말 이 주얼리 미쳤다.
1: 네. 영탁이 불러주는 폼. 아,

0: 네, 오늘 우리 공개 방송 고베주얼 그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석 쇼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우리 또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1: 네, 이런 분들이 또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시스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골라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 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 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1: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봄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기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봄을 시작하세요.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1: 자, 이번 주 일요일이 머더스데이입니다. 또 5월 8일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 주간인데요. 아, 아직까지 선물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 애매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2천여 점의 보석들과 함께 네. 네, 머더스데이 준비를 바로 하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오늘 3시 전까지 오셔서 우진숙 씨에게 네. 나 방송 듣고 왔어요 하시는 분 오늘 득템 네. 하실 수 있어요?
0: 선물 드립니다.
1: 선물 드립니다. 바로 출발하세요.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

0: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네, 고베주얼그룹 보석 빅쇼 특별 공개 방송 진행 중입니다.
3: 웬일 오늘 잘 맞네요.
2: 네, 그럼요. 네, 아까 우리 헬렌 김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랩다이아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랩다이아. 보이스나이트하고 예. 네, 그것도 많이 찾으시는 품목이죠.
4: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네. 우리 강 팀장.
2: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강 팀장님.
4: 자격증이 있는 그분한테.
2: 그러면 그거는 우리 2부에서 네. 강 팀장님한테. 네.
4: 네. 저는 진주만 전문이에요.
2: 아,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마더스데이를 맞아서도 그렇고 뭐 그거 아니어도 평소에 진주 갖고 싶었던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오시면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진주 잘 몰라서요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떻게 좀 추천을 해주고 계세요?
4: 글쎄 저는 생각이 네. 진주는 그렇게 뭐 어차피 준보석이에요. 진주는.
2: 네.
4: 그래서 샀다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건 솔직히 진주예요.
2: 그치, 막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4: 네. 그러니까 네. 멋지게 그 자기만족이잖아요.
2: 맞습니다.
4: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버짓이 제일 중요하고. 아. 네. 그 금액 한도에서 저희한테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니까.
2: 네.
4: 단지 이제 저희가 늘 내세우는 건 세공의 그 진주 이제 제작하는 기법. 네. 이런 게 정말 저희는 너무너무 잘 만들거든요.
2: 그렇죠. 세공.
4: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게 네. 정말 잘 만든다는 칭찬을 한국에서까지 들어요.
2: 맞아요.
4: 그러니까 네. 고객님들이 나는 500불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네네. 나는 좀 좋은 걸 하고 싶어. 이러면은 네. 그 금액에 맞춰서 또 이제 독특한 이제 네. 취향을 가지신 분은요.
2: 네.
4: 아 그냥 평범한 진주 싣고 좀 모양이 있고 뭐
2: 아, 좀 네. 특별한 거, 특이한
4: 네,
2: 거.
4: 특별한 거 그러면 바로크에다가 또 연결된 거.
2: 네.
4: 그다음에 나는 뭐 목선을 많이 가리고 싶어. 이런 분들 파티가 많아 그럼 뭐 세 줄짜리.
2: 네.
4: 또 요새는 이제 제가 지금 요번에 제작해 놓은 게 에메랄드 합성 에메랄드지만 다섯 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3: 다섯 줄. 네.
2: 다섯 줄이요.
4: 네. 가느다란 걸로 한 8mm짜리로 다섯 줄 했는데 이뻐요.
2: 네. 와.
4: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런 거를 네. 이제 브이넥 같은 이제
3: 그렇죠.
4: 옷에다가 네. 드레스라든가 원피스에다가 그런 거 다섯 줄짜리 하면 멋지거든요.
2: 네네.
4: 그 거기다 에메랄드 귀걸이 착용하시면 와, 멋질 거예요.
3: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시기만 네. 하시면.
2: 그러니까요. 네. 에메랄드가 네. 5월에 탄생석인가? 하여튼.
3: 맞습니다. 네. 에메랄드
4: 여름에는 네. 한국 분들이 에메랄드를 많이 착용하시고요.
2: 그렇죠. 시원해서.
4: 네. 네. 봄에는 이제 봄, 여름으로 가면서는 루비고.
3: 루비.
4: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가을서부터 겨울에는 사파이어예요.
3: 사파이어.
2: 아, 그게 좀 이렇게 있네요. 네. 네. 그때마다.
4: 토파즈, 이제 하늘색 계열의 토파즈는 여름에 제일 많이 또 착용하시고.
3: 아무래도 시원해 보이고.
4: 네. 네. 그렇죠. 근데 옐로 토파즈도 많이 하시고.
2: 어허, 네. 네. 지금 칼라스톤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죠.
4: 좀 있죠.
2: 네.
4: 네, 많이 있고요.
2: 네.
4: 저희가 아무래도 제품을 우리만큼 제품 다양하게 한인들 상대로 만드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2: 저 못 네. 봤어요.
4: 네.
2: 네, 진짜
4: 어딜
2: 많아요.
4: 가든지.
2: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좋은 가격대로 판다는 게 쉽진 않고 이래도 괜찮으실까? 남으실까?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만들어요.
4: 안 남을 때도 있어요. 다 남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2: 그렇죠.
4: 또 안 남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그러겠지만
2: 네.
4: 저희가 어느 부분은 안 남고 어느 부분은 남은데 그걸 다 이분화 시키는 거고요.
2: 맞아요.
4: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버틸 수 있는 거는
2: 네.
4: 아주 저희 회사가 잘 나갈 때 기틀을 잘 해놓은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그렇죠.
4: 그게 이제 원자재 확보를 한 10년 정도의 확보를 하고 있고요.
3: 10년치 만들 거를.
4: 네.
3: 와.
4: 네.
2: 와.
4: 그런 게 우리 회사를 지금 버티는 네. 힘이고요.
2: 네.
4: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제작하는
3: 그렇죠.
4: 사람이니까 네.
2: 그렇죠.
4: 이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비결일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고베주얼그룹이 뭐 30%에서 최대 80%까지 네. 세일한다 그러면은 이게 왜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이유죠. 네. 직접 제작하시고. 네.
4: 그다음에 지금 사실 얘기가 뭐 한국에서 워낙 들어오는 제품들이 뭐 모든 게 안 비싼 게 없잖아요.
3: 그렇죠.
4: 다 올랐고.
3: 다 올랐어요.
4: 네. 세금도 너무 그렇고 많이. 모든 네. 게 올랐어요. 네. 근데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네. 가격대에 만족스러운 가격을 판매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기틀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원자재 확보를 네.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샀던 금액에 네. 저희가 이제 장식이라든가 이런 건 요즘 제작하잖아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2: 맞아요.
4: 하지만 진주라든가 뭐 다른 원석들은 저희가 정말 10년 정도의 회사가 네. 재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뭐 아코야도 5,000불에 뭐 금장식에 대단하다 이런데 장식값만 해도 뭐 그렇죠. 5,000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4: 답을 딱 쳐 쟤네는 답이 안 나오는 줄 아는데 이런 소리도 할 때 있어요.
2: 네. 맞아요.
4: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기틀을 잘 잡았던
3: 네, 네, 그렇죠. 네.
2: 맞습니다. 네. 이 세공이 여러분들 세공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 그렇게 디테일함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말 차별화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4: 네, 네. 저희가 이 그러니까는 세팅이 네. 고급 세팅이 있고 중간 세팅이 있고 사실은 네. 상중하예요.
2: 네.
4: 나름대로 저희가 반지 천국에 뭐 좀 싼 제품들은 이제 그 가격대가 제일 낮은 데서
2: 그렇죠.
4: 이제 나름대로의 가격 대비 손님들 그렇죠. 만족도를 생각하는 거고요.
2: 네.
4: 이제 중간 정도 되면 뭐 이제 서울에서 나름대로 우리 또 중간 그 잘 세팅하는 데
2: 그렇죠.
4: 하는데 저희가 정말 강남 세팅은요.
2: 네.
4: 세팅비가 비싸요.
2: 아니 말로만 들어도 그럴 네, 것 같아요.
4: 비싸요.
2: 진짜.
4: 비싸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든지 네. 말하면 억억억이에요.
2: 그러게요.
3: 그렇군요.
2: 아유, 네 맞습니다.
4: 한국 사람들하고
2: 비싸죠.
4: 힘든데 네.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요.
2: 네.
4: 어찌됐든 저희가 정말 강남 세팅은요. 정말 세팅 잘하는 최고의 인류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2: 그렇죠.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이 미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나 반지 줄여줘 늘려줘 이럴 때 있잖아요.
3: 맞아요. 네.
4: 그러면 저희를 이걸 또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맡기냐면 베가스는요. 네. 주얼리는 미 전 지역에서 최고예요.
2: 아, 거기가.
4: 오. 네. 뉴욕을 이길 수 있는데요.
2: 네.
4: 이유는 쇼를 다 하잖아요.
2: 맞아요. 그렇죠.
4: 네. 그다음에 유명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세계적인
3: 그렇죠.
4: 브랜드.
3: 맞아요.
4: 그 반지를 줄이고 늘리는 업자는요. 대단한 실력자가 있어요.
2: 그렇죠.
4: 그래서 저희는 그 실력자한테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2: 네.
4: 강남 세팅은.
2: 네.
4: 근데 걔도 놀래요. 그 사람도.
2: 그래요?
4: 왜 놀래죠? 네. 이거 이렇게 어디서 가? 이거 어디야? 막 네. 이러고 실버도 요 금 같은데 이런 소리하고 그래.
2: 그렇군요.
4: 세팅에 그러니까 예. 이 한국은요 디테일한 걸 너무 잘해요.
2: 한국의 기술력.
3: 너무 웃긴다. 그 정가가 보고 실번대 금이라고 한다니까
4: 네.
3: 너무 웃긴다.
2: 어디서 있냐고 이거.
4: 네, 우리 네. 강 팀장 얘기가
2: 네.
4: 가면 맨날 놀랜다.
2: 그렇군요.
4: 그리고 LA에 있는 그 주희 씨는요
2: 네.
4: 저 가면요 네. 까다롭다고 안 해요.
2: 아주 깐깐하게 보시니까
4: 까다롭다고 안 해요. 우리가 다 태워받았어요.
2: 그렇군요.
4: 뭐 늘려달라고 갔더니
2: 네.
4: 아주 까다로워서
2: 네. 그냥 대충 안 하시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3: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섬세한 기술과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고객님들께 다 가는 거예요.
2: 그렇죠. 맞아요.
4: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까다로워요.
2: 확실하죠. 진짜.
4: 네, 까다롭고
2: 네.
4: 한국 분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눈높이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 맞습니다. 멋쟁이들이 너무 많으셔서
4: 네.
2: 이 고베 주얼 그룹이 사실 이렇게 미주를 순회하면서 지금
4: 네.
2: 보석 빅쇼를 해오고 계시는 거죠,
4: 네.
2: 지금.
4: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저희가, 뉴욕 끝나고 나면.
2: 네. 어디로 가시나요?
4: LA.
3: LA로.
4: LA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아주 크게 대형으로
3: 또
2: 거기서
4: 또
2: 하시고.
4: 하고요.
2: 네.
4: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를 우리가 6월 9일날.
3: 9일날.
2: 네.
4: 애난데일 옛날 한국일보 자리인데, 거기 네. 넓은 2,500 스퀘어피트 정도인데,
2: 네.
4: 거기 이제 우리 정식 매장이에요.
2: 와. 오픈을 하는군요.
3: 네, 새로, 버지니아까지.
2: 네. 축하드립니다.
3: 와.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요즘 같은 때,
3: 어려울 때.
2: 네, 이렇게 사세를 확장해 나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4: 어렵죠.
2: 네, 네.
4: 어려운데,
2: 네.
4: 저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료를, 네. 물건을, 네. 10년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2: 야. 맞습니다. 아, 그런.
3: 사실 그런 걸 우리는 부자라 그러죠.
2: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내다보셨어요, 옛날에? 그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4: 제가 옛날에 사실은 한국에서 부동산 네. 투기를 좀 했었는데요.
5: 드디어 이제 하나씩 나오는구나, 이야기.
4: 네, 제가 미국에 딱 와가지고, 아, 부동산 투기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걸,
2: 아, 그렇군요.
4: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2: 뭘 생각하셨어요?
4: 아, 미국은 생산군 공장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만드는 일이 네. 최고일 것 같고 아 물건이 돈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2: 아 그렇군요.
4: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네. 뭐 돈이 있든 없든 하여튼 간에 물건은 무지막지하게
3: 그러니까 빌딩 사실 돈을 여기다가
2: 물건에다가
3: 그러니까
2: 아 이런 해안이 있다니 이 비즈니스 사업가로서의 네. 그 안
3: 미국에서는 진짜. 이런 분들을 부자라고 불러요.
4: 아니요
2: 아닙니다. 네.
4: 하여튼 간에 저희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네. 그랬어요. 아니 웬 돌을 저렇게 사고 진주화를 저렇게 사는데
2: 저게 뭐길래
3: 돌을
4: 네. 나는 정말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
2: 그러니까요.
4: 네, 무겁고 이사 가려면 힘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랬는데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그 친구가 아들이 많이 아 오빠 역시 내다보는 게 있었구나.
2: 그러니까요. 아. 그때 준비를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넘어오지 못했죠.
4: 못하죠.
2: 지금까지. 아, 네, 맞습니다.
4: 못하죠.
2: 네, 이렇게 네. 정말 열심으로 준비한 그 신제품들이 바로 네. 이곳에 있습니다.
3: 이곳에 있어요.
2: 네, 여기 노던 블러바드예요. 코리아 빌리지 G4, G4. 매장입니다. 새롭게 노던, 확장한.
3: 네, 노던 선상에서 직접 보이시기 때문에요. 네. 매장 잘 보입니다. 네.
2: 오늘부터 시작한 뉴욕 행사는요. 1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매일매일 되실 거예요.
3: 노래 딱 또 틀었는데.
2: 아, 그래요? 혹시 이 노래가 좋은 날?
3: 좋은 날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와서 우리 2부로 다시 찾아올까요?
3: 그렇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백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특별 공개 방송.
1: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0: 아, 왜 이렇게 맹고처럼 하세요?
1: 아니,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쪽에 하고 있는데 잔뜩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 정말 흥분의 조간입니다, 이곳은.
0: 네. 아, 저는 참 기뻐요.
1: 뭐가요?
0: 이 새롭게 확장 이전한 이 매장이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1: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로
0: 네.
1: 매장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0: 네.
1: 좋아서.
0: 아주 네. 좋죠. 네. 일단은 노던블러바드 선상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하지? 하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1: 맞아요.
0: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더 네. 감사하고.
1: 지금 차들이 한 두 대 서 있어요. 밖에.
0: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공개방송 K-Radio와 함께 하는 공개 방송이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 네.
0: 네. 가능하면 여러분 얼굴
1: 저희가 공약을 걸었죠. 라디오 듣고 왔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네.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오늘 3시 전까지.
0: 네, 좋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대박 세일 행사는 최대 80%까지 30%부터
1: 네. 2,000점
0: 하고
1: 네, 무려
0: 있습니다.
1: 2,000점이 넘는
0: 네.
1: 다양한 제품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소식 하나는 신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 90%가 새로운 물건입니다.
0: 네, 아마 네. 처음 보는 디자인, 처음 보는 색깔이
1: 네.
0: 많다는 거.
1: 다섯 줄 진주 차봤어요? 안 차봤으면
0: 그렇죠. 에메랄드 봤어요?
1: 차보러 오십시오. 네,
0: 네.
1: 에메랄드 차보러 오세요.
0: 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1: 이제 이번 일요일날 바로 머더스데이예요. 아직 그 선물 결정 못하신 분들 바로 지금 3시 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1: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요 오늘?
0: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을까?
1: 그래?
0: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 요새 봄이잖아요. 저 진주 갖고 싶어요.
1: 진주?
0: 네.
1: 아 뭔데?
0: 다섯 줄.
1: 아 진수기스 뭔데? 말해. 진주.
0: 여러분 기다릴게요.
1: 자, 여러분께 봄부터 먼저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로이킴 봄.

0: 로이킴의 봄봄봄이었어.
1: 아니, 아름다운 소녀를
0: 원래 잘해요. 원래 잘 부른다고.
1: 맹구로 이렇게 빙의를 하시고 부르세요.
0: 맹구예요. 이렇게 생긴 맹구 봤어요?
1: 네.
0: 봄과 함께 봄의 여신이 지금 앞에 와서 앉아 계시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예. 오늘 또 랩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또 스톤엔지 이런 이야기 해주시려고 우리 행사 팀장님, 우리 강다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바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행사
2: 진짜,
1: 때문에.
2: 네, 너무 바쁘고요. 네. 지금도 계속 또 이렇게 매장 오늘 오픈했지만 네. 할 일이 옆에서 계속 또 많고.
1: 그러니까요.
2: 네. 손님들도 네. 서포트 해드리고 맞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서포트 해드리고
1: 네.
2: 추가적으로
0: 대표님,
2: 계속
0: 네, 대표님이 쉬지를 않게 하시는군요.
2: 아, 네. 그 제 네. 역할이니까요.
1: 아니, 지금 손님들하고
2: 계속 네, 네. 하고 있습니다.
1: 계속 상담해 주시고 그러는데
2: 네. 네.
1: 아까 진주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우리 랩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건강 자석 팔찌
2: 네.
1: BTS 스톤엔지 우리 목걸이도 다 듣고 싶어서요.
2: 네네.
1: 네. 일단 랩 다이아몬드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 네. 저희 고객님들께서 오시면은 도대체 이 합성 다이아몬드가 뭔지.
1: 맞아요.
2: 이, 특히 또 모이사나이트가 뭔지 또 랩 다이아몬드가 뭔지 또 천연 네. 다이아몬드는 또 뭔지.
1: 맞아요.
2: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많이 네. 물어보셔서
1: 네.
2: 간략하게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 네. 네.
2: 이제 천연은 말 그대로 진짜 그 땅속에서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근데 이제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이제 연구소에서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1: 네.
2: 다이아몬드를 키우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면 똑같이 네. 가공을 해서
1: 네.
2: 다이아몬드와 진짜 99%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육안으로도 현미경으로 봐도
1: 네.
2: 정말 구분이 안 되고
1: 네.
2: 똑같이 등급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똑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1: 네.
2: 다이아몬드를 키워낸 거니까요.
1: 네. 원자 구조는 꽤 똑같네요.
2: 그렇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천연 다이아 값이 많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1: 맞습니다.
2: 또 워낙에나 또 이렇게 자연 보호나 아니면 좀 이코프렌들리 하시는 분들은
1: 맞아요.
2: 또 이런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네.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
1: 네.
2: 가격 면에서도 좋고 빛깔이나 투명도나 이런 것도 다 똑같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럼 모이사나이트는 뭔가
1: 그렇죠.
2: 하시는데 사실 모이사나이트는 훨씬 더 역사가 더 깊고요.
1: 그래요.
2: 아무래도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이제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 AI 발전하는
1: 맞아요.
2: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새롭게 나온 신기술로 인해서 나온 거라면
1: 네.
2: 이제 모이사나이트는 그 오래 전부터 이제 다이아몬드 대용석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던
0: 네.
2: 네, 원석이고요.
1: 네.
2: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 나서 나머지를 분쇄해서 압축시켜서 만드는
1: 네, 네.
2: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그것도 합성 랩스톤이죠.
0: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이 아무래도 합성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1: 네.
2: 이게 분쇄해서 압축시켜 만드는 것과
1: 네.
2: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정말로 그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이
1: 그렇죠.
2: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1: 네.
2: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1: 네.
2: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다.
1: 네.
2: 예를 들면은 이제 진주도
1: 네.
2: 자연산들 저희 이런 바로크 진주가 있다고
1: 그렇죠.
2: 한다면
1: 맞아요.
2: 양식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 핵을 넣어서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양식을 한다 그러면
1: 맞아요.
2: 그런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하실 수 있는데
1: 네.
2: 일단은 저는 사실 이런 과정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1: 네.
2: 하셨을 때 일단 나한테 너무 예쁘고
1: 맞아요.
2: 또 가격대가 합리적이고
1: 네.
2: 네 하면 정말 그거에서 오는 만족도가 제일 큰 것 같고요.
1: 네.
2: 또 제일 중요한 건 스톤도 스톤이지만 디자인과 세공이거든요.
1: 그럼요.
2: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 싶은 건
1: 네.
2: 이번 저희 그랜드 오프닝 매장에 오시면
1: 네.
2: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디자인의 저희 반지들을 보실
1: 네.
2: 수 있고요.
1: 네.
2: 특히나 저희가 2캐럿, 3캐럿, 5캐럿까지 좀 캐럿 수가 다양하게끔
1: 네.
2: 되어 있고
1: 네.
2: 또 저희 자랑이 또 한국 디자인 세공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2: 그래서 기존에 미국에서 보실 수 없는
1: 네.
2: 그런 정말 좀 두껍고 또 이런 저희 반지에는 몸매가 있다고
1: 맞아요.
2: 그러잖아요. 끼셨을 때 정말 착용감도 편안하고
1: 네.
0: 그렇죠.
2: 두껍지만 답답함이 없고
1: 맞아요.
2: 화려하지만 뭔가 단아함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저희가 이번에 정말 많이 애써서 준비를 하고 진짜 제가 한국 정말 자주 왔다 갔다
1: 그러니까요.
2: 하면서
1: 네.
2: 계속 샘플 뽑아보고
1: 네.
2: 아니요 이거 미국 우리 한인 여성분들은 이런 거 못 하세요.
0: 안
2: 네, 안 네. 맞습니다. 좀 더 두껍게 하셔야 되고요.
1: 네.
2: 여기서 조금 더 무게감을 주셔야 되고요.
1: 네.
2: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기울여서 이번에 선보인 거니까
1: 맞습니다.
2: 네, 진짜 이런 모사나이트도 있고 네. 네크론 다이아몬드도 있고 네. 다 있지만 또 저희가 그 스톤 이상으로 네. 세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디자인에 그렇죠. 신경을 네.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시면 정말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1: 네.
2: 사실 이거는 한국에 가셔도 보실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2: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네. 저희 이 한인 미국에 계신 한인 여성들의 입맛에 맞게끔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 디자인을 네. 한 거기 때문에
1: 네.
2: 오직 저희에게 저희 회사에서만 네. 보실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디자인들도 있고
1: 맞아요.
2: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준비하면서 네. 또 이 BTS 스톤엔지 네. 리미티드 한정판
1: 이거 어떻게 네,
2: 주얼리를 또 저희가 2차로 또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1: 네.
2: 진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너무 한정 수량이어서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
1: 네.
2: 이제 이번 BTS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0: 거기에 맞춰서
2: 그럼요 네. 정말 그러니까요. 심혈을 또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2차로 또 저희가 단독으로 선보이는 거고요.
1: 네.
2: 또 그전처럼 정말 또 오랜만에 BTS 컴백했으니까 네. 팬분들은
1: 네.
2: 그때 못 사셨던 아쉬움에
1: 맞아요.
2: 또 소장하고 싶은 거
0: 당연하죠.
2: 그리고 네. 또 내가 착용할 거
1: 네. 네.
2: 그렇게도 많이 찾아주시고
1: 네.
2: 또 이번에도 저희가 진짜 이게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2: 네. 행사 초반에 소진될 수 있어서 만약에 혹시 그동안 생각을 하셨다거나
1: 네.
2: 아니면 뭐 리셀 프라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네. 네.
2: 저희는 지금 159불에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똑같이 네, 빨리 오셔서 배 타시면
1: 또. 좋아요. 이게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정품 주얼리인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가치가 올라가는 컬렉션이 아닌가.
0: 그래서 맞아요. 리미트 모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2: 맞아요.
1: 모으고 있죠.
2: 네.
1: 좋아요. 네. 네. 네. 이게 어머니께 드려도 아니면 본인이 간직해도 뭐 선물을 해도 아주 완벽한 선물입니다.
2: 네, 그럼요.
1: 네.
2: 맞아요. 그래서 마더스데이뿐만 아니고 또 이제는 마더스라고 해도
1: 네.
2: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또
1: 그럼요.
2: 젊은 엄마들도 있고
1: 맞아요.
2: 다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정말 온 가족이 다 오셔서
1: 네.
2: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 네.
2: 것들. 네, 그런
0: 괜찮다.
2: BTS 이런
0: 것도 BTS 이거를 네 명의 가족이 다 찾는 것도 괜찮네.
1: 자기가 좋아하는
2: 네.
1: 멤버
2: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2: 그것도 네.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랩다몬드 모사나이트 반지들 세팅들도
1: 네.
2: 정말 하나씩밖에 없는 디자인들이기
1: 네.
2: 때문에 또 너무나 특별한 제품들로
0: 제 생각에 5월에 또 6월 달에 7월 달에 결혼식 예비를 하신 분들 많을 텐데
1: 네.
0: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지.
0: 이 기회에.
2: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1: 네.
2: 이제 결혼하는 추세가 좀 늦어졌잖아요.
1: 그렇죠.
2: 특히 또 이제 여성분들도 워낙에 사회생활을 바쁘시게 하시기 때문에
1: 맞아요.
2: 이제 서른 넘어가고 하고 이렇다 보면
1: 네.
2: 1캐럿은 너무 작아요.
1: 아.
2: 만족이
1: 나이가
2: 안
1: 있는데,
2: 돼요.
1: 나이가
0: 만족이
1: 있잖아요.
0: 안 된다. 참 네. 마음에 와닿네요.
2: 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제 거 사기도 하고
1: 그렇죠.
2: 친구들 거 하는 거 보기도 하고
1: 네.
2: 이렇게 하다 보니 눈은 좀 높아지고
1: 네.
2: 이러다 보니 이게 사이즈가 조금
1: 그렇죠.
2: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캐럿 최대한 다이아 할 바에는
1: 네.
2: 3캐럿 모이사나이트나 레코드 다이아몬드 정말
0: 네.
2: 많이 선호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인기가 훨씬 더
1: 맞습니다.
2: 많아요.
1: 요즘에
2: 네.
1: 그 할리우드 스타들도 이 랩 다이아몬드 그렇게 좋아한대요.
2: 네.
1: 이유가 있네요. 진짜로.
2: 네. 네.
1: 가격은 이게 원자 구조는 똑같은데 가격은 굉장히 그거보다 훨씬 좋고
2: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굴 과정 이나 뭐 그런 환경 파괴, 뭐 인권 문제,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0: 환경도 살릴 수 있고요.
2: 맞아요. 네.
1: 더 각광받고 있는
2: 네네.
1: 거죠.
2: 네, 특히나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되게 이런 환경이라든가
1: 네.
2: 이런 건강 마인드가 많이 깨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1: 맞습니다.
2: 그런 쪽으로 이제 레크론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인기가 많고
1: 네.
2: 많이 찾아주시고 예전보다 이제는 고객님들이 더 먼저 와서 찾아주시니까
1: 예,
2: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해서
1: 네.
2: 예, 되게 좋고 또
1: 네.
2: 어머님들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1: 맞습니다.
2: 저희 아버님들도 계시잖아요.
1: 우리 아버님들.
0: 네. 아버님들을 네.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려요.
1: 아버님들은 좀 뭐를 드리면
2: 네.
1: 좋을까요?
2: 그래서 저희가 자석팔찌 이번에도 정말 또 준비를 했고
0: 건강 자석팔찌예요.
2: 네. 이게 그냥 자석팔찌가 아닙니다.
1: 네.
2: 네. 순금 도금
0: 24K 도금
2: 네. 완전 와. 황금 자석 팔찌예요.
0: 네, 네, 네. 말을 이렇게 더듬을 정도로 완전 황금이에요.
1: 그래서
0: 네.
1: 비싸 보였군요.
2: 네,
1: 네.
2: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그냥 건강 팔찌로 디자인한 게 아니라
1: 네.
2: 정말 저희 주얼리 팔찌, 순금 팔찌 디자인하시는 저희 분들
1: 네.
2: 또 공장에다가
1: 네.
2: 똑같은 디자인으로 원래 순금 팔찌 제작하시는 분들
1: 네.
2: 또 이렇게 저희 공장에도 아, 다 해가지고 직접. 네. 정말 착용하시면 네. 건강 팔찌라는 느낌보다도 뭐 순금 팔찌 하셨네.
0: 그러니까요.
2: 네.
0: 저희는 봤으니까 아는데 네. 와서 네. 차보셔야 돼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1: 오, 이게 굉장히 럭셔리해 보였어요. 네? 아주.
0: 정말 번쩍번쩍하고 네. 아까도 네. 말했잖아요. 골프 잘 만든다니까. 그거 그만 좀 흔드세요. 그쪽에 팔찌 좀 그만 좀 흔드세요. 충분히 봤으니까.
1: 아니, 이게 네. 기능성 주얼리로 입소문을 타가지고 진짜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특히 아버님들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0: 하는데. 필수예요.
1: 되게 좋아하시죠 고객분들.
2: 맞아요. 너무 네. 좋아하시고 또 이게 너무 이렇게 투박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정말 네. 주얼리 느낌이
0: 정말
2: 강하기
0: 예쁘게
2: 때문에
0: 예쁘게 네. 나와서
2: 그래서 더 좋아하시고 네. 또 이렇게 또 뭐 레이어링 하시면 뭐 두 개씩도 하시고
1: 그렇죠. 네.
0: 맞아요.
2: 또 선물용으로도 사실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네.
2: 이렇게 가격대도 크게 비싸지 않고 지금 저희가 나가는 가격대가 네. 지금 200불부터잖아요.
1: 200불부터.
2: 그러니까 너무 좋죠. 선물 딱 드렸는데 그쵸. 디자인도 거기다
0: 순금 도금에
2: 뭔가 기운도 좋고 건강에도
0: 네. 건강에도 좋고
2: 하시는 분들
0: 네. 번쩍번쩍하고 네. 네. 머리 자꾸 쓸어 넘기게 되거든요. 이거 차면
2: 네. 네.
1: 아니, 금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2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와서 보시면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멋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0: 근데 여자분들 거가 네.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1: 아, 그러니까
0: 수량이 많지 않아요. 거예요. 여러분 네. 서두르셔야 돼요.
1: 네. 빨리 네. 보셔야 되겠네요. 아까 BTS 목걸이도 그렇고 이게 수량 한정돼
0: 있고요. 리미트이기 때문에요.
2: 네,
1: 네. 네. 네. 지금 이제 발걸음을 막 돌리시는 우리 고객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2: 네, 빨리 오세요. 네. 왜냐하면 정말 저희 회사, 저희 매장에서 아니면 또 저희 행사에서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제품은 워낙 많지만
1: 네.
2: 그 디자인의 수량은 한정적이에요.
1: 맞습니다.
2: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시는 분이 더 많은 디자인, 더 다양한 제품 보실 수 있는 거고
1: 네.
2: 또 이런 한정 수량 같은 거는 진짜 특히 BTS 목걸이 같은 거는
1: 그렇죠.
2: 정말 구하기 힘든 거고
1: 맞아요.
2: 또 추가 제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네, 또 오시면 너무 좋고 또 이런 랩다이먼드나 모이사나이트 또 예물 예단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는데 또 그렇죠. 저희가 아쿠아 진주도 있고
1: 네.
2: 남양 진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2: 정말 뭐 마더스데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또 웨딩 시즌이고 하니까
1: 그렇죠.
2: 또 겸사겸사
1: 네,
2: 네 또 오셔서 또 보시고
1: 네.
2: 네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기적이죠.
1: 그거는 네.
0: 그게 기적이에요.
1: 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네, 여러분 지금 빨리 오십시오. 우리 코리아 빌리지 1층 G4 매장입니다. 새로 확장한 매장인데요. 매장도 한번 구경하시고 이 노던 블러바드 정문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스튜어디스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강 팀장님도 보실 수 있어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0: 아, 정말 흥분의 도가니네.
1: 그러니까요. 이 시간 또 도와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볼까요?
0: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상호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친절하게 가족처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에스더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와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헬프라인 전화입니다. 800-713-9336으로 전화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999-0133.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콕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리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리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쏴악 바꾸고 싶다면 지금 콕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000.
3: 3344.
1: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의 골드 3종 세트,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합니다.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금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이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만,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의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주거용, 상업용, 친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

0: 블링블링 너무 좋네요.
1: 블링블링.
0: 네. 진짜 블링블링이라는 말이 딱 맞는 바로 이곳은, 네, 지금 고베 주얼 그룹의 뉴욕 행사장입니다. 네. 어딘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던 블러바드죠? 플러싱 150-24예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그 정문이 보입니다. G4 새 매장이고요. 이번에 확장 이전한 오늘 오픈한 따끈따끈한 그 매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3시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쭉 6시까지 또 문을 여니까
1: 문을 열고요.
0: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 16일까지 11일간 네. 이 멋진 보석쇼 행사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하지만 네. 아까 강팀장님도 말씀하셨고 네. 우리 헬렌 총괄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죠. 네. 먼저 오시면 선택의 폭이 그래도 더 넓다.
0: 그렇죠. 네. 고베 주얼 그룹이 벌써 오랜 시간 이렇게 뉴욕, 뉴저지 또 LA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지니아까지 네. 오픈하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이 할인 행사는 뭐 이때까지 되지만 그 이후에도 네. 언제든지 이 매장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매장 네. 한번 그랜드 오픈했으니까 와서도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0: 아, 그럼요. 네. 네. 네. 이 고베 주얼 그룹의 이번에 이 마더스데이 특가 세일 행사는 정말 제품도 다양하지만 아주 그 디테일한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공.
1: 강남 세공.
0: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실 만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런 머더스데이에 이런 선물을 또 받아서 평생 또 2026년 머더스데이도 잊지 못하게 하는 방법 많이 어렵지 않아요.
0: 그렇죠. 네. 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참 투자를 안 하고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1: 아이들 네. 또 우리 아버님 남편
0: 아이들
1: 어머님.
0: 먼저 이러지 네. 내 거는 하여튼 가장 마지막에 진짜 네. 작은 거 네.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1: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 파인 주얼리를 하는 그런 보석 계통에도 제가 7, 8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네. 우리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씩 돈을 디파짓해서 네. 본인을 위해 머더스데이를 위해서 본인이 물건을 사요.
0: 내가 나를 위한 선물.
1: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 미국 문화 자체가 그렇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들 더 이상 양보하지 마시고 네. 올해만큼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0: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1: 나를 위해서 그 정도 우리가 네. 한 4만 번 정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다양한 가격대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할인율도 좋게 잘 해주시잖아요.
1: 11일
0: 원래.
1: 동안은 30%에서 네. 80%까지.
0: 네. 그래서 나를 위해 혹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이 진주 목걸이 선물 하나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 노던 블러바드죠.
1: G4 네, 그 매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희 잠깐 시간 듣고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현에 위치한 산수갑산 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두 개를 드시면 참소주 한 병 3불 구구해드리고요. 캐스킬 농장 아세요?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자, 역건물 발레 파킹 시에는 1시간에 2불로 여러분 서비스해드리고요. 문의 및 예약은 917-445-1165번.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0: 인정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클러스터 본점, 펠팍 경차수역 2호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아, 오리지널로 들으니까 감동이네요.
0: 네.
1: 오늘 점심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만,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의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열애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0시, 11시, 2시.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복. 유재복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0: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3표, 인기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충남체인에서 샘표 모험전을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으시는 재판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0: 아, 고베가 좋아.
1: 네.
0: 당신이 좋아, 고베가 좋아. 네. 네.
1: 아,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는 이 고베 주얼 그룹이 이렇게 주로 순회하시면서 행사를 하셔서 여기 매장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렇게 왔다가 가시고 또 한참 있다 오시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곳에 매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더 친근감이 느껴지거든요. 아, 우리 이웃이구나. 이런 생각이
0: 드는데 예전에는 안 느껴진 거예요.
1: 사실 이 고베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이렇게 걸어올 동안 너무 고생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우리 고베 주얼 그룹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너무 아, 길겠지만.
2: 고생 너무 많이 했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저는
1: 그러니까요.
2: 진짜 고베펄이 제 목숨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고.
1: 네.
2: 아, 이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이 세상에 없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아, 진짜.
1: 정말 운영. 한 몸으로.
2: 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도 그럴 거예요.
1: 네.
2: 근데 진짜 고생 어마무시하게 했죠.
1: 그러니까요.
2: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뭐 다들 사람들이 첫째 안 믿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팔고 나서 도망가면 어디 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느냐. 이게 한 제 생각에 한 7, 8년은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 말이
1: 네.
2: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판매할 때.
0: 네.
2: 손님들이 신뢰를 찾지 않아는
1: 네,
2: 거.
1: 네.
2: 그리고 너네 팔고 나면 은 어디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서비스 받아.
1: 그렇죠. 네. 매장이 없으니까
2: 네,
1: 그때는.
2: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직원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때 자기네가 엄청 고생했다 이 소리 했고요.
1: 네.
2: 이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고
1: 네.
2: 뭐 행사가 잘 되는 데만 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도 계속 순회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렇죠.
2: 저는 이 고베펄이라는 이름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1: 네.
2: 회사에.
0: 네.
2: 그래서 이게 안 돼도 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진짜 뭐 태풍이 불고 차도 굴러보고 도둑
1: 그렇죠.
2: 맞아보고 별 난리를 다 줬대. 20년 동안
1: 네.
2: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안 돼도 가고 돼도 갔는데 어떤 지역에선 그래요. 아니 안 되는데 왜 와?
1: 그렇죠.
2: 안 되면 안 와야지. 되니까 오지 이런 소리 하거든요.
1: 네네.
2: 근데 아니에요. 저는 뭐 이 지역에서 잘 될 때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안 돼도 회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50개 주라는 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넓지만
1: 네.
2: 실은 한인 사회는 너무 좁아요.
1: 맞아요. 네.
2: 다 통해요. 전화 한 통하고.
1: 그렇죠.
2: 그래서 뭐 엄마 고베펄이 거기 어디 시애틀이 간대. 엄마 네. 가서 사 이러고
0: 네.
2: 어떤 초창기에는 엄마 그런 거 이름 알지도 못해 그런 데 가서 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도 했었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태풍이 불어도 항상 그때는 또 차로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짐이 많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다 차로 서쪽에서 동쪽을 동쪽에서 서쪽을
1: 와.
2: 자동차를 한 3년 반 만에 갈아야 돼요.
1: 야, 얼마나 달리셨으면 너무 길잖아요.
2: 네, 20만 마일이 그냥 타니 차를
1: 네.
2: 또 바꾸고 바꾸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지구를 얼마나 많이
0: 바퀴를 돌았을까
2: 모르겠어요.
1: 네.
2: 엄청 고생했고요. 고베펄이 너무 진짜 제가 힘들 때는 고비가 여러 고비가 있었죠.
1: 네.
2: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1: 그렇죠.
2: 정말 위트위트한 고비도 있었지만
1: 네.
2: 다행히도 저에게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1: 네.
2: 잘 이겨 나왔고요.
1: 네.
2: 그리고 뭐 또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1: 네.
2: 손님들이 또 뭐 안 오니까 걱정됐어 이런 사람
1: 궁금해하시잖아요. 또 안 오시면
2: 코로나 때는 특히나 여기 오니까
1: 네.
2: 여기 오니까 1년 반 만에 오니까 어느 손님이 살아서 왔네요 이러더라고요.
1: 걱정된다니까요.
2: 네.
1: 소식이 없으면 또
2: 네. 네. 그런 손님도 있었고
1: 네.
2: 근데 하여튼 고생은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1: 뭐
2: 눈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었고
1: 네네. 네.
2: 가다 보면 막 이 사계절을 다 만나잖아요.
1: 그렇죠.
2: 서쪽에서 동쪽 가다 보면 비
1: 네.
2: 왔다가 우박이 막 이렇게 진짜 큰 것들이 막 떨어져서 창문이 깨지지 않나
0: 아이고.
2: 막 이런 조림도 있었고
1: 네.
2: 그다음에 뭐 밤에 뭐 시간이 급해가지고 밤에 막 달릴 때는 시야가 안 보여가지고 달라스에서 언젠가는 버지니아 가는데요.
1: 네.
2: 하루만에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달리는데 진짜 네.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했나 6시에 다 하여튼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곧바로 행사한 적도 있었고요.
3: 그렇죠.
2: 뭐 K99 그 K K 뭐지 네. K9인가 그 네. 마약 네, 네, 경찰한테 네. 붙잡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거,
3: 그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2: 네. 네. 길거리에서 붙잡혀가지고 한 40분 동안 막 조사하는데 이건 또 뭐지 막 이랬는데
3: 맞아요.
2: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 비즈니스 커플이야 가 이러고 네. 어쩌면 사과도 한마디 없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길거리에 세워놓고
3: 에휴.
2: 겨울이었는데
3: 그 추운 겨울에
2: 네 2월 네. 달이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3: 이렇게 별별 일을 다 겪으시면서도 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2: 네. 저는 네. 진주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진주를 만나서
3: 네.
2: 이제 뭐 일본에 있을 때 이거 날라다 주면 비행기 값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네. 날라다 주다 보니까 이제 진주랑 인연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진주 사업을 해야지 하고 왔는데 너무 진주를 모르더라고요.
3: 그렇죠. 그 시대에. 네.
2: 아, 이거 진주하면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사실 전 장사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네. 회사만 오래 다녔는데.
3: 네.
2: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는, 가구를 해봐야지. 돈도 한국에서 날라와야 되니까. 그땐 가구가요. 세금이 없었어요. 미국에 네. 들어오는데.
3: 네.
2: 그래서 돈, 이렇게 가구, 많이 수입해서 제대로 또 망해 먹고
3: 네.
2: 모르니까
3: 네.
2: 그래서 정신 차려서 베가스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역시 주얼리를 해야 되겠다 진주 사업을 이렇게 네. 뛰어들었는데
3: 네.
2: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 맞습니다.
2: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다 뭐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포들은 색깔이 네. 틀리잖아요.
3: 그렇겠죠.
2: 네, 네. 뉴욕 색깔이 있고 네,
3: 주마다 다 또 다르죠.
2: 네. 그 색깔을 맞추는데 4년 고생하고
3: 네.
2: 아 이제 망했구나. 이제 그만둘까? 53만 불 털어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3: 네.
2: 그래서 또 이제 좌절한 적도 있었고요.
3: 네.
2: 그래서 아 이제 뭐 끝장인가? 또 이러다가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대수술도 받았고.
3: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3: 네.
2: 너무너무 상황이 틀린 상황도 많이 부딪히고요.
3: 네.
2: 또 지역마다 그 여성분들의 다 성격이 이게 다 틀려요.
3: 그렇죠. 뉴욕 유저지만 해도 다르고
2: 다 달라.
3: 네.
2: 조용하게 점잖게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네.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막 왁작지근하게 표현하는
0: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섭렵하고 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년 걸린 거 같아요.
3: 와, 그래서 오늘날 고베주 얼굴이 네. 또 이렇게
2: 네, 그래서 이제는 있군요. 좀 다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매장도 오픈해보고
0: 네.
2: 이제 나이도 있고
3: 네.
2: 그래서 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이제 뉴욕에 아 내가 뉴욕에 그래도 20몇 년 동안 다녔으니까 이제 뉴욕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3: 네.
2: 또 악성 와 보니까
3: 쑥스러워요.
2: 또 공부하는 거예요. 네. 또 공부하고 또 투자하고 까먹고
3: 맞아요.
2: 난리를 치는데
3: 네.
2: 이제. 정신 차려서 또
3: 이렇게 포기할 줄을 모르고 네. 진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옆에서 네, 지켜봐도
2: 너무너무 좋아해요.
3: 네.
2: 저는 일본에서 사실 16년 살면서 진주의 매료가 되었고
3: 네.
2: 묘하게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석을 뭐 랩다이아도 만나 네. 취급하고 뭐 사나이도 다 하는데요.
3: 네.
2: 전 진주 반지가 제일 좋아요.
3: 제일 좋죠.
2: 네.
3: 맞습니다.
2: 그래서 항상 진주 끼고 있잖아요.
3: 네.
2: 아. 여하튼간에 뭔지 모르게 진주가 저에게 행운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네. 많이 하고 있고요.
3: 네. 네.
2: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든 이 보석 사업이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 아세요?
3: 아 정말 그런가요?
2: 네.
3: 와
2: 이쁜 거를 만들다 보면요 마음이 이뻐져요.
3: 진짜 그런 것
2: 직업도
3: 같아요.
2: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이거를 하면서
3: 네.
2: 느껴요. 근데 저희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남의 집 가서 일을 그렇게 했으면 아마 욕 바가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
3: 그렇죠.
2: 이러는데
3: 네.
2: 저는 진주 제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하다 보면
3: 네.
2: 제가 마음이 많이 다스려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사람이 이쁜 걸 만지면 마음도 이뻐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3: 네.
2: 그래서 고객님들도 이렇게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제 생각에 마음이 되게 이쁘실 것 같은 그런 그럼. 생각도 들었어요.
3: 진짜 맞는 말씀 같네요. 이 매일매일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보면 네. 아 근데 어떻게 그게 뭐 나쁜 마음이 들겠어요.
2: 네. 그쵸? 정말 그래요. 그리고 진주는 색깔이 백색, 흰색, 뭐 핑크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런 하얀 진주를 전원 뭐 이렇게 제작하고 만들고 또 이렇게 작품이 된 걸 보면서 네. 아 정말 이쁘다. 아, 저런 건 정말 어떤 분이 착용하면 목선이 어떻게 나올 텐데 이런 네. 생각도
3: 네.
2: 하고.
3: 네.
2: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고객이 오면요 너무 네. 반가운 거예요. 아 이분이다. 이거 내가 만든 거.
0: 요거면 되겠다.
3: 딱 어울리는 게. 네. 네. 그렇군요.
2: 그러면 제가 정신 없이 그분한테 뭐 이것도 채워드리고
3: 그렇죠.
2: 막 이러는.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3: 네. 이렇게 뭐 사실 우리 자식들도 다섯 손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고는 하는데
2: 네.
3: 이렇게 진주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 그런 게 있으세요?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시니까.
2: 저는 뭐 특별하게 진주는 다 좋아하는데요.
3: 그렇죠.
2: 제가 제일 그 제품을 만들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코야 진주예요.
3: 아, 그래요. 아코야.
2: 네. 왜냐하면 네. 그 단아함이 있고요.
3: 네.
2: 제품을 만들어 놨을 때고 모르겠어요. 제 성격도 나타나겠지만 꼼꼼함,
3: 네.
2: 단아함. 그다음에는 보면은 볼수록 아, 얘는 참 얌전하다.
3: 아.
2: 그런 느낌을 저는 진짜 받거든요.
3: 네.
2: 그래서 저는 아코야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편인데
3: 네.
2: 모든 진주는요. 진짜 이뻐요.
3: 그러니까요.
2: 정말 이쁘고
3: 네.
2: 제작해 놓으면 이쁘고 또 어떻게 손님들이 이게 목선이 진짜 이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3: 그렇죠. 잘 어울리시고 또 네. 진주가 특히나
2: 저는 네. 사람의 목은 다 이쁜 줄 알았거든요.
0: 네.
2: 근데 어떤 분은요. 진주가 네. 이 목걸이가 안 어울리는 이렇게 목선이
3: 아, 그럴 수 틀린 있겠죠.
2: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런 네. 생각도 하는데 진주는요 정말 목에 걸면 지금 국장님 너무
3: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목선 목은 사실 잘 안 보잖아요.
2: 네.
3: 그런데 사람마다 또 얼굴 생김새처럼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유. 누가 딱 들어오시면 아 저분에게는 이 진주 목걸이가 네. 어울리겠다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거죠.
2: 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뭘 만들어놨는데 네. 이 제품을 저분한테 막 열심히 갔다가
0: 네.
2: 이제 걸어 보시라고 네.
3: 근데
2: 막 열심히 걸면 고객님들이
3: 네.
2: 어 이쁘네요.
3: 아. 아
2: 사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3: 그래서 맞아요. 그 오셔서 한번 착용을 해 보셔야지
0: 이것저것
3: 이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근데 우리 고베펠 진주는요
3: 네.
2: 딱 목선에 딱 붙어요. 실은
3: 네.
2: 약간 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뜨거든요.
0: 네. 네.
2: 근데 저희 제품은 그렇지 않고.
3: 아 맞아요.
2: 붙어요. 그래서 목선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3: 그래서 이게 딱 내 거 같은 느낌이
2: 네,
3: 들어요.
2: 네.
3: 빌려서 한 게 아니라 나한테
2: 네.
3: 딱 맞으니까
2: 네.
3: 이거 딱 내 거다
2: 네.
3: 이런 생각이 드는
2: 네.
3: 거죠.
2: 참 이뻐요.
3: 맞습니다.
2: 네.
3: 이제 이 행사가 1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고객들께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뭐 오랜 세월 늘 저희 회사를 정말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네.
2: 이제 이렇게 노던선상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확장했어요.
3: 그렇죠.
2: 그런데 고객님들께서 예전에 고베펄은 정말 좋은 물건이 많았는데
3: 네.
2: 쟁고가니까 살 게 없더라 이 소리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3: 아, 네.
2: 네,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제품들이 지금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3: 네, 네.
2: 아, 예전에 저희한테 좋은 제품 구매하셨던 분들 그 생각하시면서 다시 발걸음 옮겨주시면
3: 네, 네, 네. 네.
2: 오시면 아 정말 물건 이쁘다 좋다 가격도 예전보다 더 낫네
3: 네.
2: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 맞습니다.
2: 저희가 정성과 마음을 다 담아서 고객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3: 네.
2: 많은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 16일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이 매장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여기는 일요일까지 오픈이 되는데요.
3: 네.
2: 일요일 날은 11시서부터 저희가 5시에 끝나요.
0: 5시까지.
2: 네. 네. 그리고
3: 그렇죠.
2: 평일에는 저희가 10시에서 7시까지 근무하게 되고요.
3: 아, 그렇죠.
2: 네.
3: 오늘은 몇 시까지 하세요?
2: 7시.
3: 7시.
2: 네.
3: 그렇습니다. 7시까지는 오늘 모셔도 되고 토요일까지.
2: 네.
3: 그렇죠.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우리
2: 토요일이 아니라 16일까지 하는 거죠.
3: 네. 16일이
2: 네.
3: 토요일이 아니었던가요?
2: 아, 맞아요.
3: 네. 그렇죠? 네. 네. 오늘부터 오시면 되고 한정 수량인 것들도 있으니까.
0: 네, 리미티드도 많이
3: 네,
0: 있어요.
3: 조금 빨리 오시는 게 이왕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헬렌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이 정리를 해보면서 네.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16일 토요일까지 이 행사 진행됩니다. 150-24 노던 블루바드죠. 플러싱에 위치한 코리아 빌리지 1층 G4 매장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네. 네. 아, 오셔서 7시까지니까 좀 아름다움을 빨리 선물하시면 좋겠네요. 네,
0: 특별히 이번 주 일요일에 마더스데이이기 네. 때문에 네. 아직도 선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내를 모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매장으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3: 그렇습니다.
0: 또 결혼을 앞두신 분들 예비부부들 한번 오셔서 이 기간에 네. 11일 기간에 좋은 또 예물들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3: 네. 남양 진주 방금 말씀하신 아코야 진주 랩다이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 그리고 또 건강 자석 팔찌
0: 팔찌까지 네. 아 이거 그리고, 잘 만든다니까 이거 예. 사서
3: BTS 우리 스톤엔지 주얼리까지
0: 네. 아미분들도 없습니다. 다 오시고요
3: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지만 이 행사는 쭉 계속됩니다 네. 네. 마치게 되시죠
0: 고베 주얼리 매장에서 아, 가고 싶지 않네요 이대로 머물고 싶네요
3: 네. 여러분 얼른 오세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0: 지금까지 공개방송 현장에서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3: 네, 저는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Happy Mother's Day!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커피의 맛과 향이 깊고 진하게 전해집니다. 기분 탓만은 아니고요. 습도가 높으면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면서 실제로 맛도 두 배 이상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눈 내리는 날엔 커피의 분위기가 더해지죠. 부드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잠시 운치를 즐길 수 있다면 꽤 괜찮은 하루일 텐데요. 바쁜 일상 속에 소중한 힐링 타임. 차 한 잔의 여유 누리고 계신가요?

0: 향기로운 추억, 박학기의 곡으로 오늘 라라랜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한 바리스타가 그러는데요. 습도가 높으면 커피가루의 수분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커피향이 더 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커피 생각이 더 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평소 그렇게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요럴 때는 왠지 커피가 땡기고 그랬는데 아유 이유가 다 있었네요. 사실 비 내리는 날은 커피도 커피지만 음악도 귀에 쏙쏙 더 잘 들어오지 않나요? 생각지도 않은 옛날 음악도 생각이 나고 이 눈과 귀가 코가 더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도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카톡 사용 어려우시다면은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번호 703-218-131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라라랜드 협찬해주고 계신 분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후 국고의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연방정부가 메릴랜드주를 가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이는 메릴랜드주가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동부 지역 기후센터의 기후학자는 가뭄에 대해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가뭄에는 많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메릴랜드 주민들은 강우량이 평균보다 적고 지하 수위도 정상보다 낮기 때문에 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대부분 지역이 중간 정도 또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무부는 가뭄을 감시하여 재난선포 및 대출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데 사실 지난 4월 17일 이미 메릴랜드주 9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현재 메릴랜드주 전체 면적의 약 46%가 심각한 가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여기에는 동부 해안 지역과 메릴랜드 남부 및 중부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며 나머지 지역은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태로 이는 가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뭄은 농작물이나 목초지 손실, 옥수수와 건초부터 포도와 과일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 사용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물고기 떼죽음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식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메릴랜드 환경부가 주 대부분 지역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지만 메릴랜드 중부 지역 18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볼티모어의 저수지들은 가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메릴랜드 중부 및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강우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 공공상수도 시스템에서 자발적인 물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가뭄이 더욱 심해지면 지역 상수도 시스템에서 의무적인 물 절약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네요. 메릴랜드주는 단기 및 장기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 국립기상청 볼티모어 워싱턴 지부의 기상학자도 이 지역이 지난 3년간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지역의 강수량은 2023년 이후 평년보다 낮아졌으며 역사적 평균 강수량인 45인치에서 2025년에는 35.97인치로 감소했고요. 여름철에는 비가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주 전체가 가뭄을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릴랜드주 동부 해안과 남부 지역 일부의 가뭄이 여름에 극심해질 수 있다는 국립보건통계국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갤버트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최악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저희 어머님들 설거지할 때 설거지 대야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 설거지거리 한꺼번에 넣고 조물락조물락하며 씻은 다음 헹구는 것도 그 설거지 그릇에다가 물 받아 넣고 한 개씩 씻었는데 뭐 기분 좋으면 두 번이 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아껴 써야 한다고 흐르는 물에 쌀 씻었다간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쌀 씻는 거나 설거지는 고사하고 요샌 샤워할 때도 미리 물 틀어놓잖아요. 양치할 때도 그냥 물 틀어놓고 하는 경우 많은데 샤워하다 물 잠그고 다시 틀고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치할 때만큼은 물을 좀 아껴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메릴랜드뿐만이 아니라 미리미리 물 절약, 전기 절약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오전에 소나기가 잠시 내려서 도로가 적고 시야가 나빠지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물보라 때문에 출퇴근길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오후에도 소나기는요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늦은 오후에는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최고 기온은 70도 초반까지 오르겠지만 따뜻하고 쾌적하기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최대 시속 30마일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은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바람은 잠잠해지겠으며 흐린 하늘과 소나기는 계속해서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떨어지고 도로가 젖어 물보라가 튀는 곳이 많겠으니 밤늦게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은 최고 기온이 60도 초중반에 머물고 이번 주 중 아마 가장 선선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침에는 흐린 날씨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오후에는 기상 시스템이 동해안에서 멀어지면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바람은 북풍으로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서늘한 밤을 맞이하시겠습니다. 금요일은 햇살이 돌아오면서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요. 며칠간 습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하늘이 맑아지고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낮아지고 산들바람이 불어 공기가 훨씬 상쾌해지겠는데요. 비는 예상되지 않고요. 악천후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건조하게 유지되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아주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대요. 그러다 토요일 오전에 단비 같은 소나기 예상됩니다. 강우 확률은 50%로 모든 지역에 내리는 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많은 양의 비도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가 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됐지만 날씨는 여전히 변화무쌍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8로 높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서 약한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고요. 습도도 올라가면서 바람도 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6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분.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팝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For the Good Time입니다. 1936년생으로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크게 성공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미 육군 소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포모나 대학에 진학을 해 문학을 전공했고요. 1958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도 다닌 수재입니다. 그는 2년간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낙하산 훈련학교, 비행 훈련학교 등을 거치면서 미 육군 비행단의 파일럿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약 5년간 군대 생활을 마치고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서 영문학을 강의할 계획이었으나 우연히 내슈빌을 방문했다가 컬럼비아 레코드사의 레코딩 스튜디오 관리인으로 잠깐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일에 흥미를 느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아예 뮤직시리에 머물게 되었고 1965년에 비힌남 블루스를 발표했는데 이 곡은 1969년에 쟈니 캐시가 불러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데뷔 싱글 앨범으로 비힌남 블루스로 시작이 된 그의 싱어송라이터 생활은 잇따른 포크 계열의 히트송으로서 70년대 미국 모던 포크의 히어로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1970년 10월에는 컨트리 뮤직 협회로부터 그의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한 영화 Fat City에서 주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How We Make It Through the Night을 히트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와 함께 A Star is Born에 출연을 해 영화 배우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특히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던 곡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을 작사 작곡도 했고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For the Good Time 역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기도 합니다.

0: 이름은 알 그린, 케니지, 딘 마틴, 레이 프라이스, 에머레이 등 수많은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알 그린의 버전인데요. 아마 이 곡은 1970년대 일명 닭장 좀 다녀보신 분들은 대번의 브루스 곡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간드러지면서도 다소 끈적한 흑인 특유의 창법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알 그린의 For the Good Time도 잠깐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Lay your head up.

0: 그야말로 소울풀하면서도 흑인 음악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 좀 간지러워서 듣기 거북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묘미이기도 하거든요. 알그린의 For the Good Time 듣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예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전 국일관도 그렇고 타워 호텔에서도 라이브 밴드가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브루스 음악 연주할 때 원더풀 투나잇만큼이나 빼놓지 않고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For the Good Time은 이별 직전의 연인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지막 순간만큼은 행복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서로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Don't look so sad.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I know it's over. 다 끝난 거 알아요. 그러나 인생은 흘러가고 이 오래된 세상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기만 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불타는 다리를 구경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내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당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을 내게 가까이 하세요. 빗방울이 속삭이는 걸 들어보세요. 창문에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 사랑한다고 믿게 해주세요. 한 번 더. For the good time, 좋은 시절을 위하여. 난 잘 지낼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를 찾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날 찾는다면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슬퍼할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떠나면 당신은 내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당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을 내게 가까이 하세요. 빗방울이 속삭이는 걸 들어보세요. 창문에 부드럽게 불어오는

사랑한다고 믿게 해주세요. 한 번 더. For the good time, 좋은 시절을 위하여. 사실 들으시는 알그린의 For the Good Time도 유명했지만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보다 실질적으로 이 For the Good Time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가수는 바로 레이 프라이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레이 프라이스는 미국 컨트리 음악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 중에 한 명이지만 단순히 히트곡 몇 개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장르 자체를 바꿔놓은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1926년생으로 텍사스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초기에는 전통적인 홍키통크 스타일을 기반으로 노래했으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이 프라이스 셔플이라고 불리는 리듬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후 컨트리 음악의 기본 템포처럼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컨트리 리듬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다고 하는데요. 뭐 영향력도 엄청나더라고요. 윌리 넬슨, 조지 존스와 같은 거물들도 그의 밴드에서 활동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컨트리 음악의 구조 자체를 바꾼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컨트리 리듬의 뿌리를 만든 남자 레이 프라이스의 For the Good Time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경기 안산시 등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 또는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셔틀콕을 싸게 사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 원을 받고 잠적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흥시와 안산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각각 회장과 회원으로 활동을 하며 셔틀콕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15명으로부터 무려 8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싸게 셔틀콕을 들어올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그녀에게 건넸는데 피해자들은 이후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연락도 닿지 않자 지난 3월 그녀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1: 아이,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라는 생각들은 왜들 안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 사람들은 뭐 죄다 바보요? 이? 듣기에 너무 좋은 곳은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현혹되지 마시고 돈부터 달라거나 투자하라는 약은 듣지도 보지도 말으셔야 해요. 아이, 그러고 무슨 골프공도 아니고요. 셔틀콕도 뭐 잊어버리남요. 아, 이곳을 왜 비싸게 주고 산대요.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0: 차량 밖으로 개를 목줄에 묶어 달리게 하며 빠른 속도로 운전한 중년 여성의 행동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촬영이 된 제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차량 창문 밖으로 목줄을 늘어뜨린 채 개를 달리게 하며 주행하는 장면으로 해당 차량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을 했고 개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제보자는 운전 중이던 중년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지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목격자는 진주시청에 해당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시청 측 확인 과정에서 운전했던 중년 여성은 개하고요 산책 중이었어요 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이 되자 네티즌들은 분명한 동물학대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기 마련이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으면 어떡하려 그랬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1: 아니 이거 짤로도 많이 나오더만 보셨죠? 이? 아니 미친 거 아니요? 이? 아니 무슨 개 근육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개 마라톤 대회 출전시키는 거는 더더운 거 아니고 말이오. 아니 지는 편하게 운전하면서 개는 차 밖으로 헥헥헥헥 대며 뛰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오 말방구요. 이?
0: 중국의 한 20대 남성이 터널 내 화재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터널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어머니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4세인 중국 상둥성 출신의 장시성을 가진 남성은 최근 산시성에서 귀가하던 중 바오타산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트럭을 발견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부상자 2명이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 씨는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짙은 연기 속으로 들어가 구조에 나섰는데 그는 트럭에 있던 부상자 2명을 구조해 자신의 승용차로 이송하던 과정에서 부상자 중 1명은 다리를 차량 안으로 완전히 옮기지 못한 상태로 실려 장 씨는 조수석 문을 연 채 약 10분간 차량을 운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생수를 몸에 뿌리며 이동을 이어갔는데 이후 장 씨는 터널 길이가 10km가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부상자를 차량 안쪽으로 옮기고 에어컨을 가동해 연기를 빼내는 등 응급조치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장 씨 역시 연기 흡입으로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고 터널 내 약 5km가 남은 지점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해 바오타선 터널에 갇혀있다. 2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연락을 했으며 이에 어머니는 통화 직후 손녀를 떠올리며 아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장 씨는 함께 있던 승객과 서로를 격려하며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으며 그는 별도의 치료 없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귀가했으며 현지 당국은 부상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 씨는 정부로부터 의로운 행동 모범 칭호와 함께 1만 위안 약 2천 달러의 포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1: 아이 다행히 터널에서 나왔을 때 구조대가 있었다니께 망정이지 말요. 아니 애가종 있는 이가 지 목숨 아까운지도 모르고 뛰어들면 아이 아내는 뭘매나 또 속상하겠냐고. 아이 그러고 아이 구조대는 왜 터널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디야? 이니가 나올 때까종 말요. 구조대 맞어? 이?
0: 중국에서 의료사고로 유명 고양이가 사망을 하자 병원 측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고양이 사육장을 운영하며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의 고양이 쾅쾅은 생후 5개월 만에 동물병원에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쾅쾅은 눈물샘이 막히는 증상으로 인해 동물병원을 찾았고 당초 가벼운 진정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신 마취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수술 중 의료진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모니터링 장비조차도 연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고양이 쾅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주인은 내가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활기차고 장난기 많았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작은 항아리 안에 있었다며 이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쾅쾅은 매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마취하던 중에도 쾅쾅은 매우 기쁜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에 수술 과정을 재검토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30만 위안 약 6,500만 원의 배상금을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병원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이 되며 결국 지난달 6일 병원 측은 요구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1,100마리의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술을 총괄한 수의사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전액 기부하며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반려동물 수는 약 1억 2천만 마리를 넘었으며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1: 요샌 말이오, 인간으로 태어나긴보다는 금수로 태어나는 것이 더 상팔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오. 인간들한테나 먼저 잘해요.
0: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비행 중 기내 천장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쏟아져 온몸이 젖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승객은 항공사 측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휴스턴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39살의 케빈이란 남성은 비행기 이륙 직후 천장에서 액체가 새어 나왔다며 인스타그램에 사고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물줄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필사적으로 천장을 막아보려 애쓰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그야말로 머리부터 속옷까지 말 그대로 흠뻑 젖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액체가 흐르는 정도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비행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마치 물줄기가 내려와 나를 때리는 것 같다고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역시 액체에 완전히 침수되어 고장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비행 중반부에 접어들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승무원들은 천장 구멍에 냅킨을 밀어넣어 임시 방편으로 구멍을 막으려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안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뒤 남성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항공사 측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시카고 게이트 직원과 상담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굴욕은 계속됐는데 젖은 옷을 입은 채 게이트 직원에게 항의하러 간 남성은 몇몇 승객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영상은 900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는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해당 비행 구간 비용인 167달러를 제안했지만 남성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네요.
1: 우리 같았으면 말이오 당장 인종차별이네 뭐네 하면서 난리를 더 죽였을 텐데 아유 어쨌든 이건 명백한 항공사 측 잘못인데 아니 근데 우측에 이런 일을 요따구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말이오 나도 이 항공사 멤버인데 이참에 바꿔 이? 이런 거 수감 아니오 수혀야지 아만 돈 좀 꽤 되겠는디.

태국의 한 국제공항에서 멸종 위기 거북이를 몸에 숨겨 빼돌리려던 여성이 붙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살 대만 국적의 여성은 지난달 29일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 검색구역에서 야생동물 밀반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대만 타이베이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야생동물 단속반은 세관 및 환경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탑승객을 점검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고 정밀검색을 통해 이 여성의 몸 곳곳에 숨겨진 인도 별거북 30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공항 스캐너 탐지를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 주머니와 테이프를 이용해 거북이를 몸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거북이 중 한 마리는 이미 폐사한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개체들은 곧바로 야생동물보호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별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재가 된 보호종으로 허가 없는 국제거래 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종은 불법 거래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 여성은 태국 야생동물보호법과 간세법, 동물전염병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당국은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이번 사건이 국제 야생동물 밀수 조작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방콕 돈무앙 국제공항에서도 한국인 남성이 적발이 된 사례가 있어 공항 내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거북이가 천지빛깔인디 묻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 야생동물 밀수여서 도대체 월매나 벌걸래 목숨 걸고 요따구 짓을 하는지 참다 돈 때문이겠지요. 돈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서유럽의 기업 파산 건수가 작년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독일 민간 시정평가 기업정보 제공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유럽의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약 19만 7,6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치이자 4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위기가 단순히 경기 순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무역 둔화와 지정학적 위험이 유럽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과 비교할 때 높은 에너지 비용과 관료주의가 서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이중 부담에 많은 기업들이 근간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는 35.5%로 급증한 스위스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작년 초 공공채권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기준을 낮춘 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와 핀란드 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에서도 작년 기업 파산이 2만 4천 건을 웃돌아 2014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하는데 반면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기업 파산 건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유통, 관광 부분 파산이 증가했고요. 건설업도 증가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외부 충격이 더 커진 만큼 올해 역시 파산 건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경제 대공황은 이 과잉 생산과 주식시장 거품,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주 원인인데 아무래도 제2의 대공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요. 예? 키우도 키우지만 전쟁 때문에 이놈의 전쟁이.

그러게요. 다 잘 되고 웃을 날이 좀 빨랑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나 기분으로라도 즐겨보자고요. 긴 건 뭡니다. 요 노래 부르고 다 무혐의 처리되고 요새 잘 나간다고더만. 잘 될 거야.

라라랜드 김건모의 잘 될 거야 들으시면서 1부 선서출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라라라 퀴즈, 새로운 퀴즈도 내드릴 거고요. 또 퀴즈 정답자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신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관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K-Radio 라라랜드 2부 시간이고요. 여미님께서 어제 뒤늦게 이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미처 들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1부에서 가수 전영님에 대한 몰랐던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나 잘 들으셨다고요. 한때 전영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전영님의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뭐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늘 항상 또 기도문하고 신청곡 보내주시는 복별님의 사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따라가고 계시죠? 네,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기를 하시면서 어둠이 가시고 동이 터오면서 마음에 담아있는 소망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찰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 아침 보면서 출근하고 행운을 빌며 기도도 드립니다. 해돋이를 매일 보는 것도 행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밝은 빛과 같은 행복이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에게 모두 모두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네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랑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이 곡을 또 이렇게 실청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요 곡이 아닌데 왜 이 곡이 나올까요? 참 이럴 때는 당혹스럽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랑해 라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라나 에로스포가 예 번역을 하면 개구리와 두꺼비죠. 아유 근데 사랑해라는 그 음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 라나 에로스포로 찾으니까는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애니애니 애니팡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행운과 함께 미소짓는 뜻깊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라랜드 청취자분들 모두 다 쑥떡쿵 김연자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골드님, 아티스트 쿡이 부른 다시 숨 한번 쉬면 돼 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처음 듣는 곡이지만 반갑고 귀한 곡이란 생각이 드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아마 그런 곡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 정작 나를 잊고 살았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숨 한번 쉬면 돼 라는 가사처럼 하루를 버텨낸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준 참 고마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픈 곡이네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곡 지금 처음 듣는 곡이거든요. 한번 가사를 음미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힐링곡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스스로를 보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런 내용의 예, 이걸 쿡이라고 읽어야 될지 꼭이라고 읽어야 될지 예, 애매모호합니다. 다시 한번 숨 한번 쉬면 돼. 다시 숨 한번 쉬면 돼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때 뭐 현란한 그런 미사 어구보다는 때로는 노래 한 곡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골든님 덕분에 또 좋은 곡 하나 알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영준님께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또 VJ님께서 달라스에서 한인들끼리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뉴스 제보를 주셨어요. 뉴욕에서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봤거든요. 요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 지구촌 소식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보 알려주셔서 우리 VJ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또 오늘의 라라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새끼 누룽지 탕도
2: 703-354-1950 703-354-1950.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라라 퀴즈.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공통점 찾으신 다음 정답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정답자는요 많지 않았고요. 한 분을 어렵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라라라 퀴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좀처럼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를 본 이후로 드라마 매니아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태양의 후예 OST입니다. 윤미래가 부르는 Always.

가슴이 너무 애리죠. 또 오혜영의 OST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계십니다.

0: 마음에 머문다. 바로 Dear My Friends의 OST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이렇게 뭐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바로 드라마 OST인데요. 이거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연도수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뽀돌현도님이 연도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기는 하셨는데, 자, 뒤늦게 제니퍼님께서 2016년 방영이 됐던 드라마 OST 음악이고요 하시면서 달의 연인, 보보경, 심녀, 태연, 태양의 후예, 윤미래, Always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당첨이 된다면 또 오혜영의 주제음악인 정승환의 너였다면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자는 바로 제니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퀴즈를 내드리기 전에 우리 제니퍼님이 신청해 주신 또 오해영의 OST 정승환의 너였다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님이 예전에도 한번 퀴즈를 맞추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주소가 없다면 인케이스 영문 이름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0: 그대는
1: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첫 번째 곡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 찾아주시는 건데요. 이번 주 너무 쉽습니다. 노래만 잘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퀴즈. 첫 번째 곡은 강문경의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송가인이 부르는 곡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G.O.D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 잘 들으시면은요 쉽게 맞춰주실 수 있는데요. 카톡을 통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날 발표합니다. 자, 들으시는 곡은 박보람이 부릅니다. 해화동.

지금이 참 좋다. 혜진님께서 요새 자주 좋은 글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햇살의 고마움으로 아침 창을 열면 흐릿하게 미소 짓는 바람이 있어서 참 좋다. 흩어진 머리카락 쓸어 올리며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비틀거리는 하루지만 걸을 수 있다는 고마운 두 다리가 있어서 참 좋다. 땀방울 방울방울 이마에 맺혀도 열심히 살아가는 얼굴에 미소가 넘쳐서 참 좋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지만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좋다. 시간이 멈춘다 해도 오늘이라는 성적표에 부지런히 살았다는 표시로 밤하늘 달님이 친구가 되어주니 참 좋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금이 참 좋다.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인권 사회 운동을 펼쳤던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70살 됐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고민 없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치료값이 얼마인데요? 나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지금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힘들고 서글퍼질 때가 있다는데요. 나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라는 말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했던 펄벅 여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금이 참 좋으네요.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다일 센터별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집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뉴팩처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이 표현에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5월은 사랑하라는 날이 이렇게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님을 또 사랑하는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이 이제 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예쁘게 꽃 카네이션을 비롯해서 부모님 선물하라고 이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세상이 온통 꽃천지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표현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은 또 어떠신가요?

장종택, 박요한, 주리가 부른 그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손영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5월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꼭 묻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시작하면서 연휴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셉의 꽃님께서 연휴가 끝난 첫날 업무를 축복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손은 들어주셨어요. 이병희님께서는 이렇게 연휴 이용해서 또 어제 어린이날이라 아직은 어른이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일찌감치 찾아뵙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친정엄마 뵙고 오셨대요. 근데 편찮으셔서 해쓱해진 얼굴을 마주하니 마음이 안 좋아요. 80 넘으셨으니 그러려니 해도 속상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런 연휴 시간 이용해서 어린이날인데 저희 집 어린이들은 이제 저에게는 아직 어린이 같지만 본인들은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뵙고 나서 참 좋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그런 좀 정말 헬쓱해지시는 모습 보면은 80이 넘으셨으니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내서 짬 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당발님은 축복송 들으면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검사해둔 결과 들으러 기차 타고 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지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조금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또 남편 손 꼭 붙들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사.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십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민민하님도 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관리실에서 슈어탕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서 가지러 갑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 특히 아주 건강 보양식 나눔 하시는 분들 정말 칭찬 칭찬 해드려요.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자 찬양은 지은영의 음성으로 주께 맡긴 나의 삶 또 소리엘 주께 맡기는 자 찬양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박종수님, 신혜숙님께서는 송파 순복음교회 분할 38주년이라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축복송해 드립니다. 꽃단장하고 바빴어요. 오늘 그런 좋은 예배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거룩거룩거룩 청하셨는데 이 곡도 찾아둘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상한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만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아주 신나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은혜 항해 바비킴 임나경의 라 부에나 위다 선한 삶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세희님께서 일부 찬양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운동 중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헬스장 맞춤 CCM으로 우리 이런 선곡도 가능합니다. 헬스장에서 꼭 뭐 그 댄스 음악만 듣고 있나요? CCM 중에도 이렇게 정말 신나서 우리 힘내서 들을 수 있는 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템포를 좀 빨리 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찬양 듣다 보니까 어머, 더 듣고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레이니가 다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약간 지금 이 시간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혹은 밤 산책, 밤 운동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축복송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나른할 때 이렇게 시원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2부는 좀 시원하게 찬양을 일부가 좀 잔잔했잖아요. 연휴 지나고 나서 약간 마음 좀 가라앉히시라고 또 보내주신 찬양 신청곡도 좀 차분하게 전해드렸는데 아, 2부 시작을 이렇게 은혜 항해 듣고 선한 삶 듣고 하니까 해외 CCM도 아시잖아요. 우리에겐 수화가가 있잖아요. 찬양 준비했어요. 메리메리의 샤클스 프레이즈 유 Praise You, 주님을 찬양한다는 샤클스, 내 발에 족쇄를 떼어내고 신나게 춤추면서 들으실 수 있는 찬양과 헤스키아 워커의 Praise You 역시 힘차게 들려드릴 거고요. 신청곡 해가 지빈 날이 역시 조금 더 차분해지겠죠. 워시 페스티벌의 해가 지빈 날이는 장군님께서 오늘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셨어요.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또 8751님 어린이집 들러서 선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있는데 잘할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의 약속 써주셨는데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까지 전해드릴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성훈의 아침에 자녀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거다.

2007년 1월 12일 아침 출근길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거리의 악사처럼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두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베리였고 그가 연주한 악기는 350만 달러 가치의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곡 중 하나인 바흐의 샤콘느 등 주옥 같은 곡들을 45분간 연주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1,100명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감상한 사람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45분간 그가 벌어들인 돈은 고작 32달러 17센트였습니다. 그중 20달러는 그를 알아본 단 한 명의 여성이 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모든 아이가 멈춰 서서 들으려 했지만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진 와인가튼이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 진행한 이 실험은 가치와 맥락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서로 불리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진 와인가튼은 이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최고의 악기로 인류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는데도 우리가 멈춰서서 들을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가. 사람들은 카네기 홀 또는 링컨 센터라는 고상한 맥락 안에서는 열광하며 기립박수를 보내지만 지하철역이라는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는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위 종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슈아 벨의 연주를 그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소음 정도로 치부했던 지하철역의 행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 가치를 외면할 때 돌들이 소리 지리라.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마땅히 찬양해야 할 대상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진리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만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증명된다는 선포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역을 지나는 행인들 가운데 유독 아이들만이 대가의 연주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듯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략의 메인스트림이라 할 수 있는 414 윈도우 선교 전략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을 SNS를 통해 타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예수님 만세! 어린이 만세!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3: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미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구한말에 미국 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테니스를 치게 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왔다 갔다 하며 테니스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소위 점잖은 양반들이 아 저거 머슴들이나 시키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머슴들이 할 일을 테니스의 재미를 몰라 그러겠죠. 테니스가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맞습니다. 세상에는 머슴들에게 시킬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땀을 흘리며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인생 모두를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목적 삼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자신만을 위한 노력은 머슴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더 고상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땀 흘리고 내가 직접 애써야 될 더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와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들에게 맡길 일은 머슴들에게 맡기며 살아갑시다. 로마에 정착하였던 케이토 디 엘더라는

0: 사람, 소위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저 사람 동상은 왜 세우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저 사람 동상은 왜 안 세우는 거야? 라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동상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일은 모순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 저 사람 동상은 왜 안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인생을 위해 내 땀, 내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위에 것들은 다 모순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투자하는 각오를,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트풀하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기지 않고 불 태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순들을 시켰다 좋았을 뻔했던 일들, 내가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면 그것들 다 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부와 그들의 세상에서 받던 칭송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푸라기같이 용광로 불에 훨훨 태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비춰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용광로 불같은 날에 다 소멸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치료하는 광선을 듬뿍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무섭게, 풍요롭게, 확실하게 내려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불신자들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공의로움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로만 캐슬릭 처치는 교황이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거짓말을 살포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무슨 교황이 예수님의 대행자입니까? 우리가, 제가 예수님의 대행자인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 예수님 대행자시군요. 또 웃으면 농담이 되니까 농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흠뻑 경험한 인생의 영혼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인생에 대해 두 측면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의 특성 2가 첫 번째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는 부모님이 소띠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저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들판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너무 즐거워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 같은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한 영혼의 모습을 그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치료하는 광선을 듬뿍 경험하고 마구 뛰어노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궁극적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완벽하게 경외하셨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믿은 우리는 그 예수님 뒤따라서 우리도 이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또 한 가지 측면은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는 인생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악인을 밟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뚜렷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이 얼만큼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진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지륵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고 죄인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각기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지 못할지 다 하며 살아간 이 세상, 이 유치하고 초속한 저질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발로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갑니다. 권위와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상한 가치관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점점 빚어가시는 인생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과 사탄의 종 사이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지 영광을 추구하는 비련한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탄에 속한 불신자들을 발바닥 밑에 저와 같이 밟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며 계속 그 발걸음을 더 힘차게 재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만이나 의시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말씀드립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해나. 첫 번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고 내일이면 하루도 가까워질 것이며 그날은 어김없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까지 성취됐기에 그 다음 예언도 마땅히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불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불 같은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 예수님 믿은 인생에게는 전혀 겁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반가운 사건이고 환영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는 날이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직접 안아주시는 사건이기에 용광로 불같은 여호와의 날 우리는 환영하며 기다리며 계속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온 우주에 구현되는 날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자들이 예수님 찔렀던 눈들이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여호와의 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수많은 선교사들 여기저기서 고생하며 애쓰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날이 임할 때 얼마나 그들은 더 기쁨으로 더 영광 속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센터빌 지역에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용광로 같은 여호와의 그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사망을 죽이실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죽음의 족쇄가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의 모든 족쇄를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요. 여기서 소위 사람들이 말한 죽음 마지막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더 정확하게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 발의 못자국을 보게 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소위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25장 8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사망 죽음을 뺏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의미가 있기에 그것이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차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교훈, 천국의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발을 천국에 들여놨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인생은 한 발 들여놓은 그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삶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긴 산대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걱정, 근심, 투성이면,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죠.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십시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이사 41장 10절 외우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며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 내 생각을, 그 다음 내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내용과 차원을 달리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은 즉 은혜를 누리라,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용광 높을의 여호와의 날, 다시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범죄로 인해 용광로에 드러난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나를 찾아오시는 현장입니다. 내 속에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버리시고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가 쉴만한 뭘까요? 푸른 초장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며, 채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야죠. 자꾸 채우지 마세요. 채워놓기만 하면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비워야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데이빗 리딩스톤 다 아시죠? 죽기 14개월 전에 기록한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저를 보내주세요. 단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주님, 어떤 무거운 짐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의 가슴에 제 가슴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께 저의 존재 모든 것을 다시 헌신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륙 탐험가요, 의사요,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 선교사, 사랑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1873년 5월 1일, 엊그제입니다. 5월 1일, 오늘날 잠비아 한 마을에서 죽어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는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무릎 꿇고 침대에 손도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사랑했고 아프리카 주민들은 또 리빙스턴을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그가 사랑한 아프리카 땅 한 마을의 나무 밑에 묻혔고 그의 남은 시신은 영국으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탐험의 목적은 나일강 원천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제도 폐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빙스턴의 그 두 개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고 난 지 36일 만에 드디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불법화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30년 동안 몸바쳐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거듭 열매를 맺게 되었고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동아프리카 지역에 또 있나 이 사하라 사막 아래 밑에 지역에 63%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온 지역을 뛰어다녔던 송아지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치료하는 광선 흠뻑 젖어 이 광선을 나누어주기 위해 당시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사악한 세대 가운데 리빙스턴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 인생 30년을 다 투자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게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나도 우리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료하는 광선에 흠뻑 젖어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뛰어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이 버지니아 지역을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누구는 라오스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누구는 북인도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마구 뛰어다니셔야죠. 리빙스턴의 인생은 참으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 오지에서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내리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었기에 그는 한 번도 송아지같이 뛰는 일을 멈추지 않고 30년 송두리 채 다 죽게 바쳤습니다. 나는 송아지인가요? 나는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고 있는가요?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죄악을, 부정적인 것들을, 완악함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가히 거룩의 능력을 치료하는 광선을 저희 인생 속에 듬뿍듬뿍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친히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순들에게 시켜야 될 일과 내가 땀 흘리며 직접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일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공급하시며 또 다짐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주 앞에 자그마한 인생이나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군사자산 최소 228개를 타격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란의 드론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일부 기지는 방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 경쟁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AI 오작동과 자율무기, 사이버 악용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첫 대테러 전략을 공개하고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뿐 아니라 급진 좌파 조직까지 포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 오픈 AI를 테슬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의 영리화를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자신 역시 오픈 AI의 지배권 확보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 인터커넥션이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존 전력망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력 부족과 요금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으로 올라서며 머크의 항암제 키트로다를 제쳤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약업계 중심축이 암 치료제에서 대사질환 치료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이스 신입 요원들의 속성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기존 정규 훈련 체계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총격 사건과 인권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 이민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0: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경쟁이 관리 불능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오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의제에 AI를 포함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구상하는 건 AI 모델의 예기치 않은 오작동, 자율 무기체계, 비국가 행위자의 오픈소스 AI 악용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는 정례 대화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AI 협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대화 채널 구축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AI 리스크 완화와 관련한 소통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AI 문제가 두 차례 다른 행정부에 걸쳐 대통령급 의제로 부상한 건 이 기술이 양국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미중 AI 공식 대화를 출범시켰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핵 발사 결정권을 AI가 아닌 인간이 보유한다는 데 2024년 합의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으로 중국과 AI 협상을 주도했던 러쉬 도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2001년 미 공군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했던 사건과 2023년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용 풍선을 미군이 격추한 사건 당시 중국 측이 모두 한 라인에 응답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도시 교수는 당시 중국은 기술 전문 부처가 아닌 외교부를 담당 창구로 내세워 논의의 깊이가 제한됐다며 중국이 대화에 진지하다면 기술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을 협상단의 전면에 내세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간 차원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시 주석과 면담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AI를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화는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소장이 미국 측을 이끌고 중국 측에서는 칭화대와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채널로 발전했습니다. 논의는 AI 프론티어 모델 안전성과 AI가 인간의 법과 의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설계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 측도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최근 만난 무역 전문가 마이럴 브릴리언트는 중국 측은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글로벌 충격과 사이버 오용 방지를 위한 안전 프로토콜, 기술 안전장치, 거버넌스 논의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목표는 동조가 아니라 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연기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양국은 무역 갈등뿐 아니라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 첨단 기술 경쟁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 인공지능과 반도체 경쟁, 희토류 갈등 등 글로벌 핵심 현안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였던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역시 지난해 10월 부산회담 이후 약 반년 만에 다시 성사되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회담 당시 양국은 장기간 동안 이어졌던 관세 전쟁을 일단 봉합하며 보복관세와 희토류, 펜타닐 문제 등에 대해 1년 시한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중동 문제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초 3월 말로 예상됐던 방중 일정도 한 달 이상 연기됐습니다. 한때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될 경우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됐지만 최근 양국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이란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를 완화하고 중동 긴장 해소에 협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마이크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중국이 이란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중동 문제를 자국의 전략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일정 부분 중재 역할을 시도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 역시 이번 회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과 무기 판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미국 AI 기술 확보 움직임에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유지 중인 무역 갈등 휴전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베이징 회담은 대규모의 합의보다는 긴장 관리와 추가 충돌 방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뉴욕주 유권자 다수가 생활비와 주택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며 정책 전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공립교육 분야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주 유권자들이 뉴욕 생활비 또 주택정책 등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범죄 감소 정책 역시 5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과 직결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뉴욕주의 생활비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59%, 공화당 지지자의 79%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된 불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졌습니다. 저렴하고 질 높은 헬스케어 제공 정책에 대해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립교육 정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45%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평가인 4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큰 격차 없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거주 유권자만 봤을 때는 56%가 지지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 앤토니오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희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캐서린 왕세자빈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한다고 켄싱턴궁이 밝혔습니다. 왕세자빈이 왕실 업무로 해외를 공식 방문하는 건 2024년 초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왕세자빈은 아동 교육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어린이, 지역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켄싱턴궁은 왕세자빈이 자연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결합해 아동 발달을 돕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을 직접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왕세자빈은 2024년 1월 복부 수술 이후 암 진단을 받은 뒤 수개월간 공식 업무를 중단했다가 복귀해 조금씩 활동을 늘려왔습니다. 6일 오후 5시께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테라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궁 앞에 있는 소칼로 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알미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거대한 광장이 순식간에 팬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검은색과 연한 흰색 등의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은 팬들의 환호에 일일이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리더 RM은 스페인어로 만나서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어로는 우리가 내일 있을 공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내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며 함성을 끌어냈습니다. BTS는 7일과 9일과 10일 사흘 동안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그로스에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3회 모두 순식간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시인바움 대통령은 BTS 멤버들이 팬들을 향해 이야기하자 손뼉을 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룹 중 하나인 BTS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음악과 가치관은 멕시코와 한국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썼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 미 최대 규모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의 데이비드 밀스 최고 경영자는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함에 따라 미 전력망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JM은 워싱턴 DC와 동부 연안 13개 주에서 6,5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밀스 CEO는 6일 공개한 서한에서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까지 막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격과 예비 전력, 투자 파이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압박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설계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JM이 직면한 위기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예상되는 전력 부족 가능성,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탈퇴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과 전력 소비가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일부 지역에서 선거 이슈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JM 관할 지역의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급등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와 일리노이는 각각 51%, 41% 치솟았습니다. 밀스 CEO는 이러한 선택을 신중히 결정할 시간이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과 함께 공개된 PJM의 정책 문서는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전력 가격이 필요하다는 점과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밀스 CEO는 발전업체, 전력회사, 투자자, 소비자 모두가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에서 규칙이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절차의 산물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티그룹 라이언 레빈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논쟁이 PJM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문제 해결에 몇 년이 걸린다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 5일 미성년자 통행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직전 핵심 조항이 전격 수정되며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여름철을 앞두고 자녀 안전과 단속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1: 워싱턴 DC 시의회는 5일 미성년자 통행금지 법안을 찬성 8대 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저녁 시간 이후 워싱턴 DC 내 공공장소나 시설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표결 직전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며 도시 전반에 걸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정책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표결 당일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시의회는 우선 통행금지 조치에 2028년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즉시 시행을 위한 긴급법안은 결국 철회되면서 당장 통행금지가 적용되지 않은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잇따른 10대 청소년 대규모 집회와 폭력 사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네이비아드에서 열린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 집회가 폭력과 혼란으로 번지며 체포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시 당국은 청소년 밀집 지역 관리 강화에 나섰고 통행금지 조치는 핵심 대응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통행금지는 도시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단순 통행금지 위법만으로 청소년을 경찰서나 구금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을 불필요하게 형사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우려도 컸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시의원으로는 리스티나 핸더슨, 아나타 본즈, 웬델 펠더, 브룩 핀토, 매튜 프루민, 그리고 의장 필 맨델슨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브리엔 라데나우 의원은 통행금지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시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몰 조항을 통해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단순 위반을 범죄화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I don't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curfew, but to me it's very important that if it's going to go into an effect, we do the least amount of harm. The First Amendment creates a sunset in 2028, which allows our government to implement all the program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we think are needed to actually support youth and get them the services that they need rather than punishing them.
11: 표결 당일 아침 비공개 회동에서는 외부 압박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반응을 의식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룩 핀토 의원은 대규모 청소년 집합에 대한 연방정부가 더 강경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공감했습니다.
13: Continue to make sure that everybody can be safe, and that is what I'll continue to share with those in the federal government who are seeing these large gatherings and threatening more aggressive response, which would not be appropriate or helpful to anyone.
11: 한편 잭커리 파커 의원이 제안한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재정 문제로 이번 표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시의회는 영구적 통행금지 조치는 통과시켰지만 즉시 시행을 위한 임시조치는 부결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시장 서명과 의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늦여름쯤 시행될 예정이며 2028년 말에 만료됩니다. 세부적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7월과 8월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또 경찰이 지정하는 특별통금구역에서는 오후 8시 이후 미성년자 9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긴급법안이 철회되면서 올 여름까지는 당장 통행금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1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 내가
1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0도, 섭씨 10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상태도 무난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다소 흐린 하늘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며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낮에는 선선하면서도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48도, 섭씨 9도입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겉옷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에 가까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0: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을 만든 미디어 혁신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CNN을 창립하며 방송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는 위성 방송과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6일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이날 플로리다주 텔러해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인은 2018년 진행성 뇌질환인 뇌체구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지난해 폐렴으로 인해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으며 24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대형 옥외 광고회사 터너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을 물려받으며 미디어 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부친이 술과 약물 오남용, 우울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데다 당시 회사도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려는 조언이 많았지만 터너는 사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후 라디오 방송국을 사들였고 1970년에는 애틀랜타 텔레비전 방송 국인 채널 17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터너의 가장 큰 업적은 1980년 6월 1일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인 CNN을 선보인 겁니다. CNN은 설립 후 첫 2년간은 매달 200만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시청자는 200만 명에 불과했고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소송전을 불사기도 했습니다. 24시간 보도 채널의 힘은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최초로 전쟁이 생중계된 는데 CNN에서만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무모해 보이는 인수 합병과 막대한 부채 속에서도 터너가 이끌던 미디어 기업 터너 브로드캐스팅은 큰 성공을 거뒀고 CNN은 전 세계 5천만 가구에 송출되게 됐습니다. 1996년 터너는 타임워너에게 75억 달러를 받고 네트워크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이후에도 타임워너의 부회장을 지내면서 케이블 뉴스 사업을 총괄했지만 2003년 사임했고 최근까지는 자선 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과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사업가라기보다는 모험가에 가까웠다고 자평기도 했습니다. 유엔에는 총 1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로 재산을 거의 다 잃은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지켜 2015년 마지막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환경론자로 변모해 몬태나, 뉴멕시코, 네브래스카 등의 200만 에이커의 대지를 구매해 자연보호구역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너의 별세 소식에 방송 역사의 거장이자 내 친구였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줬다며 애도했습니다. 이어 터너의 손을 떠난 후에 CNN이 망가져버렸다며 가시도 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6일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꼽은 새로운 대테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카르텔뿐 아니라 미국 대테러 우선순위에 전통적으로 이름을 올려온 이슬람 테러 단체에 더해 폭력적인 좌파 급진주의 단체도 우선 제거 대상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뒤 처음 발표한 16쪽 분량의 이 전략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에서 카르텔들이 마약과 조직원,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할 때까지 활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서반구 테러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카르텔과 갱단원을 계속 찾아내 제거하는 동시에 외국 테러 조직 지정을 활용해 이들 조직의 상업과 물류 능력을 옥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대테러 전략은 또한 이슬람 지하드 테러 조직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온 원인으로 과거 공화당 행정부가 실패한 영원한 전쟁 정책을 시행한 것과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 등 테러 지원 정권에 힘을 실어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카에다, ISIS 등 5대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를 소탕하는 것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의 국가 대테러 활동은 반미, 급진적 친트랜스젠더, 무정부주의자의 이념을 지닌 폭력적인 비종교 정치단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헌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에서 이들의 거점을 파악하고 구성원을 식별하며 안티파 같은 국제 조직과의 연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등 미국 내 폭력 테러 행위의 배후에 반파시즘 운동인 안티파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해왔으며 이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처럼 폭력적 급진 좌파 단체를 우선 제거할 테러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우익 극단주의에 집중한 바이든 행정부와 극명한 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대테러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을 장기적 대테러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도 유럽을 테러 조직의 표적이자 테러 위협의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을 향해 서구 문화 가치의 발상지로서 지금 행동해야 하며 의도적인 쇠퇴를 중단해야 한다고 대테러 노력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테러 전략 서문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테러 전략은 상식과 힘을 통한 평화로의 회귀라며 내가 첫 성공적 대테러 작전을 성공한 뒤 말한 대로 미국인을 해치거나 해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 죽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는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국토안보부 정보분석 예비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전을 비판한 앨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토대로 이란전이 그의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사건보고로 이름 붙은 예비평가서는 지난달 27일자로 작성됐으며 비영리단체 국민의 자산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해 로이터통신에 공유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등 미 당국은 지금까지 앨런의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밤 앨런이 가족들에게 보낸 이메일 요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상태입니다. 앨런은 당시 이메일에서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범행 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FBI는 범행 동기를 자세히 찾기 위해 앨런과 연계된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 계정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한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다양한 반 트럼프 메시지가 올라온 이 계정에는 이란전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난 글도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이란을 향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고한 것과 관련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게시물도 포함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행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 검색 구역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무기로 무장한 용의자 앨런이 행사장 방향으로 돌진을 시도했으나 요원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앨런은 최고 종신형이 가능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가 이란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뉴욕시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지해온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3,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세입자들의 난방과 온수 문제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을 무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입자 권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4: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은 주택개발 보증국과 함께 뉴욕시 더 브롱스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를 상대로 총 3,100만 달러 규모의 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건물은 로버트 폴턴 테라스와 포덤 타워스로 해당 건물 소유주 카란 싱과 라즈마티 펄사우드로 두 사람은 이미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온 인물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세입자들과 법률 구조단체의 지원으로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수년간 이어진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세입자들은 난방과 온수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겨울철 난방 및 온수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2026년 이 시점에 우리는 물을 직접 끓여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I don't should not be boiling water to bathe. Not in 2026.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4: 또 다른 세입자들은 그동안 입은 불편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물 보수와 시설 개선 작업은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공사 전반을 감독할 구조조정 책임자를 지정하고 집주인 계좌를 동결해 자금이 실제로 수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일부는 긴급 보수 작업에 우선 투입되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 작업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오랜 확대와 방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These funds come directly from the landlord's accounts, money that should have otherwise been allocated towards this work long ago. And we will not only make the urgent repairs that are needed today, but also the long-term improvements that tenants deserve.
4: 세입자들은 관리 부실과 재정 운영 문제, 계약 미비 등으로 지속적인 불안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네사 깁슨 더 브롱스 보로장 역시 이번 사례가 뉴욕시 전역의 집주인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며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 국적자 2명이 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불법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테네시주 출신 매튜 아이작 누트와 뉴욕 출신 에릭 은테케르제 프린스가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이른바 노트북 농장 운영자들에 대한 7번째, 8번째 선고 사례입니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의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 노트북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역시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회사 노트북을 자택에서 대신 수령 관리하고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북한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있음에도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노트북을 보낸 미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미국 기업 약 70곳에 피해를 줬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1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당국은 해당 자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북한 IT 인력들이 합법적인 지원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도왔고 미국 기업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하면서 제재 대상 정권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미국 기업들을 발판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불법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타결이 불발될 경우 군사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향한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끝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들과 협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을 마구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군사 행동을 재개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이란과 협상 중인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아마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가 아니라며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면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핵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성사된다면 대이란 제재 등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대면 협상에 나섰던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마사위 제러드 큐슈너가 협상을 위해 당장 중재국인 파키스탄 등으로 향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고 아마 최종 회담 때는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유예,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고베 주얼그룹의 마더스데이 미주 순회 보석 빅쇼가 뉴저지에 이어 5월 6일부터 뉴욕 코리아 빌리지 3매장 G4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름진 목선을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의 다양한 컬렉션과 함께 한국 세공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로이스나이츠, 좋은 운기를 불러온다는 BTS 정품 목걸이 등 2천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품목 최대 80% 파격 할인과 함께 $88 특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볼륨감 있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순금 도금 자석 팔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이은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3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릭스 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끼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군사 자산 최소 228개를 타격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란의 드론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일부 기지는 방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 경쟁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AI 오작동과 자율무기, 사이버 악용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출범 이후 첫 대테러 전략을 공개하고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뿐 아니라 급진 좌파 조직까지 포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 오픈 AI를 테슬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의 영리화를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자신 역시 오픈 AI의 지배권 확보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 인터커넥션이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존 전력망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력 부족과 요금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으로 올라서며 머크의 항암제 키트로다를 제쳤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약업계 중심축이 암 치료제에서 대사질환 치료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이스 신입 요원들의 속성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기존 정규 훈련 체계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총격 사건과 인권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 이민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미 외교관들에게 미국 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온라인 배팅 참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 내부 정보가 예측 시장에 활용돼 거액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언론사 인사정책과 차별 금지 원칙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연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의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조준해 법적 공세에 나섭니다.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이 인종, 성별을 이유로 제외됐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 DEI 기조와 맞물린 조치를 해석됩니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 EEOC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인종 및 성별금지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뉴욕타임스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과정에서 인종과 성별을 고려했으며 이로 인해 비백인 여성을 부편집자로 승진시켰고 자격을 갖춘 백인 남성 후보자는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에 대해 차별적 고용 관행에 영구 금지 명령과 함께 선발되지 못한 직원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뉴욕타임스 부동산부 부편집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백인 남성 직원을 대신해 이루어졌습니다. EEOC에 따르면 2014년부터 뉴욕타임스에 근무하며 국제부 선임 편집자 등을 지낸 이 남성은 부동산 취재 경험이 풍부했음에도 최종 면접 단계 에서 배제됐습니다. EEOC는 당시 최종 면접 후보자 중에 백인 남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인 비백인 여성이 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이 면접관으로부터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뉴욕타임스 지도부가 느리고자 했던 인종 성별 특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선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인종이나 성차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EEOC의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행동촉구 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흑인 및 라틴계 직원의 리더십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EEOC 위원장 앤드레아 루카스는 엘리트 기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권 원칙에 따라 모든 인종, 성별, 차별은 똑같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의혹은 뉴욕타임스 내 100개가 넘는 부편집자 직책 중에 단 하나의 인사결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EEOC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넣고 있다며 인종,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타임스는 최근 국방부의 언론 접근 제한 규정을 놓고도 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공방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자리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각 회사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마운자로는 1분기에 8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79억 달러에 그친 키트루다를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키트루다는 2023년 1분기 에브비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를 밀어내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이후 3년 만에 왕좌를 내줬습니다. 릴리의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까지 합산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마운자로와 제파운드는 동일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를 활용합니다. 두 제품의 2025년 합산 매출은 365억 달러로 같은 기간 키트루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BMO 캐피털마켓의 에반 세이거먼 전문은 키트루다 시대에서 티르제파타이드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 치료제 시장과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키트루다는 2014년 승인 당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혁신 치료제였고 가격도 그에 맞게 책정됐습니다. 반면 티르제파타이드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비만 환자 수백만 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릴리의 의약품이 역대 최다 판매 의약품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릴리의 매출은 계속 급증했습니다.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복지하게 출시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압박으로 오젬픽 등 GLP-1 단일 계열 약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머크는 키트로다의 특허가 2028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다른 분야에서 신약 공급 라인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아직 만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텍사스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던 중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페덱스 배송기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텍사스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중에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CNN과 CBS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테런트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가 여아 납치, 살해 혐의 용의자인 테런 린 호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호너는 지난 2022년 11월 텍사스 포트워스 인근 마을인 파라다이스의 한 가정집에서 7세 여아 아테나 스트랜드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 500명 규모의 작은 거주지로 당시 호너는 물류업체인 페덱스 기사로 일하면서 아테네 가족이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바비 인형 세트를 배달하러 이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호너는 아테네를 차로 쳤고 패닉에 빠져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차량에서 호너가 먼저 말을 걸고 위협하는 영상과 음성이 확인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테네의 시신은 자택에서 12마일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됐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질식과 분기 외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너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 집행률이 높은 주로 현재 사형 집행이 예정된 범죄자는 총 165명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강소 작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강소 작가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로 사진과 회화, 판화, 조각, 설치, 행위예술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해왔습니다. 작품은 완성된 결과보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맥락에 주목하며 세계를 고정된 대상이 아닌 변화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작가의 예술세계 확장에 중요한 도시로 1985년 뉴욕주립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1991년에는 한인 작가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관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86년 뉴욕 한국문화원 구청사 개인전 이후에 약 40여 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작가의 작품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강소 작가 특별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맨해튼 32가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뉴저지 포트레이에 위치한 더블트리바의 힐튼 호텔에서 기브 챈시스가 뉴욕 뉴저지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 기획하고 준비한 트랜스메이커스 2026 리더십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리더십 성장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커뮤니티 포럼으로 현재까지 26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현장에는 정신건강 상담소와 정부기관, 청소년지원단체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주도형 행사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구성과 패널 토론 준비, 네트워킹 등을 경험하며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의료, 법률, IT, 항공, 상담,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진로와 정신건강, 인간관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뉴욕 뉴저지 지역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인원이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참가를 원할 경우에는 기브 챈스 전화 201-266-06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가 한인 이민 역사와 커뮤니티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오는 5월 12일 화요일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한인의 날 제정 법안 서명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법안은 메릴랜드 상원 법안으로 한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서명식은 5월 12일 오전 11시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의 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밀러 세닛 오피스 빌딩에서 기념 리셉션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 클라렌스 램 의원의 후원 아래 진행되며 메릴랜드 주 국무장관 수잔 리,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임석순 총영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미주 한인총연합회 중부연합회, 메릴랜드 한인회,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 워싱턴 지구 한인재단 등 여러 한인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한인사회의 화합과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게 됩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한인들의 발자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법안 서명식에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콕홉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50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1: 전 세계 미 외교관들에게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서 돈을 걸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이같이 전하면서 온라인 예측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침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특수부대원 개넌 켄 벤다이크 상사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군사작전 기밀 정보를 토대로 베팅 사이트에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벤다이크 상사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폴리마켓의 여러 계정 사용자들이 휴전에 베팅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가 약한 예측시장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예측시장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 의회에서도 온라인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측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언제 종전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미국이 올해 쿠바를 침공할 것인지 등 민감한 외교적 사안들도 베팅 주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일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기준 갤런당 4.54달러로 집계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일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기준 갤런 3.78리터당 4.5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50% 넘게 급등한 상태입니다. 디젤 가격은 이날 기준 갤런당 5.67달러로 일주일 전 5.46달러와 대비해 3.8% 올랐습니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물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 혼란과 석유 정제품 가격 상승이 지속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공급망 전반의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오고 동시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앱스틴이 2019년 뉴욕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들은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라며 내가 뭘 하길 바라나 울기라도 하라는 것인가 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문장은 필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니콜라스 타르테글리온에게 발견됐습니다. 그해 7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앱스틴이 이송된 뒤 책에 끼워져 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앱스틴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타르테글리온은 당국이 자신을 앱스틴을 공격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메모는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에 얽히게 됐고 약 5년 전 연방판사가 법원 제출과 함께 금고 봉인을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당국은 앱스틴의 자살과 관련한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메모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메모는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파일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 메모의 존재 사실을 보도했고 법원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던 80세 횡단보도 안전요원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지난 4일 뉴저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와주던 80세 안전요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뉴저지 우드랜드파크 라카와나 에비뉴와 맥브라이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횡단보도 안전요원으로 현장에 있던 80세 여성 진 슐츠는 하교하던 어린이 2명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차량이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자 슐츠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3: Ran across the street to see what actually happened, and then I realized it was the crossing guard on the ground, and she was bleeding pretty badly. And then I saw two kids on the floor too. From what I understand, she got the crossing guard pushed the kids out of the way.
0: 이번 사고 소식으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숨진 80세 여성 슐츠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도와온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항상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3: You know, she did her job and she loved the kids. She's going to be missed, that's for sure.
0: 파셰이 카운티 검찰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았으며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교차로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며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0도, 섭씨 10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상태도 무난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다소 흐린 하늘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며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낮에는 선선하면서도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입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겉옷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에 가까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6: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5: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6: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시의 부유층 과세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소란맘단의 뉴욕시장과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 켄 그리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맘단의 시장의 공개 발언 이후 그리핀 측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최근 부유층에 대한 공정과세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삐다테르 세금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맘단이 시장의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인해 억만장자 투자자 켄 그리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사우스에 위치한 그리핀의 약 2억 3,800만 달러 규모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맘단이 시장은 이 주택은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거래됐다며 뉴욕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초호화 부동산에 자산을 투자하는 초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리핀의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3: When I ran for mayor, I said I was going to tax the rich. I'm thrilled to announce we've secured a pied-à-terre tax, the first in New York's history. Hedge fund CEO Ken Griffin bought for $238 million. This pied-à-terre tax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richest of the rich, those who store their wealth in New York City real estate, but who don't actually live here. But even so, they're able to reap the huge financial rewards of owning property in, dare I say,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2: 뉴욕 주정부와 뉴욕시 행정부는 현재 삐다테르 세금, 즉 초상류층이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는 초고가의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재정 적자 보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3: This tax will raise at least $500 million directly for the city. It'll help fund things like free childcare, cleaner streets, and safer neighborhoods. As mayor, I believe everyone has a role to play in contributing to our city, and some a little bit more than others.
2: 이에 대해 억만장자 투자자 그리핀은 맘단이 시장의 영상에 대해 기괴하고 불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상에는 자신의 집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으며 실명까지 공개해 보안상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직원들은 회사 수익 창출을 통해 이미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에 총 23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부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4: This has gone from creepy to actually not...

0: Like creepy. This has gone frightening. You know, the CEO of United Healthcare was killed just a few blocks from my house.
1: 갈등은 경제적인 파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핀은 맨해튼 미타운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약 1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핀은 맘다니 시장 발언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리핀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맘다니 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플로리다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핀은 마이애미 비스케인베이에 계획 중인 54층 초고층 타워 프로젝트가 뉴욕시장 발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0: The mayor of New York has made clear to my partners and principally my New York partners is that we need to double down on our bet in Miami because we want to be in a state that embraces business, that embraces education, that embraces personal freedom and liberty, and that embraces people having an opportunity to live the American dream.
1: 캐티 워컬 주지사는 부유층 과세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컬 주지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감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공해야 하는 도시라며 뉴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초부유층 역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핀이 뉴욕시의 발전과 미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I want New Yorkers to succeed. I want them to build businesses, to grow our economy, and to create good paying jobs. And Ken Griffin has been a part of that. He's an important employer and business leader in our city. And as I do with every New Yorker, I do want him to succeed. As mayor, I will continue to work with business leaders, including Mr. Griffin, as partners in building a city that continues to be the economic engine, not just of this state, but also of this country. I would be happy to speak with Mr. Griffin, as I'd be happy to speak with many business leaders. State should tax secondary homes of non-resident New Yorkers that are worth more than $5 million.
1: 이번 갈등으로 인해 뉴욕의 세제 정책과 기업 환경 그리고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 ICE 신입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날림식 훈련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6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 관리들과 소식통을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ICE 신입 요원 수천 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활용됐던 가속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ICE 요원 훈련 전면 개편안에는 베테랑 요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날림식 훈련을 받았던 신입 요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요원들의 훈련 수준을 낮춘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내부 고발자들은 신입 요원들이 72일 기본 훈련을 대신해 40일에서 50일로 축소된 6주에서 8주짜리 약식 훈련을 받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폴리티코는 날림식 훈련 폐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에 따른 정치적 역풍과 지지율 하락의 여파 속에서 강경 노선을 재조정한 최신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시민 2명이 올해 초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76일 동안 국토안보부 행정 기능이 일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겪었습니다. 크리스티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이스 요원 총격 여파로 지난 3월 초 경질됐고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앞장서 온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직무대행도 이달 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 뉴스 시간입니다. 혹시 쥐들이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고 상대방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예절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 6일자 뉴욕타임스는 중앙아메리카 구름숲에 사는 아주 특별한 쥐, Elston's Singing Mouse, 올스턴 노래하는 쥐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다루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뇌 속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진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기사의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A mutation gave humans the gift of speech. These mice have it too. 어떤 돌연변이가 인간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쥐들도 그 선물을 가졌습니다. 기사는 이 쥐들의 독특한 습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These minuscule mice sing unique, chirp-filled songs to one another that can last as long as 16 seconds. What's more, the mice never interrupt each other. They hold their tiny tongues until their conversational partner is done singing. 이 아주 작은 쥐들은 서로에게 16초 동안 지속되는 독특하고 지저귀는 듯한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이 쥐들은 결코 서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화 파트너가 노래를 마칠 때까지 그 작은 혀를 꾹 참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minuscule은 아주 작은이라는 뜻이고 interrupt는 방해하다 또는 말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The mice never interrupt each other.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의 대화 예절과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처럼 거대한 뇌도 없는 이 작은 쥐들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차례 지키기, turn-taking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old Spring Harbor 연구소의 Arkarup Banerjee 박사팀은 노래를 못하는 일반 실험용 쥐와 이 노래하는 쥐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뇌가 거의 똑같아 보여서 당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MAPSEQ이라는 최첨단 유전자 매핑 기술을 사용하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The singing mice had approximately three times the number of neurons sending signals from the motor cortex to two specific downstream regions of the brain. 노래하는 쥐들은 운동 피질에서 뇌의 특정 하위 영역 두 곳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세포의 수가 약 3배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motor cortex란 운동 피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근육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신경 고속도로가 3배 더 넓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발견이 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연구팀의 앤서니 제이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ccording to Dr. Zader, the fact that such subtle neural changes can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a whole new vocal behavior raises interesting questions about how much rewiring was involved in the evolution of human language. 제이더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미세한 신경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발성 행동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 언어의 진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배선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된 것도 뇌 구조가 완전히 통째로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신경망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강화된 subtle change, 미묘한 변화 덕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너지 박사는 찰스 다윈의 저서 The Descent of Man, 인간의 유래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The difference in mind between man and the higher animals, great as it is, certainly is one of degree and not of kind. 인간과 고등동물 사이의 마음의 차이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분명히 정도의 차이이지 종류의 차이는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려한 언어라는 선물이
사실은 저 구름 숲속 작은 쥐들이 나누는 노래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을지도 모릅니다. 쥐들도 상대의 노래가 끝나길 기다리며 예의를 지키는데 정작 언어라는 더 큰 선물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대화 속에서 상대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Suddenly, the development of things like language in humans doesn't seem that mysterious. 갑자기 인간의 언어와 같은 발달이 그렇게 신비롭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신비로움이 거친 자리에는 동질감과 존중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작은 쥐의 노래에서 인간 진화의 지도를 읽어보려는 시도를 다룬 기사 어떠셨나요? 우리들의 대화 속에도 경청하는 쥐의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폭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보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경쟁이 관리 불능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가 오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의제에 AI를 포함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구상하는 건 AI 모델의 예기치 않은 오작동, 자율 무기체계, 비국가 행위자의 오픈소스 AI 악용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는 정례 대화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AI 협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대화 채널 구축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AI 리스크 완화와 관련한 소통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AI 문제가 두 차례 다른 행정부에 걸쳐 대통령급 의제로 부상한 건 이 기술이 양국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미중 AI 공식 대화를 출범시켰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핵 발사 결정권을 AI가 아닌 인간이 보유한다는 데 2024년 합의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으로 중국과 AI 협상을 주도했던 너쉬 도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2001년 미 공군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했던 사건과 2023년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용 풍선을 미군이 격추한 사건 당시 중국 측이 모두 한 라인에 응답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도시 교수는 당시 중국은 기술 전문 부처가 아닌 외교부를 담당 창구로 내세워 논의의 깊이가 제한됐다며 중국이 대화에 진지하다면 기술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을 협상단의 전면에 내세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간 차원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시 주석과 면담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AI를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화는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소장이 미국 측을 이끌고 중국 측에서는 칭화대와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채널로 발전했습니다. 논의는 AI 프론티어 모델 안전성과 AI가 인간의 법과 의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설계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 측도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를 포함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최근 만난 무역 전문가 마이럴 브릴리언트는 중국 측은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글로벌 충격과 사이버 오용 방지를 위한 안전 프로토콜, 기술 안전장치, 거버넌스 논의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다수가 생활비와 주택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며 정책 전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공립교육 분야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주 유권자들이 뉴욕 생활비 또 주택정책 등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범죄 감소 정책 역시 5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과 직결된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뉴욕주의 생활비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의 59%, 공화당 지지자의 79%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된 불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졌습니다. 저렴하고 질 높은 헬스케어 제공 정책에 대해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립교육 정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45%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평가인 4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란만단이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큰 격차 없이 엇갈렸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는 긍정적 적으로 평가했고 4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거주 유권자만 봤을 때는 56%가 지지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최대 규모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의 데이비드 밀스 최고 경영자는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함에 따라 미 전력망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JM은 워싱턴 DC와 동부 연안 13개 주에서 6,5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밀스 CEO는 6일 공개한 서한에서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까지 막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격과 예비 전력, 투자 파이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압박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설계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JM이 직면한 위기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예상되는 전력 부족 가능성,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탈퇴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과 전력 소비가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일부 지역에서 선거 이슈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JM 관할 지역의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급등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와 일리노이는 각각 51%, 41% 치솟았습니다. 밀스 CEO는 이러한 선택을 신중히 결정할 시간이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과 함께 공개된 PJM의 정책 문서는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전력 가격이 필요하다는 점과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밀스 CEO는 발전업체, 전력회사, 투자자, 소비자 모두가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에서 규칙이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절차의 산물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티그룹 라이언 레빈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논쟁이 PJM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문제 해결에 몇 년이 걸린다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이전 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오늘 5월 7일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태어난 날입니다. 기원전 427년에 태어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고전기 헬라스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연구 분야는 형이상학, 정치학, 윤리학, 인신록 등 서양 철학의 온갖 영역에 걸쳐 있으며 실상 플라톤 이후의 유럽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학자입니다. 또한 플라톤이 주장하고 직접 솔선수범한 금욕적이고 경건한 관상적 삶의 태도는 기독교와 함께 이후 유럽인들의 인생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외에 플라톤의 다양한 업적, 사상을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아침 시간인 관계로 힘도 좀 빠질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만 기원전 5세기, 즉 2450여 년 전에 벌써 현대 문명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도 이제 플라톤과 같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한번 더 생각하면서 탐구하는 하루를 보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5월 7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도 생각이지만 또 잊어야 할 것들은 잊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브로콜리 나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들으시겠습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네, 여러분도 잊어야 할 일은 네, 훌훌 털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네, 로컬뉴스 함께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첫 번째 로컬뉴스, 아, 요즘 계속 나오던 소식이죠. 워싱턴 DC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 아치에서 시위 벌이던 남성이 드디어 시위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요 근래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DC 프레드릭 더글라스 다리 아치를 전가하던 남성이 시위 6일째 마침내 시위를 종료하고 아치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리 옆 아치를 맨발로 올라가 점령한 45세의 플로리다 남성 구이도 라이히슈타터가 어제 오전 9시 30분경 아치에서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고 시경찰국은 공공장소 혼점 유발, 업무방해, 불법 점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라이히슈타터를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부터 라이히슈타터가 다리에서 내려올 것을 설득했고 라이히슈타터 또한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아 다리에서 곧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네, 밝혔지만 이를 번복하며 계속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경찰 측은 화요일부터 라이히슈타터를 향해 내려오겠다고 말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네, 설득을 좀 했고 결국 어제 아치 점거 이후부터 해당 다리에서 대기하던 워싱턴 DC 소방국 사다리 차량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라이히슈타터는 아치 점거 이후에 이란과의 전쟁 반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확산 금지 메시지를 전하며 계속 시위를 이어갔고 다리에서 내려가 감옥에 가더라도 외부와의 서신 및 전화통화를 통해서 본인의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아, 뭐, 이런 거 메시지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좀 익스트림한 것 같아요. 이 방식이. 하여튼 네 다행히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내려와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워싱턴 DC 소식인데 바우저 시장 워싱턴 DC의 바우저 시장이 범죄 통계 조작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범죄 통계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도 이외 세부 사항에 관한 논평은 피했습니다. 시 감사관은 올해 초 하원 감독위원회의 파멜라 스미스 전 경찰청장의 범죄 데이터 조작 보고서 발표 후부터 조사에 착수를 했으며 현재 시 경찰 고위 간부 13명이 해당 혐의로 인해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바우저 시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워싱턴 DC 경찰청에 우선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어 13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이 단독으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수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의 질문에 개별 경찰관에 대한 논평은 워싱턴 DC 경찰국에 맡기겠다라고 밝혔고 제프리 캐롤 경찰청장 대행 또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들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혐의와 관련해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정치적 파장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DC 범죄 비상사태 선언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좀 과장됐고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도 이 그 처음에는 범죄 통계 조작 그 혐의가 처음에 막 이제 제시가 됐을 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스미스 청장을 좀 두둔하는 네, 그런 발언을 좀 했는데 결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버지니아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FBI는 버지니아주 상원의장 부패 혐의로 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BI는 어제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있는 민주당 소속의 루이스 루카스 전 상원의원의 사무실과 인근 대마초 판매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루이스 의원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루카스 의원은 어제 정오쯤 자택으로 돌아갔고 압수수색 대상도 주로 루카스 의원의 사업 관련 사무실이었으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물품은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FBI 측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법원 승인을 받은 수사활동을 진행 중이며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루카스 의원은 버지니아 주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82세의 민주당 중진으로 버지니아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1991년 버지니아 주의회에 입성했고 주 상원 첫 흑인 여성 임시의장이자 재정, 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의원은 또 포츠마스 지역에서도 강한 정치적, 사업적 기반을 갖고 있는데 딸 리사 루카스 버크는 전 포츠마스 부시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해당 대마초 사업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루카스 의원은 이 외에도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사업체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루카스 의원의 대마초 사업인데 루카스 의원은 2021년 포츠마스의 대마초 판매점을 설립했는데 이는 루카스 의원이 2020년 버지니아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였습니다. 조금 수상하죠. 네, 그 결정권자가 2020년에 우리 찬성표 던져 대마초 합법화 합시다 하고 2021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마초 판매점을 설립한 거는 미리 좀 뭔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다 준비를 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 거가 아닐까. 네,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여튼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압수수색의 정치적 배경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버지니아의 바비 스콧 연방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를 이용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해 왔다며 이번 수사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스캇 버지니아 주 하원의장도 루카스 의원이 아직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부의 정치화 논란을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BI 측은 이번 압수수색이 부패 수사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사 관계자들은 루카스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마초 판매점과 관련된 뇌물 의혹을 포함한다고 전하면서 또 해당 수사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는 등 현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수사는 아니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유는 루카스 의원이 민주당에 유리한 10대 1 구도의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루카스 의원은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 폐지안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에 연간 약 1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스팸버거 주지사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주 예산 협상이 지연되는 원인,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당 소속에 대해 상원의원이 당연히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당연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정치적인 보복수사 같은 건 아닐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왜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된 수사라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소식은 휘발유 가격 관련 소식인데 북부 버지니아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 이상으로 상승하며 2020년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5일 기준 버지니아주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02. 네, 이는 5월 4일에 $4.178, 일주일 전에 $4.045, 한 달 전에 $4.058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네, 그냥 봐도 20센트 정도 확 올랐죠, 일주일 만에. 참고로 2025년 동기간에는 갤런당 $3.1였습니다. 와, 정말 싸네요. 네, 그러면 $1 20센트 정도 지금 올랐다는 건데 이게 요즘 하여튼 휘발유 기름 넣으러 이제 주유소 가기만 하면은 그 기계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 가격 오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네. 하여튼 이 와중에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북버지니아 지역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네요.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483, 한 달 전에 $4.11와 1년 전에 $3.165 대비 크게 오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는 $4.323, 워싱턴 DC는 $4.530로 버지니아주 휘발유 가격은 인근 지역에 비교했을 때 차라리 싼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카운티별로는 포키어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4.229로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가장 싸고 이외에 라우든 카운티 $4.260, 알링턴 $4.405, 페어팩스 $4.408, 알렉산드리아 $4.419 순으로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비싸네요. 네.
계속해서 버지니아주 총기 관련 소식인데 버지니아주가 우체국 총기 우편 배송 허용안에 좀 반대를 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 네, 이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제이 존스 전 법무장관은 우체국의 총기 우편 배송 허용안 시행 시 주별 총기 규제를 약화시키고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쉽게 무기를 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른 21개 주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일부 총기를 우편으로 발송 있게 할 수 있을 건지, 네, 이거를 이제 연방법으로 권총 허용할 것인지 관련된 법안으로 현재 연방법은 권총 등의 은닉이 가능한 총기의 우편 발송을 제한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가 올해 1월 이 제안이 헌법상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정부가 소포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상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총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런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빵을 사고 파는 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빵을 소포로 보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에 따라서 USPS 우체국은 지난 4월 2일 관련 규정을 법무부 판단에 맞게 바꾸는 제안을 공개했습니다만 버지니아를 포함한 21개 주 법무장관들은 행정부가 의회가 1927년에 만든 법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원조회 우회 가능성인데 총기가 우편으로 직접 배송될 경우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전과자나 가정폭력 가해자처럼 총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들이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총기를 버지니아주 기준으로 총을 사려면은 일단 총을 총기상에서 가서 사면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게 시민권자 기준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같이 이 사람이 총기를 허용해도 괜찮은지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과거에 뭐 범죄 이력은 없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허용을 하면 그때 이제 총기상에서 총기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주기에 되죠. 그러면 이제 갖고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우편으로 총기를 보내주고 그거를 그냥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최근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대규모 총기 규제 패키지에 또 서명한 바 있는데 이 법안은 일부 반자동 공격 총기의 판매 금지, 개인 간 총기 거래 신원조회 복원, 일부 구매자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 안전 보관 의무 강화,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버지니아주의 전미 총기협회 NRA의 본부가 또 버지니아주에 있고 또 버지니아주가 또 자유에 대한 좀 갈망이 네, 강한 주 중 하나로 네,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총기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좀 쉽게 좀 네, 총기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주로 특히 뭐 메릴랜드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쉽게 버지니아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 총기 그 컨실 캐리 라이센스라고 총기를 차고 다니는 좀 은닉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도 쉽게 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1월부터 이제 네, 주지사 자치직을 맡으면서 그러면서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 강하게 네,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주 차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에 아무래도 이제 총기 옹호론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로 다음 소식 가볼게요. 페어팩스 카운티 학부모들이 수업 중에 노트북 사용을 좀 줄여야 한다. 학생들이 네, 줄여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수업 중 학생들의 노트북과 태블릿 사용 시간이 너무 많다. 주장을 하면서 학교 시스템 차원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이 카운티 학부모 단체의 핵심 요구는 기술을 무조건 쓰지 마라, 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될 때만 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학생들은 수업 중 수시로 태블릿을 사용하고 고학년 학생들은 크롬북, 노트북, 랩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1인 1기기 정책을 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술 사용 자체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수업 목적과 학년 수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그리고 뭐 종이랑 연필로 이렇게 슥적슥적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습 그 커리큘럼은 굳이 전자기기로 이거를 대체하는 게 네, 굳이 필요한가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도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과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시문을 읽거나 여러 단계의 문제 해결에서 좀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사는 또 교사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숙제를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종이랑 네, 연필로 할 수 있는 숙제를 내고 싶어도 온라인 교과서 체계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술이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기본값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측은 이에 대해 기술은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며 수업 대부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제한적이고 의도적인 기술 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이 교사 주도 수업, 토론, 협업, 체험학습, 읽기, 쓰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또 밝혔습니다. 또 이제 제기된 문제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보다는 다른 거를 좀 네, 컴퓨터 게임, 컴퓨터가 아니고 전자기기 뭐 태블릿으로 하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 뭐 이런 걸 좀 사용하죠.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카운티 교육청은 부적절한 컨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필터나 차단 목록 이런 것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접근 차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뭐 무슨 소리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이거 잘 아는데 학생들이 기기 사용 이거 감시하고 뭐 웹사이트 차단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뭐 얼마나 우회를 잘 하고 잘 피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바쁘네요.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여름 노스 베데스다와 프렌드십 하이츠 구간의 레드라인 메트로 운행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메트로 측은 이번 7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메릴랜드주 노스 베데스다와 워싱턴 DC 프렌드십 하이츠 역 간의 열차 운행이 레드라인 공사로 인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메트로 열차 대신 크로스매너, 스트라스모어, 메디컬 센터, 베데스다 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메트로 측은 또 해당 셔틀버스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355번 국도 일부 구간에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는 새롭게 개통되는 메릴랜드 퍼플라인 연결을 위한 신규 플랫폼 설치, 승강장 보수, 철로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메릴랜드와 워싱턴 DC를 잇는 지하철이 공사 때문에 당분간 운행을 중단한다라는 뉴스를 끝으로 오늘의 로컬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레드라인, 춘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가이자 유명인 성접대로 논란을 불러온 제프리 엡스틴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엡스타인이 지난 2019년 맨하탄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그들은 몇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어제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다. 라면서 내가 뭘 하길 바라나, 울기라도 하라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모는 당시 엡스틴과 같은 방을 쓰던 수감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엡스틴이 이송된 후 발견한 것으로 해당 수감자는 자신이 엡스틴을 공격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이 엮여서 법원으로부터 금고 봉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ST는 해당 메모가 발견된 후약한달 뒤에 또 독방 침대 난간에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것도 저희 언론계에서 또 이제 좀 화제가 된 소식이죠.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인 CNN의 설립자가 향년 87세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을 세운 테드 터너가 어제 플로리다주 텔러에시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난 터너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대형 옥외 광고 회사 터너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을 물려받으며 미디어 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술과 약물 오남용,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당시 회사도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좀 매각해라 이런 조언을 무시하고 사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터너는 이후 라디오 방송국을 사들였고 1970년에는 애틀랜타 텔레비전 방송국인 채널 17을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당시 야구 경기로 시청자를 모았는데 애틀랜타의 야구팀 브레이브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야구팀이었지만 터너는 50만 달러의 현금과 그 다음에 800만 달러의 융자를 내서 아예 야구팀을 사들였고 총 162경기를 모두 중계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채워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터너는 이때의 성공을 기반으로 TV 사업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1976년 채널 17을 위성방송으로 만들면서 전국 케이블 가입자로 접점을 늘렸습니다. 이후 1980년 6월 1일 CNN을 선보이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뉴스가 이미 끝나 있었다. 나처럼 저녁 TV 뉴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24시간 뉴스 채널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설립 후 첫 2년간은 매달 2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시청자는 겨우 200만 명 정도에 불과했고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이제 좀 들어가기 위해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소송전을 또 시행하기도 했죠. 이후 24시간 보도 채널의 힘은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초로 전쟁이 생중계됐음에도 이제 24시간 이거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못 보고 있다가 CNN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뉴스를 하다 보니 이거를 계속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특파원들을 이라크에 보내서 미군의 공습을 받는 도시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발표에 기존에는 좀 정부 발표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던 기존 언론사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좀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CNN은 베를린 장벽 붕괴, 중국 천안문 시위 등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기록했다는 명성도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테드 터너는 상당히 모순된 모습도 좀 종종 보였는데 일단 욕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뉴스 채널을 운영하면서 욕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세 차례의 이혼과 더불어 내연관계 등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스스로 구구 공화당원이라 자처했지만 쿠바의 공산주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정말 절친한 친구였으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도 옹호한 바 있습니다. 네, 참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CNN하고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테드 터너 사망을 두고 아 정말 안타까운 인재가 네,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CNN은 테드 터너가 있을 때는 정말 완벽한 채널 뉴스 채널이었지만 테드 터너가 떠난 이후로 네, 굉장히 엉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트 디즈니 소식인데 월트 디즈니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스트리밍 사업과 테마파크 매출의 증가에 힘입어서 올 2분기 총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 늘어난 46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동기간 8% 증가한 1.57달러, 매출은 7% 늘어난 251억 6,8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 그다음에 유람선 사업 부분, 크루즈 같은 사업이죠. 네. 요런 쪽의 영업이익이 5% 성장한 26억 2천만 달러로 크게 눈에 띄고, 스트리밍과 영화 사업을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6% 늘어난 1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ESPN이 속한 스포츠 부문에서는 이제 비싼 스포츠 중계권료의 영향으로 동기간 5%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같은 쪽에서 굉장히 좀 암울한 네, 그런 예상이 좀 계속 진행이 되어왔은 보여졌었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올해 또 2분기 들어서 또 굉장히 크게 실적이 늘었네요. 네, 참고로 작년에는 뭐론 드산테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도 이제 월트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랑 이제 좀 마찰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좀주 차원에서 뭐 제재를 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디즈니 플러스 네, 그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사업 쪽에서 이제 또 한동안 이제 그 소비자들이 조금 네,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네, 결국은 투자한 게좀 이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만 수술 관련 소식인데 비만 수술이 GLP-1 약물보다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예방 효과가 더 크다. 네, 그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대 건강대 헬스 연구진은 대사비만 외과 학회를 통해서 고령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 비만 수술과 GLP-1 작용제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비만과 당뇨병에 있는 고령층에서 수술이 GLP-1 계열 약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사망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위고비, 오젬픽, 삭센다 등이 있습니다. 대사 비만 수술은 위우회술, 그 다음에 위소매 절제술 등 물리적으로 위를 축소시켜서 식욕을 억제하고 다량의 칼로리가 섭취되지 않게 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즉, 다이어트 약보다 수술이 일부 성인병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GLP-1 작용제가 비만과 당뇨병 치료 환경을 크게 바꾸었지만 이번 연구는 대사 비만 수술이 심근경색, 심부전, 시력 상실 등 중대 합병증에 대해 더큰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90%는 최소 하나 이상의 심장대사 위험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3분의 1은 비만과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90%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인데 참 심각한데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뭐 말은 될 수도 있는 게제 주변만 해도 네, 제 또래, 주 또래 남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뭐 비만이 굉장히 많고, 네. 부끄럽지만 비만이 많고, 그 다음에 고칼로리, 네, 그뭐 그런 콜레스테롤 좀 높고 네, 이런 거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말이 되지 않나 또 싶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환자를 4년간 추적한 결과 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은 11.5%로 GLP-1 약물 치료군보다 약16% 낮았습니다. 또 중증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은 25% 이상 낮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눈 시력을 네, 잃는 그런 이 증상 같은 경우도 발생 위험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과 약물의 이 같은 차이는 두 치료법의 체중 감소 효과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첫해 평균 체중 감소율은 수술 환자가 17.3%, GLP-1 약물 치료군인 치료군의 4.2%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수술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제 위를 좀 드러내서 네, 밥을 좀 많이 못 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당화 혈색소는 두치료근에서 비슷하게 개선돼가지고 결국 수술의 효과가 단순한 혈당 조절보다 더 많은 이점을 나타낸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 인상 원인에 보험사들의 예, 주택보험료 예, 상승 소식인데 설문조사 매체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주택 소유자 3,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71%의 주요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 몇 년간 주택 보험료가 올랐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그리고 그중 42%는 매우 많이 올랐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별 보험료 상승 응답과 관련해서는 상위 소득계층의 80%가 보험료가 올랐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54%가 응답해서 네, 26%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보험료 인상은 네, 69%, 북동부가 69%, 중서부 73%, 네, 서부 70% 등으로 답해서 서부와 남부 뭐 이런 지금 산불, 그다음에 자연재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 원인에는 보험사들의 수입 증가 요구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은 응답자들이 65%.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돈을 좀 돈 욕심이 있어서 네, 올랐다가 65%. 그다음에 수리와 복구가 61% 등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 규제를 꼽은 비율도 28%로 집계됐습니다. 보험료 인상 원인에 보험사들의 수입 증가 욕심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s, 의심 많은 마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5월 7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문의 뉴스톡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라고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라고 밝히는 등 전날 CNN과 악시오스 등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 논의에 한층 더 신뢰도가 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의 사안이 해당 양해각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면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지라고 좀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에 우라늄 저농축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는 등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했음을 시사해서 주목이 됩니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 불발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 불발 시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듭 밝혔으며 협상 시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시한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타결 기한을 향후 일주일 정도로 생각한다고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한 악시오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칠 때까지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군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 전력에 큰 타격을 입힌 점을 두고 미국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어머니의 날 행사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나는 소규모 충돌이라고 부르겠다. 그게 현실이다. 소규모 충돌이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이 잘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란 전쟁을 소규모 충돌, 즉 스커미쉬로 격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뭐 주가도 크게 올랐고 유가는 또 크게 내렸는데 글쎄 이게 또 확실히 또 시간이 돼 봐야 아는 게 이런 뉴스가 좀 종종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진짜이기를 정말 기원을 하지만 이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네, 좀 시간이 지나야 이건 좀 네, 시간이 좀 증명할 일인 것 같아서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 정보기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란 핵무기 제조 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지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발생한 12일 전쟁 이전에 이란이 핵무기 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약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작년 6월에 있었던 전쟁 이후에는 핵무기 생산 기한이 9개월 정도로 겨우 3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 12일 전쟁 이후에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이 크게 거의 없어졌다. 그 다음에 핵시설 완전히 다 파괴했다. 뭐 전부 다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게 판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12일 전쟁 후에 무기급 60% 농축 우라늄 440kg이 있었는데 지금 요거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이란이 남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가로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 최대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 공습에 이란의 핵 관련 시설 타격은 성공하지 못한 관계로 이란의 핵 제조 능력은 지난 12일 전쟁 이후와 거의 비슷하다는 게 로이터지의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미군이 공개했던 이란의 타격 시설의 목표, 목적들이 핵 관련 시설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네, 자, 재래식 무기, 뭐,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군수품 공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지고, 계속 지난 12일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핵 시설은 뭐 그대로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로이터지의 주장이죠. 이어서 로이터지는 의미 있는 핵무기 제조 저지를 위해서는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잔여 비축분을 압수하거나 파괴해야 하며 이란은 그전까지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란 관련 소식인데 이란 중동 내 미군기지 자산을 최고 228개를 타격을 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4월 14일까지 위성 이미지 검증 결과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 내에서 최고 228개의 군사자산을 타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해당 보도를 통해서 중동 지역 15개 미군기지에서 손상 및 파괴된 군사자산은 병사들이 거주하는 병영을 비롯해서 격납고 창고 건물 등의 구조물 217개와 공군기지 안테나 등 위성통신시설, 패트리엄 미사일 장비, 발전소와 연료 저장고 등 11개라고 전했습니다. 또 요르단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레이더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기지에 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3 센트리 등의 주요 군사자산의 파괴 현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군 기지 피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군이 이란의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며 미군이 현대 드론존 양상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고 일부 기지들은 방어 취약 상태로 방치했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켄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의 선임 고문은 이란의 공격은 정밀했다. 목표물에서 빗나갔음을 보여주는 무작위적인 폭격 구덩이는 없었다고 밝혔고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 연구원은 미군 고정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표적 정보 깊이를 미군이 과소평가했고 요격미사일 재고량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란의 이제 표적 정보는 러시아가 제공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란이 이 정도까지 정밀하게 한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그랬고 이게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이거 관련해서 러시아한테는 별 소리를 별 얘기를 못 하고 있다. 네, 이런 현상이고요. 또 이제 그 미군의 대량 살상을 위해서 이란군이 병영시설 등 소프트 타겟 사람들의 목숨을 뺏기 위해서 소프트 타겟을 노렸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 위성사진 분석업체 컨테스티드 그라운드의 윌리엄 구타인드 조사관은 이란이 여러 곳의 군사용 숙박시설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공격 대상의 체육관, 식당, 숙소와 같은 소프트 타겟이 포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지의 분석 결과와 관련한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미군 기지 피해에 대한 평가는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멕시코 칸쿤 인근에 지나치게 많은 해초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소식인데 다량의 갈색 해초가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카리브해, 캐리비안 곳곳으로 이제 퍼지고 있고 이에 캐리비안 해안을 관할하는 킨타나로우주 모니터링 센터는 최근 140개 해병 중 15곳을 적색 구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적색 구역이라 함은 극심한 해초 탓에 해변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 명소 칸쿤과 플라야 델 카르멘 사이에 낀 해변 마을인 푸에르토 모렐로스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현재 이곳 바다는 이미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발길에 차 있는 건 축축하고 거친 해초덤이라고 합니다. 해변에 축적되고 있는 해초들은 이제 더위 속에서 썩어가면서 달걀 썩는 냄새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미관성으로도 모래수장을 덮는 등 관광객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수욕 가신 분들, 네, 이게 맨발로 이제 해변 모래수장을 걷는데 뭔가 좀 발에 딱 이렇게 닿였는데 뭔가 축축하고, 네,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게 이제 해초고 그게 이제 모래보다 더 많게 지금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불쾌하죠. 네, 놀기도 좀 힘들고, 네, 그렇다고 뭐 산책하는 것도 좀 싫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초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 농업 비료 유출 그리고 해류 변화를 꼽고 있는데 이 중 해수 온도 상승과 해류 변화 모두 기후 이변의 부작용인 관계로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소식 마지막 소식 엘니뇨 관련 소식인데 최근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조만간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엘니뇨가 지난 100여 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적도 태평양 수온이 평균보다 최대 3도 이상 높아질 수가 있어서 1877년과 2015년 기록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엘니뇨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서 농업 생산, 물 부족, 경제, 심지어 사회 불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되고 향후에 식량 부족, 수자원 문제, 분쟁 위험과도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식량이 부족하거나 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 옆 동네, 옆 나라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번 그 강력한 엘니뇨 가능성이 커진 요 배경에는 최근 태평양에서 발생한 특이한 기상 패턴이 꼽히고 있는데, 해수면 아래에서 평년보다 최대 7도 높은 굉장히 따뜻한 물이 이제 주변을 계속 퍼지면서 네, 엘니뇨 형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엘니뇨는 보통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올해도 7월 전후로 본격화되는데 이후 연말까지 전 세계 날씨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은 지역별로 크게 다른데 이제 대서양의 경우 허리케인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인도는 국지성 폭우인 몬순이 좀 약화가 돼서 가뭄과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호주,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남미 일부 지역과 중동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폭우와 홍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텍사스 주에서 또 홍수가 굉장히 심하게 나가지고 네, 안타깝게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서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잦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습도와 폭우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북서부 지역은 건조해지며 가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빈도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남미, 미국,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 여러 지역에서 더 작고 강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기온 상승인데 강한 엘니뇨 현상은 바다의 열을 대기로 방출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향으로 2026년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2027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약 7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겨울 날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온화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부 해안에는 강한 폭풍이 남부 지역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5월 7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문의 뉴스톡은 다가오는 엘니뇨 현상을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굿모닝 워싱턴 2부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소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의 게스트는 영화 하와이 영가의 이진영 감독님을 모시니까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워싱턴 1부 마지막 곡 엘니뇨로 인한 더위를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주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시겠습니다.

0: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4: 짜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색이 누룽지 탕도
3: 703-354-1950, 703-354-1950.
5: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여러분은 5월 7일 굿모닝 워싱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DMB 지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하와이 연가의 이진영 감독님을 감히 저희 누추한 내 친소 코너를 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만, 네, 그 전에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 하와이의 향기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영화 하와이 연가 수록곡 이그네스 장의 봄이 오면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한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저희 스튜디오에도 봄과 같이 오신 이진영 감독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진영 감독님 모셔볼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알로하.
0: 알로하, 마할로.
1: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와이를 기반으로 한인 이민 역사 관련된 영화 만들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 제가 하와이에서 왔어요. 오늘 K라디오 방송 출연을 위해 겸사.
0: 그리고 방송 끝나고 바로 또 가신다고 하와이로.
1: 의회 도서관 잠깐 갔다가요. 네, 도서관 네. 상영이 있어서 네. 왔고요. 네. 그 덕분에 또 이렇게 K라디오에서 우리 좋은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DC에서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 영화 이야기도 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네, 참고로 오늘 의회 도서관에 오후 6시까지 워싱턴 DC에 오시면은 영화 네,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1: 네, 네. 사실 마감이 이미 됐어요.
0: 마감이 네, 이미 돼서. 네.
1: 현장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뭐 온라인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아, 네, 근데 의외로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아, 네. 좌석이 거의 2배 이상 지금 신청자가 몰려가지고.
0: 아, 2배 이상이요?
1: 네, 아, 마감했다고 네. 합니다.
0: 참고로 저도 이제 제 주변 지인들 다 데리고 가고 저희 그리고 스튜디오에 또 우리 또 저희 K라디오 간판 네, 기자 김승규 기자님 와 계신데 김승규 기자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네. 친구들 데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영화 보러 가신다고.
2: 네, 오늘 네. 많은 친구들을 대동해서 갈 네. 예정입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독님이신 거죠?
1: 네, 네.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벌써 20년 됐네요. 제가 20대 중반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잡지사 기자로 저는 원래 일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하와이에 화보 촬영 때문에 잠깐 올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풍광도 그렇고 아,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여기서 나도 이렇게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과 함께 20대 중반에 이제 하와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한국일보나 아니면 한인방송국 뉴스 앵커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 여행자로 오는 거랑 이민자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0: 그렇겠죠. 네. 네,
1: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민 생활을 하시면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민이라는 거는 아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어딘가 그렇죠. 새로운 도시로 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새 삶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된 거예요.
0: 아,
1: 네. 그래서 네. 그 결과로 이제 우연찮게 한인 이민 역사를 알게 됐는데 그 안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방송국 나와서 아. 이제 제 독립 영화 스튜디오를 차려서
0: 네.
1: 영화를 만든 지 7년쯤 되네요.
0: 아, 네. 우리 또 감독님이 기자도 하셨고 네. 라디오에서도
1: 네, 네, 라디오 정말 특별해요 저한테. 네. 왜냐하면 제가 라디오를 한 기간은 사실 길진 않은데
0: 네.
1: 한국일보에 있을 때 라디오도 이제 간간히 같이 했는데
0: 네.
1: 그 라디오는 정말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인티밋한 공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청취자분들과
0: 네.
1: 뭔가 1대1에 소통하는 느낌이 있고
0: 네.
1: 이렇게 간간히 하와이에서도 제가 이렇게 한국 식당 가거나 이러면 라디오를 꼭 틀어놓으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아, 어르신들.
0: 네. 네.
1: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0: 네, 아, 제 롤모델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네,
1: 아유.
0: 저도 이제 조만간 영화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또.
1: 오,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아닙니다.
1: 네. 한인 사회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감동적인
0: 맞아요.
1: 이야기도 많고
0: 네.
1: 또 라디오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사연들도 그렇고
0: 네.
1: 영화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아, 우리 또 감독님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 하와이.
1: 네, 호놀룰루에 네, 살고 있습니다.
0: 아, 정말
1: 네.
0: 좋은데.
1: 보통 와이키키 많이들 아시잖아요.
0: 네.
1: 와이키키에서는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0: 네. 아, 그렇습니다. 하와이의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하와이의 매력.
0: 네.
1: 사실 하와이의 제일 흔한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2: 뭘까요?
1: 지상 천국.
0: 아,
1: 그죠?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살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365일. 그러니까 물론 뭐 겨울철에 비가 살짝 오긴 하지만 그냥 보슬비 정도고
0: 네.
1: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바다 활동, 뭐 서핑이나 이런 것도 상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하와이를 가장 하와이답게 만드는 건 저는 그런 풍광보다도 그 사람들. 아. 알로하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알로하 스피릿이 네. 그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정이랑 전 비슷한 것 같은데 오, 굉장히 네. 사람들이 따뜻하고
0: 네.
1: 그 알로하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0: 그냥 안녕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1: 안녕으로 알잖아요. 보통. 네네네. 하와이 인사말로 네. 알잖아요. 네. 근데 unconditional love래요. 그래서 그 상대가 어디서 왔던지 네. 배경이 어디인지 학력이나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따라 상관없이 누구나를 동등하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 알로하라는 뜻이라고 해요.
0: 인사말로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1: 맞아요.
0: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 쓸 때도 뭐 네. 알로하 이렇게 시작할 때도 많아요. 그 뭔가 조금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뭐 하이 진영이게 아니라 알로하 네. 진영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와이도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긴 하죠. 뭐 마약 문제도 있고, 뭐 홈리스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따뜻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0: 아 네, 아 참 아름답네요. 저희는 지금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정도로 얘기를 네. 하는데 하와이에서는 사랑합니다로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관련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일단 프로덕션 회사 네. 라우 프로덕션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1: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로 일할 때 저는 이제 한인 이민사 이민 역사 하와이가 가진 이민 역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너무 너무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되게 소중한 부분들이 하와이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지 않게 내 나름대로 잘 기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기자님 두 분처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친구들에게 이 역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영상 매체가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예, 영화라는 이제 방식으로 기자로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인 매체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알리고자 해서 1인 영화사를 차리게 됐죠. 그래서 아. 지금 한인 무지개 나라 유산이라는 저희 첫 번째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하와이언가 오늘 상영하게 될 하와이언가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좀 다른 방식으로 이민 역사를 다루는 영화 제작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도 저는 되게 중시 생각해요. 중요하게. 네. 그래서 뭐 영화 제작 캠프 하와이에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뭐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본토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이민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뭐 하와이언가에서 나왔던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사를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뭐 역사 탐방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이제 이민 역사를 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우 아카데미라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거 통해서도 역사 배우실 수 있고 뭐 이렇게 크게 영화 제작과 교육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영화사입니다. 작은 제작사입니다.
0: 어떤 그 나우 프로덕션 이름은 어떤 식으로?
1: 네, 나우 프로덕션은 나우가 지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미래 세대에게 연결해 주자는 의미를 담았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0: 네, 단순한데 뜻이 굉장히 심오해가지고, 네, 네. 아 좋네요. 네, 어떤 저희 한인 DMB지역 한인 분들이 이제 네, 어떻게 후원이나 뭐 기부할 수 있는 방법?
1: 아유, 또 그런 걸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희 그 영화사가 비영리 기관입니다.
0: 네.
1: 그래서 501C여서 뭐 기부금 발행 그 영수증도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therainbowwords.com이거든요.
0: 네.
1: 네, 거기서 이제 기부 방법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 학생들 네. 이제 또 가가지고 방문해서 학습하는
1: 네.
0: 프로그램에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냐고.
1: 네, 근데 저는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요.
0: 그래서, 네.
1: 어른들일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한글학교 교사분들이나 정말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수로 올 때 주로 하긴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런 투어를 진행하지는 않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뜻 있는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예,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저희 감독님 얘기 듣고 나우 프로덕션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이사이에 저희가 또 노래를 좀 들어야겠죠.
1: 네. 네.
0: 지금 이그네스 장의 희망가라는 노래를 네.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희망가가 그 기자님 혹시 이거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거 자라면서 들으셨던 노래 아니면 처음 들으셨어요?
0: 요게 제가 네. 짝패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유승환 감독이 제작한 그 약간 폭력적인 그런 영화인데 네. 거기에서 그 어떤 그
1: 신에 분이, 나와요.
0: 네, 신에 나와. 그래서 이 가사를 알아요. 이풍진 세상에 만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1: 맞아요.
0: 근데 이거를 저는 네. 노래 제목도 모르고 노래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이걸 처음 들었어요. 네. 되게 반가웠어요, 저는.
1: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시니까 아실까 궁금했어요. 아, 왜냐면 네네. 이게 한 5, 60대만 돼도 다 아시는 멜로디인데 예, 네, 저도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게 약주 한잔 하시면 이 노래를 꼭 부르셨어요. 이풍진 세상에. 근데 이게 굉장히 구슬프고 네. 애달픈 선율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희망가라는 노래인데 처음에 나왔던 그 배경이 그 절망의 시대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제치가 있을 때 네. 3.1운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그 즈음에 이제 쫙 퍼진 노래래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절망이잖아요. 네. 3.1운동 그렇게 정말 마지막 한 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는데 실패를 어쨌든 끝났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도 이분들이 절망한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그 노래라는 게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 그래서 네. 이 이야기, 이 음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한인 이민자들이 있는 묘소에서 저희가 이걸 연주를 했어요. 영화를 보시면.
0: 네.
1: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에 잠들어 있는 분들한테 이 곡을 틀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그 선조분들이 작은 희망을 품고서 부르셨던 절망 속에서 부르셨던 노래 덕분에 우리가 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삽입을
0: 네.
1: 했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네, 절망 속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희망가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 희망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봄이 아 희망가 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또 들었으니까 이 노래가 수록된 영화죠 하와이 연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와이 연가란 어떤 영화인지
1: 네 아 이렇게 근데 먼저 같이 또 들으니까 네. 되게 새롭고 또 저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도 좋은 음악으로 약간 힐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는 지금 하와이 연가가 첫 번째 하와이 연가에 지금 우리 들으신 희망가가 첫 번째 곡이고요. 네. 총 한 9곡 정도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곡들을 선별을 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한인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이야기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아시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나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씨, 뭐 키올라 비모 하와이의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그런 뮤지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이민 역사를 잘 이렇게 음악으로 담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총 세 편의 이야기가 있는 옴니버스 영화예요. 그래서
0: 다른 내용의
1: 네 맞아요. 네, 세 개의 이야기가 다 각각 독립적인데 네. 편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세 개의 이야기를 한 편으로 만든 거고 그 이유 역시 저는 이게 학교에서 상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거. 미국에 살면은 누구나 알아야 할 저는 한인 이민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20분 정도면 수업 시간에 편하게 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편으로 나눠서 만들었고 첫 번째는 좀 희귀한 이민 사진을 통해서 123년 이민 역사를 이제 음악과 함께 알 수 있는 15분 정도의 이민 역사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초기 이민자들 중에 한 명의 여자 평범한 이목순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성 이민사를 좀 보여주고자 했고 세 번째는 김춘석이라는 인물 중에 초기 이민자예요. 역시 사탕수수 노동으로 왔던 그분이 칼라우파파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소록도 같은
0: 나병.
1: 네, 나병 환자촌이 하와이에도 있었는데 거기로 끌려가서 네, 있었던 일인데 그 편에서는 이제 커뮤니티의 힘, 그 김춘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0: 아 이게 근데 영화의 제목이 하와이 연가.
1: 네.
0: 연가인데 어떤 식으로 연가라는.
1: 네. 연가 하와이 제목 때문에 약간 무슨 트로트 음악 영화 아닙니까 누가?
0: 겨울 연가.
1: 겨울 연가.
0: 겨울 연가 했으니까 이제 하와이에서도 연가를.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사랑의 그 연주 음악이잖아요. 연가라는 네. 게 그죠? 아, 제가 그 이민사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23년 우리 역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0: 이게 누구를 향한?
1: 너무나 많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가족, 그죠? 그 사진 신부로 왔던 분들이나 이민사회에 오신 꼭 그 초기 이민

0: 그런 고국에 대한 사랑? 그것도 저는 너무 와닿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음악으로서 보답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쓴 러브레터, 그 선조들에게 그런 의미로 사랑의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와이 연가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선조 우리 저 하와이 처음으로 이민원 분들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감독님이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그런 또 사랑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연가라는 제목이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 처음으로 100년 전에 이민하셨던 저희 또 선조들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언제 왜 어떻게 하와이라는 먼 곳까지 가시게 됐는지.
0: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민이 뭐 그렇게 새로운 뭐 이민 너무 많이 하고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제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한 최초의 이민이 어디일까요?
2: 하와이.
0: 하와이 그렇죠. 맞아요. 지금 해외 동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750만 명이 있어요. 네, 제외 동포들이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역사에, 제외 동포 역사의 1호 첫 번째가 하와이였던 거예요. 1903년도에. 왜 갔을까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1903년이면 조선 시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제국 되니까 그 자기가 산 나라를 떠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였대요. 근데
1: 옛날에는
0: 이유가
1: 자기 고향 벗어나는 것도 큰
0: 맞아요. 고향
1: 일이었는데.
0: 벗어나는 것도.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일단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묘를 죽을 때까지 이거를 잘 돌보는 게 인간의 도리였던 시대인데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안고서 그 나라를 떠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902년도에 1902년 12월에 떠났는데 그때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이민을 주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았고 그때 당시 이제 하와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탕수수 농업이 엄청 성황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하와이에 있는 농장주들이. 네, 그 전에 한국인 전에 일본인 중국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노조를 만들고 이러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노동자들을 수입을 하려고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거죠.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 그 하와이 사탕수수가 농장주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과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 제물포항 곳곳에 이 방이 붙어요. 포화라는 곳에 가면은 일을
1: 포화.
0: 좀 예, 하와이가 옛날 말로 포화였습니다. 포화라는 곳에 가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사시사철 따뜻하고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과일이 여기저기 있고 여기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거기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용기를 낸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정말 진짜 인생의 도전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122명이 제물포항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나라 제외동포 역사의 처음 시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이분들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신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뭐냐면요. 그 사탕수수로 떠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몇 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 젊은 소녀,
0: 소년들이
2: 소년,
0: 많았어요.
2: 예.
0: 네, 왜냐하면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20대 청년들이 많았대요. 근데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1년, 2년 시간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한국의 노동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이 사람들이 가정을 이뤄서 정착할 수 있게끔 또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술안 마시고 마약도 안 하고. 그래서 사진신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사진을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도 인생을 바꿔보겠어 하는 여성들이 주로 소녀들이었어요. 17살에서 뭐그 이상 되는 소녀들이 노동자 사진 한장 보고서 하와이로 이주를 해오는데 그게 사진신부들입니다. 한 700여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사탕수수 노동자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게 정말 이민의 시작이었죠. 왜냐면 여성들로 인해서 가족이 시작이 된 거니까.
1: 그때 왔던 노동자분들은 그러니까
0: 네.
1: 이제 뭐 산업, 이제 일을 한다. 그런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해

0: 같다고 하면은 정말 그 여성분들은 정말 결혼 하나만
1: 네.
0: 상대편 하나만 보고 어떻게 온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진짜로. 그래서
0: 엄청난,
1: 네. 엄청난 도전했을 네.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 결혼이라는 건 큰 도전인데 얼굴을 다 알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힘든데 그죠?
0: 연애하고 이제 하는 게 좀
1: 아니 지금 결혼 안 하셨죠? 연애 10년 해도 힘든 게 결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죠? 얼굴만 보고서 그것도 사진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 젊었을 때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0: 그것도 막 땡볕에서 일도 하고 계속 막
1: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남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많았죠, 사진 신부가. 그래서 여성들이 뭐 누구는 뭐 막 울면서 자기 남편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사진 속의 남자가 아니라 하와이 와서 보니까 나 이렇게 못 산다 울고서 이제 나 집에 갈래 막 하니까 또 같이 온 친구가 너 집에 가면 난 어떻게 사냐 해서 그럴 거면은 자 내가 남편을 바꿔줄게 해서 막 사진을 바꿔가지고 즉석에서 남편을 바꾸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힘은 그죠? 그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정말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사탕수수 밭에서 뿐만 아니라 뭐 그 뭐죠? 바느질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한 게 뭐였냐면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자기 가족 밥 먹기도 힘든 정도의 액수를 벌잖아요. 얼마나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민 실제 그 현장에서의 노동 강도가 엄청났대요.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것과는 달랐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벌었던 돈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헌금 아니면 돈을 독립운동에 보탰던 내역들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98% 이상의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매달 그것도 1945년 광복할 때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이민 역사를 우리가 몰랐을까?
0: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는 저희 중학교,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나왔었는데 중학교 때 독립운동 관련해서 막 배우잖아요. 근데 하와이 교민들이 크게 막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은 별로 접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하와이 교민들이 힘이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크게 장애 인식전문가에 대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1: 되게 많이 됐어요.
0: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지금 30대 후반이 된 사람을
1: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근데 하와이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워싱턴은 그러니까 하와이랑 캘리포니아 쪽은 몸으로 이렇게 정말 독립운동을 지원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발로 뛰어가지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워싱턴은 외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정말 그 이런 노동자들을 또 하나로 집결했던 리더들이 활동했던 곳이 또 워싱턴이죠. 그 대한제국 공사관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여기 워싱턴에서 제가 말씀을 여기 지금 DMV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도 그거였어요. 그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또 엄청 가지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어가는 게 또 우리의 몫이겠죠.
0: 네, 저희도 DMV 지역 살고 있으면서 한 번씩 그런 거는 좀 잊고 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자부심을 가지도 되고 저희 또 지금 여기서 20분만 30, 30분만 가면은 대한제국도 공사관이 또 억한이 좀 또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기라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그죠. 하루하루 바쁘니까 네. 또. 네. 지금 그 공사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자녀분들과 그 공사관 한번 가보시는 거 너무 추천해요. DC에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1989년에 그죠?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이 있기도 전이에요. 89년에 대한제국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 공관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일본 식민지 이후에 강제로 기능을 상실하게 됐어요. 일제에서 이걸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대한제국의 그런 영혼과도 같은 곳이니까 이거를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미국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 조선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알려줬던 곳이다 보니까 일제가 이걸 헐값에 팔아버린 거죠. 근데 너무 다행히 2012년도에 한국 정부가 다시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걸 박물관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거기에만 가셔도 워싱턴에 있는 한인 역사나 우리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온 것도 그 공사관 초청으로 작년에 하와이 연가를 거기서 먼저 상영을 했었어요. 아, 주민들 네.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진짜 그 과거에 여기 있던 분들과 뭔가 영화를 통해서 이어지는 느낌이라 정말 예, 감동적이었고 같이 해주신 또 DMB 지역 그 주민분들이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아, 김준규 기자님 가보셨나요 거기?
3: 네 가봤습니다. 어떠신지 좀 설명을. 확실히 많이 이제 학생들이랑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또 한국학을 또 전공하는 그런 학부생 친구들이랑 이제 견학 차원에서 이제 아. 같이 가서 역사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많은 그런 아카이빙 그런 자료들도 있고 또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많은 정말 감동을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2: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요쯤 해서 다시 노래 한 곡 다시 들어볼 건데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리처드 영재 오닐의 데니보이. 네, 데니보이란 노래인데 요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그 데니보이는 많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죠. 네, 근데 일단 이 곡을 선곡했던 이유는 희망가는 한국인들이 아는 노래지만 이게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미국인들에게도 미국인의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미주 한인들은
2: 네.
1: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2: 그렇죠.
1: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그 이민자의 나라에 굉장히 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기여를 해왔습니다를 알려주고자 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도 좀 와닿을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곡을 찾다 보니까 이제 데니보이를 성공하게 됐고요. 기자님이 찾아주신 내용 중에 되게 제가 예기치 못했던 게 있어요. 그 아일랜드 부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3: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데니보이, 데니보이를 들으면서 리처드 용재 오닐 선생님께서 또 서사가 이제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되셔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어머니와 또 아일랜드계 조부모님 사이에서 자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재 오닐 선생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실 때 그게 이제 정말 본인께서 선생님 스스로 본인께서 자식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자라오시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아일랜드의 이런 그런 문화적인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마주하면서 그런 이제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모성애를 만끽하시면서 연주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곡 자체 데니보이도 선정하신 이유가 혹시 용재 오닐 선생님을 염두에 두셨던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1: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여기 방송 들어오면서 이 대본에서 이걸 이 지금 질문을 보고서 아, 기자님 질문의 깊이가 되게 왜냐면 아, 저희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었어요. 사실은
2: 이 정도입니다, 저희는.
1: 네, 그러니까요. K라이드워의 수준이라니 DMV 지역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단순하게는 데니보이가 그 아일랜드에서 원래 노래 유래가 그렇대요. 그 전쟁의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심경을 담은 아일랜드의 민요여 가지고 하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2: 그렇죠.
1: 또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 그 사진신부로서 이목순의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붙였는데 용재훈일의 할머니가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2: 아.
1: 그렇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이리시 그게 있더라고요.
2: 아.
1: 그래서 지금 저는 질문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제로 용재훈일이 정말 그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본인이 자라온 백그라운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화 자체가 가진 이런 연관성이라든가 음악 자체가 가진 그 아일랜드의 뿌리도 영향이 있었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러면은 요쯤에서 정말 데니보이를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0: 네. 데니보이, 아일랜드 민요, 데니보이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 멜로디 선율의 그 희망과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승교 기자님?
1: 아, 너무 울림이 있어가지고.
0: 네. 또 우리 승교 기자님은.
1: 울컥하네요.
0: 음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2: 아.
1: 네. 네, 옛날에 이제 합창단, 그리고 공군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복무를 했었어가지고.
2: 아, 정말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곡과 동요, 예, 그런 탄생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운드 트랙들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조명하고자 했던 게 느껴져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저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2: 참 잘해요, 그죠?
1: 긴장해가지고
0: 아니, 너무 긴장을 해.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2: 대답입니다.
0: 네, 아, 네, 그렇게 잘 들었던 데니보이 저희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감독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2: 네네. 네.
0: 일단 앞으로 계획이나 좀 희망하시는 활동이 혹시 있으실지.
2: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하와이를 넘어서 이 이민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900년대 초반에 왔던 분들이 하와이에만 안주한 게 아니라 그 7천 명 중에 또 반 이상이 캘리포니아로 가고 동부로 가고 이렇게 쭉 뻗어나갔어요.
0: 하와이에서 가신 거예요?
2: 네,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하와이에 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도전을 하고.
0: 정말 활동적이시다. 그 옛날에. 네,
2: 그 옛날에, 그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멕시코로도 가고 한국인들이.
0: 네.
2: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로 재외동포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0: 네.
2: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계속 음악으로 아름답게 기록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오사카 연가, 베를린 연가, 워싱턴 연가.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하와이 연가 같은 거는 좀 독립 영화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기적이에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고 방송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같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자, 잘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되려면 저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곳은 프라임 비디오에 올라가 있는데 따로 마케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걸. 네.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 뭐 학교에도 나눠주시면 이 역사가 끊기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 요즘 뭐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네, 주변에 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네. 아마존 프라임의 하와이 연가, 네, Love Song from Hawaii.
2: 네, Songs of Love from Hawaii.
0: 네, 맞아요.
2: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그 멤버십이 없어도 돼요.
0: 네네.
2: 프라임 멤버십이 없어도
0: 구매는, 뭐, 네. 네,
2: 구매는 누구나.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리고 만약에 아마존 힘드시면 저희 비메오 디맨드, 온 디맨드에서도 Songs of Love from Hawaii 치면 나오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는. 네,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역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그러고 아까 좀 현실적인 좀 얘기를 잠시.
2: 네네.
0: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와이 연가를 제작을 또 어떤 식으로 그 지원을 받으셨는지.
2: 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있다가 제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막상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해도 저는 이제 정말 무명의 영화 감독, 특히나 이제 이런 역사 다큐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여러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작 지원 공모, 뭐 그랜트, 뭐 리서치 그랜트 이런 거를 다 열심히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된 거 일부를 모아가지고 제작비의 기본을 만들었고, 그런데도 전체 저희 총 제작비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은 금액이 한 20만 불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 영화 못 만드나 보다. 이랬어요, 진짜로.
0: 네.
2: 저희가 제작 기간이 3년 반쯤 걸렸는데 한 1년 반쯤 됐을 때 그냥 접던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랬는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나머지 60% 이상의 제작비가 채워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주 들으신 리처드 용재훈일, 김지현 씨, 키올라 비머, 저희 영화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그분들의 아티스트 피가 사실 되게 큰 부분이었는데.
0: 네.
2: 전부 다 재능 기부로 같이 해주셨어요. 예수정 선생님, 배우님도 그렇고.
0: 네.
2: 그리고 뭐 크루, 촬영 감독, 뭐 편집 감독 누구 하나 자기 제 돈 받고 하신 분들이 없고. 정말 근데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잘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작은 또 그렇게 가까스로 했는데 이걸 또 알리는 것도 힘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
0: 네.
2: 하지만 너무 진짜 여기 한인 커뮤니티는 정말 이렇게 잘 뭉치고 그렇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깨달은 거였죠, 영화 제작을 통해서. 한글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영화도 구입해서 봐주시고. 또 뭐 워싱턴에도 사실 이번에 제가 네 번째 와요.
0: 네.
2: 근데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그렇고.
0: 네.
2: 뭐 어디였죠? 졸지타운 대학교에서도 네. 초청해 주셔서 상영했고, 그래서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상영 초청해 주시고 많이 알릴 수 있게 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마존 프라임에서 네, 찾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평생 갖고 계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굿모닝 워싱턴 2부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2부 마지막 곡, 네, 저희 하와이 연가에 수록된 곡 알로하 오해를 제가 틀려고 하는데, 참고로 알로하 오해는 하와이어로 안녕 그대요,
2: 네, 네,
0: 라는 뜻으로 이별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또 처음 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잠깐의 쉼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감독님도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저희 스튜디오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K라디오 저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2: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마지막으로 저희 DMB 지역 그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메시지 전해드릴 게 있을 건지.
2: 네, 이민 역사, 우리나라 이민 역사 보통 생각하면 그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네. 사탕수수밭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민 역사 통해서 제가 찾은 거는 사실 사랑이었어요.
0: 사랑.
2: 너무나 많은 깊은 사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바쁘고 여유가 없지만 그냥 그 사실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의 결과로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깨닫다 보면은 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냥 내 가족들, 우리 아이들, 내 친구들 주변을 도와주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저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0: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 다시 뵙는 걸로 약속할게요, 감독님.
2: 네, 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네, 5월 7일 굿모닝 워싱턴 2부 이런 식으로 저는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훈이었고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로하 오해 들으시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그냥 좋은 사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닌데 그냥 좋은 사람. 어디가 좋냐고 물으면은 딱 꼬집어 한마디 할 수는 없어도 싫은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편안한 그런 사람. 이런 분 또 지금 떠오르시나요?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정말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유 없이 좋은 사람 곁에 있다는 건 정말 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또 어쩌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꼭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좋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K라디오도 AM1310 저희 라디오도 여러분에게 그런 방송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께 그런 편안하고 따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대가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노래입니다. 허준석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힘들지라도 그대가 웃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듣고요. 버지니아 한인의 김덕만 회장님, 그리고 미안기업은 친선포럼의 강고은 회장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속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함께 대응하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네, 오는 5월 15일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그리고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열리는데요. 네, 오늘은 이 뜻깊은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계신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 강고은 회장님 그리고 버지니아 한인회의 김덕만 회장님을 모시고 포럼의 의미와 준비 과정 그리고 한인 사회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귀하신 두 분을 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 역시 영광입니다.
0: 너무 바쁘시고 네.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1: 그렇지만 요즘에 굉장히 강고은 회장하고는 네. 함께 많은 그 사업을 접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귀하신 두 분이 사실 한인 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기업인과 한인 단체, 대표 단체죠.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두 분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그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김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2: 네,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안 기업인 친선포럼을 맡고 있는 회장 강고은입니다.
0: 네, 강고은 회장님 그리고 김덕만 회장님을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우선 좀 할 얘기가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이번에 하시는 그 포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포럼을 지금 기획하고 계신데요. 왜 이런 포럼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저희 그 버지니아 한인회는 지난 2023년 미주 한인 경찰 협의회와 그 MOU를 체결한 이후에 대한민국 그 재동부청 후원으로 미주 한인 경찰 협회 그리고 주미 대사관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증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로부터 우리 동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천 행동 요령을 경찰, 법률, 외교의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미안 기업 친선 포럼의 강고은 대표님의 우리 함께라는 따뜻한 제안을 통해서 공동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경찰관 페어팩스 카운티와 또 한인 경찰 협회와 함께 협력을 하셨고 그리고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후원을 함께 하고 계시군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강고은 대표님께서 함께 또 제안하셔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게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2: 네, 버지니아 한인회에서는 2024년에도 똑같은 포럼을 이렇게 개최하셔가지고 한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눠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0: 네.
2: 근데 저희가 이번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이거에 관련된 펀딩을 하는 것에 어플라이를 했었거든요.
0: 아, 네. 대표님께서 하신 건가요?
2: 네, 저희 단체에서.
0: 아, 단체에서? 네.
2: 저희가 한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 펀딩을 주셔가지고.
0: 그렇군요.
2: 네, 근데 또 이번에도 버지니아 한인에서 또 개최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네. 저희가 무슨 한인들을 두 번이나 이 포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0: 네.
2: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김덕만 회장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연대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이런 행사하면은 우리 단체가 한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를 함께 하시기로 제안을 하셨고 또 흔쾌히 응해 주시고 미리 다 초석을 또 닦아 놓으셨으니까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2: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차세대와 또 1세대가 같이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걸 아, 계기로 다른 네. 단체들도 공동 주체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대도 좀 약간 우리 회장님은 김동만 회장님은 1세 1.5세대?
1: 예, 그렇죠.
0: 1.5세대.
1: 예, 예.
0: 그리고 우리 또 강고은 대표님은 좀 더 영한.
2: 뭐 저도 2세는 아니지만.
0: 2세는 아니시고.
1: 2세 가깝죠.
0: 네. 네. 1.7.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대도 연결이 되고 또 단체가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의 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본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 네.
0: 우리 사실 한인 단체들이 조금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예.
2: 네. 보이지 않을까요?
1: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 뭐 현실적인 네. 부분입니다.
0: 네. 예. 아, 정말 이 두 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석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이제 협력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체, 우리 미국 시민들한테도 미칠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단체도 커가야 되는 거고.
1: 네. 네.
0: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훌륭한 포럼을 행사하게 되는 두 단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버지니아 한인의 최고의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1: 네. 버지니아 한인에 대해서는 뭐 익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앞선 생각, 앞선 행동이라는 그 모토 아래 우리 그 한인 동포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미국으로 그 이민을 오시는 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종합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동포 사회, 우리 동포분들 모두가 보다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봉사와 헌신이라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버지니아 한인의 구성원 모두는 열심히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0: 네.
1: 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봉사와 헌신 그리고 따뜻함으로 지켜봐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김덕만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아, 이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아우르시면서 품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2: 네, 리더십의 네. 뭐 사이즈가 상상할 수가 없죠.
0: 아, 그렇군요.
2: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1: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소문이 사실이고요. 또 리더십 하면은 우리 강고은 대표님을 또
1: 그러면요.
0: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예. 너무 이렇게 우리 단체, 한인 단체나 어떤 행사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뵙거든요.
1: 예.
0: 네, 그만큼 개인 비즈니스도 바쁘신데 커뮤니티로 해서
2: 리더십인지 오지랖인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2: 제가 그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0: 네,
2: 싶어요.
0: 네.
2: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은 2023년 워싱턴 DC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0: 네.
2: 2018년 한국에서 설립된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의 미국 측 파트너 기관입니다. 저희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은 중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구축된 교류 채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양자 협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비정파적 포럼으로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비전을 선언하고 저희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은 중소기업이 회복력 있고 혁신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한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0: 네. 한국에서 먼저 기업인들이 초석을 다져 놓았고 여기 미국에서 이제 다시 지부처럼 하나 만드신 거죠.
2: 그렇죠. 워싱턴
0: 챕터로. 네. 네. 2023년이면 그렇게 오래 되진 않으셨어요.
2: 그렇죠. 이제 3년 차에.
0: 그러면 지금 몇 대 회장님이신가요?
2: 2대 회장입니다.
0: 2대 회장님이시군요.
2: 1대 회장에는 저희 박상근 회장님께서 하셨고요.
0: 박상근 회장님께서 하셨군요. 네. 박상근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패널로도 참여를 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1대로 초석을 또 다지셨군요. 네. 두 단체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평소 때도 정말 많은 역할들로 섬기고 계신 단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리 버지니아 한인의 김덕만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기본적으로 그 연간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최근 또 최근에 들어와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상당히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6월 축제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80미덕이라 그러죠. 전 세계 인구가 83억, 82억.
0: 네.
1: 예, 그 지구촌의 축제라고 일컫는 월드컵이
0: 그렇죠.
1: 근본에
0: 네.
1: 그 북중미에서 북중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그 대표팀이 예선에 참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그 조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그 응원하기 위한 워싱턴 공동 응원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응원전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바로 뭐 우리 옆에 계신 그 강구은 회장께서도 여기에 합류를 하셔서 지난 4월 20일 그 응원전 기금 모금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도 또 우리 강구은 회장께서 대회장을 맡아주셨고 또 그 이후에 공동 응원 준비 위원회 발대식이 있는데 참여하셔서 흔쾌히 또 워싱턴 그 응원 단장을 또 맡아주시기로 수락을
0: 네.
1: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그 월드컵입니다만은 이를 위해 그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이제 월드컵이 한 달
2: 네, 이제 진짜
0: 앞으로 다가왔어요.
2: 얼마 안 남았어요.
0: 아, 네. 거기서도 또 응원을
2: 아니 응원 단장의 응자도 모르는데
0: 네.
1: 단장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기
0: 네.
1: 때문에
0: 단장은 예. 얼굴로 뽑는 겁니까?
1: 그 단장이라는 것이 또 그에 따른 재반 그 응원에 따른 기회부터
0: 네.
1: 현장 여러 가지 측면을 총괄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중요한 예. 그런 그 직책이죠.
0: 네.
1: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 강구은 우리 그 회장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0: 네. 아마 만장일치로 되신 것 같고요. 네. 뭐 미모와 능력으로 잘 두 분이 합쳐서 같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2: 뭐 부족하지만 네. 제가 가진 열정으로 또 저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두 분께서 또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또 미한 기업인 친선의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래에 대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경제인 중심으로 함께하는 단체이겠죠.
2: 네, 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로
0: 네.
2: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진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꾸준히 미국과 한국
0: 네.
2: 간의 아이디어 혹은 비즈니스 기회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 리더 양성, 각 양국의 정보
0: 네.
2: 교류를 통해서 그것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정기 포럼을 개최해서
0: 네.
2: 회원들과 혹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아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한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에 가입을 하려면 경제인이어야 합니까?
2: 네, 스몰 비즈니스
0: 하시는
2: 하시거나
0: 네.
2: 5월 프로페셔널 전문인이시거나
0: 네, 네. 그렇군요.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까?
2: 지금 현재는 23명
0: 아,
2: 정도
0: 그렇군요.
2: 있습니다.
0: 네. 아, 이제 뭐 시작인데 그 정도면 뭐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하시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서로 직접 비즈니스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지역 커뮤니티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지금처럼 또 힘을 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포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보통 이 아시안 혐오 범죄라고 하면은 조금 상상은 되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정의를 해야 할까요?
2: 그 아시안 혐오라는 네. 주제를 두고 저희가 토론을 하다 보면 네. 미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이중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저희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모범적인 유색 이민자라고 네. 규정이 되고 있지 않나.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형성된 모범적 소수민족 개념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네.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안을 다른 유색 인종과 분리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소수계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고
0: 아, 네.
2: 그리고 유색인의 틀 안에 아시안계 미국인을 가두면서 차별적인 태도는 유지하는 대상에 좀 머물게 하지 않았나.
0: 네.
2: 즉 결국엔 모범적인 소수계로 칭찬하면서도 반대로는 말 잘 듣는 소수계 이런 차별의 틀 안에 네. 가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2: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포럼을 이제 공동 주최하는 단체로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네. 좀 찾아봤거든요.
0: 네.
2: 아시안 혐오가 과연 어떤 건가 그랬더니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0: 네.
2: 범죄, 사건, 행위. 좀 생소하실 텐데
0: 네.
2: 혐오 범죄는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형사 범죄예요. 그러니까 법 집행 기관이 네, 네. 공식 조사를 하고 범죄로 인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혐오 사건.
0: 네.
2: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데 편견에서 비롯된 언어폭력, 따돌림, 차별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더라고요.
0: 네.
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혐오 사건. 언어폭력이나 차별적 서비스 거부 등 이런 비형사적 행위
0: 네,
2: 이렇게
0: 네.
2: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신고된 혐오 사건이 실제 발생한 건수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0: 아, 네.
2: 그래서 뭐가 가장 많나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0: 네. 근데
2: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신체 폭행, 고의적 따돌림, 온라인으로 괴롭히는 이런 네, 순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충격적인 거는 저희는 여성이잖아요.
0: 네.
2: 근데 남녀 성별에 따라 혐오 범죄 빈도가 크게 다르다고 해요. 혐오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 여성이 62%로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0: 아, 네, 여성이 많군요. 네. 네.
2: 그래서 아시안 여성들이 인종과 젠더를 동시에 이유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또한 전체 혐오 사건의 7.6%가 60세 이상의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될 것
0: 네,
2: 같아요.
0: 네.
2: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취약도 하시지만 강도 및 신체 폭행의 표적이 됐는데 언어 장벽으로 신고하기가 힘든 거죠.
0: 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실제 신고되는 건수에 비하면 저희 아시안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버지니아 한인회와 함께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0: 그렇군요. 예, 아시안이라고 하면 사실 좀 약간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쩌면은 굉장히 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워낙 또 열심히 살잖아요.
2: 그렇죠.
0: 모든 장애를 극복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아시안들 그 중심에 또 우리 한국 분들이
2: 네,
0: 계시죠.
2: 뭐 요즘 K 하면은 네. 뭐 저희 코리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0: 네.
2: 근데 저희 한인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알고 어떻게 대응하고
0: 네.
2: 어떻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세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0: K 포럼으로 이게 하나의 예가 돼서 그냥 네. 사실은 그냥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네. 단체가 뭐 코리안 혐오 범죄가 아니에요. 혐오 범죄 대응이 아니라 아시안이니까 그렇죠. 한인들뿐만 아니라 좀 범아시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2: 네.
0: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말과 행동들을 조심스럽지 않게 막 내뱉을 수 있는 대상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2: 네. 제가 이번 포럼을 같이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 개인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줄 수가 있고
0: 네.
2: 또 단체와 단체 간에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코리안뿐만이 아닌 아시아인들의 다른 커뮤니티와도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우리 강고은 대표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만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반아시안 혐오 범죄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십니까?
1: 네. 변화가 있다면은 구조적 변화인 것 같아요.
0: 네.
1: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에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근데 문제는 그 정책이 정책적 혐오 부추김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0: 네.
1: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게재됐습니다만은 수치상의 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그 불안과 일상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팬데믹 당시에 폭발적인 물리적 그 공격은 줄어든 반면 보이지 않는 그 아시아계 성인의 절반이 1년 내 인종차별이다 혐오 발언을 경험하고 있다. 난 그 범죄 형태가 이제는 그 신체 폭력에서 일상적인 그 괴롭힘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혐오의 뿌리는 깊게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코비드 때 아시안들이 정말 표적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특히 여성분들 지하철에서 뉴욕에서 지하철 사건들 굉장히 정말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보면은 패널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이종규 참사관 미주 한인 경찰협회 오영조 회장 법무법인 박애누, 박상근 변호사님, 주미대사관 김봉주 영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현재는 어느 수준이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좀 필요할까요?
1: 네, 저희 버지니아 한인회는 그동안 지역경찰국 및 버지니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추후 추진 방향으로서는 치안협력위원회 상소를 통한 협력 강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협력 강화라 하면은 정기적인 그 간담회를 통해서 한인타운 내에 특히 취약 지역을 공유하고 순찰 강화 요청을 하는 등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0: 굉장히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준비를 하시고 관리해 나가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믿음이 갑니다. 기업인 단체로서는 좀 왠지 여기에 참여하는 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

0: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힘을 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이 아시안 혐오 범죄 관련한 정보도
1: 네.
0: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당하게 되실 수 있는 확률도
1: 네.
0: 있으니까 그럴 때
1: 네.
0: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를 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1: 아,
0: 그랜트를 신청했는데
1: 그렇군요.
0: 감사하게도 나와서,
1: 네.
0: 네.
1: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혐오 범죄에 가장 또 앞에서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0: 그럼요.
1: 네.
0: 비즈니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1: 네.
0: 트랜잭션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렇죠. 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0: 그럼요.
1: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포럼이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그냥 일상의 삶을 사시는 보통 우리 시민들도 함께 다좀 정보를 알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겠네요.
0: 네, 그리고 좀 배우시기를 원해요.
1: 아,
0: 무엇이든
1: 그래.
0: 이렇게 인풋인풋해서 자기
1: 네.
0: 스스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1: 네.
0: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1: 네.
0: 계시는 거,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또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당하고 나서 그때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미리 좀 아시고 예방도 하시고 또 만약에 그런 사태가 겪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다는
0: 네.
1: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포럼을 이제 버지니아 한인회와 함께 하시는데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이 역할들은 어떻게 좀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2: 네, 요약하자면 기존의 그 수동적 대응에서 보다 더 능동적 보호 및 제도적 협력 단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한인회가 혐오 범죄를 신고하고 기다리고만 있던 수동적 역할에서 이제는 벗어나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는 주체적 역할로 확장토록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1: 네. 앞서서 강고은 대표님께서 세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한인 사회도 약간의 그 변화가 좀 있는 세대 교체가 이미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1세대가 정말 헌신과 희생으로 이 털을 잘 닦아 놓으셨고, 또 이제 그 중간을 우리 김덕만 회장님처럼 이렇게 좀 성장을 하시고, 이제 강고은 대표님처럼 중심에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말 2세대, 3세대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인분들, 여기서 태어나신 한인들도 이제는 정말 3세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한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소리를 낼수 있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지금 방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1: 네.
0: 미나리 영화 보셨나요, 두분 다?
1: 당연하죠. 봤죠.
0: 네, 미나리 영화의
1: 네.
0: 제목이 왜 미나리인지 아세요?
1: 미나리가 정말 자생력이 좋잖아요. 너무나도 잘 퍼져나가고. 그
0: 네.
1: 영화에서 미나리가 정말,
0: 마지막 장면에 미나리가
1: 네네네.
0: 풍성하게
1: 풍성하게, 네.
0: 자라있잖아요. 그 감독이 왜 미나리로 제목을 지었냐면 첫 번째 미나리를 심었을 때는 잘 자라지만
1: 잘했습니다. 네.
0: 다시 죽고 다시 세컨 타임 자랄 때는 더잘 자란대요. 그리고 두번 죽고 다시 세 번째 다시 자랄 때는 더 자라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1: 그렇군요.
0: 그걸
1: 네.
0: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이민 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1세대 이런 리더분들께서 자리를 잘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또 2세들이 열매를 맺어서 갈수 있고
1: 네.
0: 또
1: 그렇죠.
0: 2세들이 열매 맺은 걸 가지고 또 3세대가 그걸 활용해서 또
1: 네.
0: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멘토, 멘티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리더분들의 이때까지 읽어놓으셨던 걸 저희가 리스펙하고
1: 네.
0: 그것들을 잘 존중해서 듣고 경험 삼아 다음 앞길을 잘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 네.
0: 서로서로 잘났다가 아니라 서로서로 협력하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과 단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부족한 것들을 서로 잘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1: 네.
0: 아닐까.

0: 겸손과 존중이라는
1: 맞아요.
0: 말이 좀 생각이 나고요. 정말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수고와 헌신은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뿌리가 옮겨져 와서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자녀들 키우셨습니까?
1: 맞아요. 이렇게 선배님들이 잘 해놓으셨지만 실수했던 경험담도 들으면서
0: 맞아요.
1: 저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잊지 말고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요즘 또 우리 한인 여러 단체들과 3세대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턴도 하고 또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보면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많이
1: 네.
0: 들더라고요.
1: 제가 작년 올해 오면서 느낀 게 지금 버지니아 한인회가 진짜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버지니아 한인회 김덕모 회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하신 후부터는 더더욱 좀 차세대들과 같이 화합하시는 것 같고 단체들이 잘 화합해서 공동으로 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사실인데요. 뭐 그런 소문들이 지금 막, 저도 여기서도 막 들리거든요. 네,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지금 이 자리에 버지니아 한인회 김덕만 회장님과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의 강고은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래를 중간에 하나 좀 듣고 다시 말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세요?
2: 네,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0: 네.
2: 달,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이 되면 참 생각나는 그 부분이 그 옛날 그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신청하고 싶은 것은 김진호의 가족 사진입니다.
0: 아,
2: 예, 제일
0: 김진호의
2: 예,
0: 가족 사진.
2: 가족들이 그리운 그런 5월이 아닌가 싶어서 가족 사진을 예, 제가 신청합니다.
0: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의 달에 참 어울리는 김진호의 가족 사진. 이 노래를 잔잔히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좀 다뤄질 건가요?
1: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 크게 이제 그 나눈다면은
0: 네.
1: 그 패널들의 성향을 보시면은 그 외교부
0: 네.
1: 주미 대사관 총영사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이제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법률 부분을 담당하실 변호사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패널들이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룰 부분인데요.
0: 네.
1: 주미 대사관 측에서의 주 내용은 뭐 그동안도 쭉 해왔던 부분입니다만은 그 영사의 그 조력 범위가
0: 네.
1: 어디까지냐라는 그런 그 설명과 함께 또 혐오 범죄 발생 시에 한인 그 교민 동포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 신고 핫라인을 아마 설명하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경찰 부분에서는 뭐 현장 증거 보존 방법이라든지 또 경찰 신고 절차 및 어떠한 그 언어 장벽 측면을 도와주는 언어 지원 서비스 부분이 내용을 가지고 그 아마 그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법률 부분은 중후 범죄 관련해서 연방법 또 주법 처벌 규정 피해자 민사 소송 및 피해 보상 방법 또 인권 침해 시의 사례 법적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0: 네,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1: 예.
0: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또 자세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방송되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만일에 한인들이 혐오 범죄를 겪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꼭 알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팁을 좀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이 부분은 뭐
0: 네.
1: 지난해 저희가 이제 그 이제 혐오 범죄 세미나 했을 때도
0: 네.
1: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은 만약 우리 한인들이 혐오 범죄를 겪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셔야 할 행동과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혐오 사건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 리포트 작성 시에 혐오,
0: 네.
1: 이 동기 강조, 이 사건이 인종, 종교, 국적 등으로 인한 발생한 그런 혐오 범죄 또는 편견 사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요. 아울러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소속, 이름, 정보만큼은 꼭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0: 네, 꼭 신고하시고 메모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예.
0: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행사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인데요. 미리 사전에도 등록을 좀 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준비하는 제 좌석도 그렇고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240-281-7949 240-281-7949 그리고 또 703-939-5527 703-939-5527로 네,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 703-273-4000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QR코드를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시고 QR코드로 그냥 바로 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국으로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전화 주시면요.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뭐 앞으로의 비전보다 포럼을
0: 네.
2: 광고해야 되니까
0: 네.
2: 포럼에 관련해서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중복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그 활동이나 비전이라면은 실질적인 그 안전 대책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설화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 아시안 커뮤니티 또 히스패닉 또 유대인 이러한 여러 그 인종들과 함께 주류사회 및 타 커뮤니티와의 그 연대를 통한 그 방지 네트워크를 좀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차세대 교육 및 안전 인식 제고에 주정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혐오를 배척하고 안전을 주도하는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1: 네.
0: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인사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줄 때 혐오 범죄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포럼에 함께해 주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연대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모두가 바로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2: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외면이 아니고 연대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두 분께서 정말 목소리를 높이셔서 아주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번 포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 한인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미얀 기업인 친선 포럼과 또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미안 기업인 친선 포럼의 강고은 회장님 그리고 버지니아 한인의 김동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보면 늘 그 답은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죠.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 문득 전해오는 안부 한마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나 누군가와 이어져 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연결의 이름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함께했던, 함께하고 있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빛나게 해왔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내일도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2: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3: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4: 세종뇌보감 출시.
5: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6: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4: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뇌보감.
7: 703-256-7671 703-256-7671
8: 태종 바이오텍.
9: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9: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7: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이 수감 중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메모에는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담겨 있어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군사자산 최소 228개를 타격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란의 드론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일부 기지는 방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 경쟁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AI 오작동과 자율무기, 사이버 악용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출범 이후 첫 대테러 전략을 공개하고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뿐 아니라 급진 좌파 조직까지 포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 오픈 AI를 테슬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의 영리화를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자신 역시 오픈 AI의 지배권 확보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 인터커넥션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존 전력망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력 부족과 요금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으로 올라서며 머크의 항암제 키트로다를 제쳤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약업계 중심축이 암 치료제에서 대사질환 치료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이스 신입 요원들의 속성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기존 정규 훈련 체계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총격 사건과 인권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 이민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미 외교관들에게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사이트에서 돈을 걸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이같이 전하면서 온라인 예측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침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특수부대원 개넌 켄 벤다이크 상사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군사작전 기밀 정보를 토대로 베팅 사이트에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벤다이크 상사는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폴리마켓의 여러 계정 사용자들이 휴전에 베팅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가 약한 예측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예측 시장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 의회에서도 온라인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언제 종전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미국이 올해 쿠바를 침공할 것인지 등 민감한 외교적 사안들도 베팅 주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던 80세 횡단보도 안전요원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지난 4일 뉴저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와주던 80세 안전요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뉴저지 우드랜드파크 라카와나 에비뉴와 맥브라이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횡단보도 안전요원으로 현장에 있던 80세 여성 진 슐츠는 하교하던 어린이 2명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차량이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자 슐츠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2: Ran across the street to see what actually happened and then I realized it was the crossing guard on the ground and she was bleeding pretty badly and then I saw two kids on the floor too. From what I understand, she got the crossing guard pushed the kids out of the way.
1: 이번 사고 소식으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숨진 80세 여성 슐츠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도와온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은 항상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2: You know, she did her job and she loved the kids. She's going to be missed, that's for sure.
1: 파셰이 카운티 검찰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았으며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교차로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며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앱스틴이 2019년 뉴욕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들은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라며 내가 뭘 하길 바라나 울기라도 하라는 것인가 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문장은 필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모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니콜라스 타르테글리온에게 발견됐습니다. 그해 7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앱스틴이 이송된 뒤 책에 끼워져 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앱스틴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타르테글리온은 당국이 자신을 앱스틴을 공격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메모는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에 얽히게 됐고 약 5년 전 연방 판사가 법원 제출과 함께 금고 봉인을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당국은 엡스틴의 자살과 관련한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메모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메모는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틴 파일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 메모의 존재 사실을 보도했고 법원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지해온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3,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세입자들의 난방과 온수 문제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을 무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입자 권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조난만단이 뉴욕시장은 주택개발보증국과 함께 뉴욕시 더 브롱스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를 상대로 총 3,100만 달러 규모의 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건물은 로버트 폴턴 테라스와 포덤 타워스로 해당 건물 소유주 카란 싱과 라즈마티 펄사우드로 두 사람은 이미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온 인물들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세입자들과 법률 구조단체의 지원으로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수년간 이어진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세입자들은 난방과 온수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겨울철 난방 및 온수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2026년 이 시점에 우리는 물을 직접 끓여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I don't should not be boiling water to bathe. Not in 2026.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3: 또 다른 세입자들은 그동안 입은 불편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5: So the first thing that I want to just address on this, there have been lawsuits before. There have been settlements before. The conditions, however, have not changed. And so our first focus is to ensure that the conditions change immediately.
3: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물 보수와 시설 개선 작업은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공사 전반을 감독할 구조조정 책임자를 지정하고 집주인 계좌를 동결해 자금이 실제로 수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일부는 긴급 보수 작업에 우선 투입되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 작업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오랜 확대와 방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These funds come directly from the landlord's accounts, money that should have otherwise been allocated towards this work long ago. And we will not only make the urgent repairs that are needed today, but also the long-term improvements that tenants deserve.
3: 세입자들은 관리 부실과 재정 운영 문제, 계약 미비 등으로 지속적인 불안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네사 깁슨 더 브롱스 보로장 역시 이번 사례가 뉴욕시 전역의 집주인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며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홉 제공입니다.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S,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고 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 5일 미성년자 통행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직전 핵심 조항이 전격 수정되며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여름철을 앞두고 자녀 안전과 단속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5: 워싱턴 DC 시의회는 5일 미성년자 통행 금지 법안을 찬성 8대 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저녁 시간 이후 워싱턴 DC 내 공공장소나 시설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표결 직전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지며 도시 전반에 걸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정책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표결 당일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시의회는 우선 통행금지 조치에 2028년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즉시 시행을 위한 긴급법안은 결국 철회되면서 당장 통행금지가 적용되지 않은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잇따른 10대 청소년 대규모 집회와 폭력 사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 집회가 폭력과 혼란으로 번지며 체포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시 당국은 청소년 밀집 지역 관리 강화에 나섰고 통행금지 조치는 핵심 대응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통행금지는 도시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단순 통행금지 위법만으로 청소년을 경찰서나 구금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을 불필요하게 형사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우려도 컸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시의원으로는 리스티나 핸더슨, 아나타 본즈, 웬델 펠더, 브룩 핀토, 매튜 프루민, 그리고 의장 필 맨델슨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브리엔 나데나우 의원은 통행금지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시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몰 조항을 통해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단순 위반을 범죄화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I don't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curfew, but to me it's very important that if it's going to go into effect, we do the least amount of harm. The First Amendment creates a sunset in 2028, which allows our government to implement all the program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we think are needed to actually support youth and get them the services that they need rather than punishing them.
5: 표결 당일 아침 비공개 회동에서는 외부 압박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반응을 의식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룩 핀토 의원은 대규모 청소년 집합에 대한 연방 정부가 더 강경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공감했습니다.
7: continue to make sure that everybody can be safe. And that is what I'll continue to share with those in the federal government who are seeing these large gatherings and threatening more aggressive response, which would not be appropriate or helpful to anyone.
5: 한편 잭커리 파커 의원이 제안한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재정 문제로 이번 표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시의회는 영구적 통행금지 조치는 통과시켰지만 즉시 시행을 위한 임시 조치는 부결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시장 서명과 의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늦여름쯤 시행될 예정이며 2028년 말에 만료됩니다. 세부적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7월과 8월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또 경찰이 지정하는 특별통금구역에서는 오후 8시 이후 미성년자 9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긴급법안이 철회되면서 올 여름까지는 당장 통행금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6일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꼽은 새로운 대테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카르텔뿐 아니라 미국 대테러 우선순위에 전통적으로 이름을 올려온 이슬람 테러 단체에 더해 폭력적인 좌파 급진주의 단체도 우선 제거 대상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뒤 처음 발표한 16쪽 분량의 이 전략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에서 카르텔들이 마약과 조직원,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할 때까지 활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서반구 테러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카르텔과 갱단원을 계속 찾아내 제거하는 동시에 외국 테러 조직 지정을 활용해 이들 조직의 상업과 물류 능력을 옥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대테러 전략은 또한 이슬람 지하드 테러 조직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온 원인으로 과거 공화당 행정부가 실패한 영원한 전쟁 정책을 시행한 것과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 등 테러 지원 정권에 힘을 실어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카에다, ISIS 등 5대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를 소탕하는 것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의 국가 대테러 활동은 반미, 급진적 친트랜스젠더, 무정부주의자의 이념을 지닌 폭력적인 비종교 정치단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헌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에서 이들의 거점을 파악하고 구성원을 식별하며 안티파 같은 국제조직과의 연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등 미국 내 폭력 테러 행위의 배후에 반파시즘 운동인 안티파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해왔으며 이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처럼 폭력적 급진 좌파 단체를 우선 제거할 테러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우위 극단주의에 집중한 바이든 행정부와 극명한 차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대테러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을 장기적 대테러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도 유럽을 테러 조직의 표적이자 테러 위협의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을 향해 서구 문화 가치의 발상지로서 지금 행동해야 하며 의도적인 쇠퇴를 중단해야 한다고 대테러 노력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테러 전략 서문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테러 전략은 상식과 힘을 통한 평화로의 회귀라며 내가 첫 성공적 대테러 작전을 성공한 뒤 말한 대로 미국인을 해치거나 해칠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 죽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 앤토니오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패서린 왕세자빈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한다고 켄싱턴궁이 밝혔습니다. 왕세자빈이 왕실 업무로 해외를 공식 방문하는 건 2024년 초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왕세자빈은 아동 교육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어린이, 지역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켄싱턴궁은 왕세자빈이 자연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결합해 아동 발달을 돕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을 직접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왕세자빈은 2024년 1월 복부 수술 이후 암 진단을 받은 뒤 수개월간 공식 업무를 중단했다가 복귀해 조금씩 활동을 늘려왔습니다. 6일 오후 5시께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페라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궁 앞에 있는 소칼로 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알미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거대한 광장이 순식간에 팬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검은색과 연한 흰색 등의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은 팬들의 환호에 일일이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리더 RM은 스페인어로 만나서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어로는 우리가 내일 있을 공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내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며 함성을 끌어냈습니다. BTS는 7일과 9일과 10일 사흘 동안 멕시코 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그로스에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3회 모두 순식간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시인바움 대통령은 BTS 멤버들이 팬들을 향해 이야기하자 손뼉을 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룹 중 하나인 BTS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음악과 가치관은 멕시코와 한국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썼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코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0도, 섭씨 10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상태도 무난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다소 흐린 하늘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며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낮에는 선선하면서도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최저기온 48도, 섭씨 9도입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겉옷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에 가까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버지니아주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부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6일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위치한 민주당 소속 엘 루이스 루카스 상원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뤄졌습니다. FBI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근거로 포츠머스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도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Well, certainly I am aware of the law enforcement action that occurred in Portsmouth, and I am awaiting more details to become public before weighing in with any strong public comment. And as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I look forward to making further comment.
0: 루카스 의원에게는 휴대전화를 통해 입장을 묻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버지니아주에서 최근 진행한 선거구 재편 논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루시우스 아울로 하워드 법대 교수는 이번 FBI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점만 놓고 보면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이번 법무부가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2: It's natural to suspect a political motivation given the timing. And especially given the track record of this Department of Justice being utilized to try to achieve the president's personal and political goals.
0: 특히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지난 4월 21일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를 승인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안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향후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루카스 의원은 이번 재구획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해당 국민투표의 진행 자체는 허용했지만 해당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은 하급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 중이며 해당 판결은 주의회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FBI 압수수색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보이지만 주의회 지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만큼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버지니아주의 선거구 재편과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부유층 과세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소란맘단의 뉴욕시장과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 켄 그리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맘단의 시장의 공개 발언 이후 그리핀 측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최근 부유층에 대한 공정과세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삐다테르 세금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맘다니 시장의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인해 억만장자 투자자 켄 그리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사우스에 위치한 그리핀의 약 2억 3,800만 달러 규모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맘다니 시장은 이 주택은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거래됐다며 뉴욕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초호화 부동산에 자산을 투자하는 초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리핀의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4: When I ran for mayor, I said I was going to tax the rich. I'm thrilled to announce we secured a pied-à-terre tax, the first in New York's history. Hedge fund CEO Ken Griffin bought for $238 million. This pied-à-terre tax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richest of the rich. Those are

0: their wealth in New York City real estate, but who don't actually live there. But even so, they're able to reap the huge financial rewards of owning property in, dare I say,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1: 뉴욕 주정부와 뉴욕 시행정부는 현재 삐다테르 세금, 즉 초상류층이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는 초고가의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재정 적자 보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0: This tax will raise at least $500 million directly for the city. It'll help fund things like free childcare, cleaner streets, and safer neighborhoods. As mayor, I believe everyone has a role to play in contributing to our city. And some, a little bit more than others.
1: 이에 대해 억만장자 투자자 그리핀은 맘다니 시장의 영상에 대해 기괴하고 불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상에는 자신의 집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으며 실명까지 공개해 보안상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직원들은 회사 수익 창출을 통해 이미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에 총 23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부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2: This has gone from creepy to actually not really creepy. This has gone frightening. You know, the CEO of United Healthcare was killed just a few blocks from my house.
1: 갈등은 경제적인 파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핀은 맨해튼 미타운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약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핀은 맘다니 시장 발언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리핀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맘다니 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플로리다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핀은 마이애미 비스케인베이에 계획 중인 54층 초고층 타워 프로젝트가 뉴욕시장 발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2: The mayor of New York has made clear to my partners and principally my New York partners is that we need to double down on our bet in Miami because we want to be in a state that embraces business, that embraces education, that embraces personal freedom and liberty, and that embraces people having an opportunity to live the American dream.
1: 캐티 호컬 주지사는 부유층 과세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감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공해야 하는 도시라며 뉴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초부유층 역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핀이 뉴욕시의 발전과 미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I want New Yorkers to succeed. I want them to build businesses, to grow our economy, and to create good-paying jobs. And Ken Griffin has been a part of that. He's an important employer and business leader in our city. And as I do with every New Yorker, I do want him to succeed. As mayor, I will continue to work with business leaders, including Mr. Griffin, as partners in building a city that continues to be the economic engine, not just of this state, but also of this country. I would be happy to speak with Mr. Griffin, as I'd be happy to speak with many business leaders. State should tax secondary homes of non-resident New Yorkers that are worth more than $5 million.
1: 이번 갈등으로 인해 뉴욕의 세제 정책과 기업 환경, 그리고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DEI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언론사 인사정책과 차별금지 원칙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의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조준해 법적 공세에 나섭니다.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이 인종, 성별을 이유로 제외됐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 DEI 기조와 맞물린 조치를 해석합니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 EEOC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인종 및 성별금지 규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뉴욕타임스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과정에서 인종과 성별을 고려했으며 이로 인해 비백인 여성을 부편집자로 승진시켰고 자격을 갖춘 백인 남성 후보자는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에 대해 차별적 고용 관행의 연구 금지 명령과 함께 선발되지 못한 직원에 대한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뉴욕타임스 부동산부 부편집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백인 남성 직원을 대신해 이루어졌습니다. EEOC에 따르면 2014년부터 뉴욕타임스에 근무하며 국제부 선임 편집자 등을 지낸 이 남성은 부동산 취재 경험이 풍부했음에도 최종 면접 단계에서 배제됐습니다. EEOC는 당시 최종 면접 후보자 중에 백인 남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인 비백인 여성이 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이 면접관으로부터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뉴욕타임스 지도부가 느리고자 했던 인종 성별 특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선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인종이나 성차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EEOC의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021년 행동촉구 계획을 통해서 2025년까지 흑인 및 라틴계 직원의 리더십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EEOC 위원장 앤드레아 루카스는 엘리트 기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권 원칙에 따라 모든 인종, 성별, 차별은 똑같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의혹은 뉴욕타임스 내 100개가 넘는 부편집자 직책 중에 단 하나의 인사결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EEOC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넣고 있다며 인종,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타임스는 최근 국방부의 언론 접근 제한 규정을 놓고도 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 공방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NBC 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NBC가 인용한 미 당국자 2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발표는 미국의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디 수뇌부는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분노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해당 작전 지원을 위해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통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사우디 영공 접근권을 되찾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들을 배치하고 방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군의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이 기지에서 항공기를 출격시키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방어용 우산 역할을 하는 군용기들이 선박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한 당국자는 NBC에 지리적 특성상 영공을 활용하려면 국경을 맞댄 지역 파트너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우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중동의 동맹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에 당황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시작 이후 카타르 지도자들과 대화했으며 미국은 오만 측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프로젝트를 조율했습니다.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작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4일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개시 약 36시간 만인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는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입니다.
4: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국토안보부 정보분석 예비평가서에 따르면 당국은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전을 비판한 앨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토대로 이란전이 그의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사건 보고로 이름 붙은 예비평가서는 지난달 27일자로 작성됐으며 비영리단체 국민의 자산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해 로이터통신에 공유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등 미 당국은 지금까지 앨런의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밤 앨런이 가족들에게 보낸 이메일 요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상태입니다. 앨런은 당시 이메일에서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범행 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FBI는 범행 동기를 자세히 찾기 위해 앨런과 연계된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 계정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한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다양한 반 트럼프 메시지가 올라온 이 계정에는 이란전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난 글도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이란을 향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고한 것과 관련해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게시물도 포함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달 25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행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사장 외곽 보안 검색 구역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무기로 무장한 용의자 앨런이 행사장 방향으로 돌진을 시도했으나 요원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앨런은 최고 종신형이 가능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가 이란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6일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기준 갤런당 $4.54로 집계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6: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6일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기준 갤런 3.78리터당 $4.5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 선에 못 미쳤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50% 넘게 급등한 상태입니다. 디젤 가격은 이날 기준 갤런당 $5.67로 일주일 전 $5.46와 대비해 3.8% 올랐습니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물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 혼란과 석유 정제품 가격 상승이 지속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공급망 전반의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오고 동시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텍사스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던 중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페덱스 배송기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텍사스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중에 7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CNN과 CBS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테런트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가 여아 납치, 살해 혐의 용의자인 테런 린 호너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호너는 지난 2022년 11월 텍사스 포트워스 인근 마을인 파라다이스의 한 가정집에서 7세 여아 아테나 스트랜드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 500명 규모의 작은 거주지로 당시 호너는 물류업체인 페덱스 기사로 일하면서 아테네 가족이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바비 인형 세트를 배달하러 이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호너는 아테네를 차로 쳤고 패닉에 빠져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차량에서 호너가 먼저 말을 걸고 위협하는 영상과 음성이 확인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테네의 시신은 자택에서 12마일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됐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질식과 분기 외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너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 집행률이 높은 주로 현재 사형 집행이 예정된 범죄자는 총 165명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5: 미 최대 규모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의 데이비드 밀스 최고 경영자는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함에 따라 미 전력망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JM은 워싱턴 DC와 동부 연안 13개 주에서 6,5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밀스 CEO는 6일 공개한 서한에서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까지 막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격과 예비 전력, 투자 파이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압박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설계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JM이 직면한 위기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예상되는 전력 부족 가능성,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탈퇴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급등과 전력 소비가 막대한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일부 지역에서 선거 이슈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JM 관할 지역의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급등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와 일리노이는 각각 51%, 41% 치솟았습니다. 밀스 CEO는 이러한 선택을 신중히 결정할 시간이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마늘종 파운드당 2불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99, 제주 무말랭이 6불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총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5월 7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기장이 되고 싶었지만 기자가 된 남자, 비행기를 사랑하는 이원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자, 지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류 할증료도 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 여행이나 갈까 하고 비행기 티켓 예매하려다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뭐 비행기 역사 들으면서 좀 허한 마음을 달래보면 어떨까 하여 저희가 특별한 비행기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요. 이원주 기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라고 하고요. 아, 지금 뭐 회사에서 항공하고 관련된 뭐 텍스트와 영상으로 콘텐츠 몇 개를 좀 연재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러시군요. 좀 긴장하셨나요?
4: 조금 긴장. 조금 다르네요.
3: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편하게 같이 얘기 나누시죠. 네. 이제 평소 본인을 기장 대신에 기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신다고 들었는데.
4: 예, 그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꿈은 그냥 일편단심 조종사가 되는 거였어요.
3: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원주 기자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4: 그 ABC 순서로 에어버스와 보잉.
3: 정확하시네. 에어버스와 보잉.
4: 예. 아. 그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
3: 에어버스와 보잉의 역사와 두 곳의 이제 라이벌리,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보잉이라는 회사는 1916년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처음에 이제 항공기 뭐 부품 이런 걸 납품한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아주 빠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리자라는 회사로 전환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보잉의 시작입니다. 네.
3: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4: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보잉 이제 뭐 민항기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두각을 못 나타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계속 좀 이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비행기가 1938년에 307이라는 비행기를 하나 만듭니다. 네. 이 비행기가 조금 그 또 의미가 있는 비행기인 게 네. 그 여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네.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왜 공기도 희박해지고 압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네. 승객들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상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주는 그 고압의 공기를 쫙 싸서 네. 뭐 기온이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인데 이전 그 비행기들은 이게 없었어요.
3: 그럼 어떻게 해요, 승객들이?
4: 그러니까 낮은 고도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아, 높이 제한.
4: 통상 뭐 한 3,000m 이하, 예, 뭐 2,700m, 뭐 2,400m 요 정도 고도로밖에 날아갈 수. 그러니까 백두산 고도를 넘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보잉 307이라는 비행기를 만들면서 네. 비행기 고도를 한 6,000m, 7,000m, 2만 피트 정도까지 띄워버립니다.
3: 와, 대폭 높아졌네요.
4: 네, 그러면 시스템 때문에. 뭐가 좋아지냐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 여압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3: 기압을 맞춰주니까
4: 네, 더 빨리 그리고 승객들은 더 불편하지 않고 예,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비행기가 이 307이라는 비행기였어요.
3: 그러면 더글러스의 DC-3의 그 아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4: 그래도 못 넘었습니다.
3: 그래도 못 넘었다.
4: 예, 그 원래 또 특히나 그 뭐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예. 내가 한 번 쓰던 거 익숙해지면 그걸 또 계속 쓰려는 경향들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C-3는 16,000대가 팔려나간 비행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아 기술적으로는 좋은 비행기인데 네. 굳이 저걸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 네. 그렇군요. 보잉사에서는 제트 여객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다고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307 여압 시스템이 적용된 비행기도 프로펠러기였어요.
3: 아, 네.
4: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네. 보잉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랑 다른 우리의 강점이 뭐가 있냐. 당시 보잉이 1950년대에 네. B-52라는 제트 엔진 8개가 무려 달린 폭격기를 만들어냈거든요.
3: 이번에 그 전쟁 때도 기사
4: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폭격기인데
3: 아 그거예요?
4: 네. 오, 예. 그거의 이제 초기형을 만들어낸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민항기에도 좀 가져와 보자. 그래서 제트 엔진 4개가 달린 최초는 아니고 예. 제트 여객기를 이제 보잉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대박을 치기 시작하면서 보잉이 이제 왕좌에 올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3: 아, 제트 여객기와 네. 함께 보잉은 왕좌에 오른 거군요.
4: 맞습니다. 네.
3: 지금도 사실 제트 여객기의 시대인 거죠.
4: 그렇죠.
3: 보잉을 대표하는 그 737 네. 항공기는 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4: 제일 처음에 보잉이 만들어낸 제트 여객기가 707이라는 그 여객기였어요. 네. 네. 보잉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7 며칠.
3: 아, 그렇죠.
4: 요것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 707을 만들었는데 요건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였고 아, 네. 근데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는 사실 항공사에서 또 약간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4개나 정비를 해야 되고 기름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다음 기종인 727을 만들 때 엔진을 3개로 줄여요.
3: 오, 예.
4: 그리고 내친 김에 네. 비행기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좀 단거리, 중단거리, 네. 작은 공항 위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좀 만들어보자. 네. 왜냐면 그때 경쟁사인 더글러스사에서도 네. 그런 비행기를 또 열심히 팔아먹고 있었거든요. 예, 예. 저거에 대항할 수 있는 기종을 만들어보자 하고 낸 게 737의 시작입니다. 아, 엔진을 두 개로 줄이고.
3: 두 개까지 내려왔어요.
4: 네, 그리고 탑승객 수도 100명 밑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네. 한 100명 정도 유지하는 선으로 맞춰서 작은 공항 위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잉이 이제 그 E737이라는 기종을 만들고
3: 네. 이게 완전 베스트셀러인 거잖아요. 737이.
4: 그렇죠.
3: 737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그 그렇죠. 거리를 단거리. 작은 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보잉이 또 열심히 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네. 하면 팔릴 것인가를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엔진을 4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3: 그렇죠. 예. 예.
4: 항공사들이 좀 싸게 운영할 수 있었던 이 비행기가 나온 게 1967년, 68년에 이제 처음 비행을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건 1970년대인데 네. 저희 생각하면 1970년대에 오일 쇼크만 두 번이 터졌잖아요.
3: 아, 그러네요. 기름값이 네. 중요한 네. 시대.
4: 그러니까 운영비도 되게 중요한 시대. 네. 항공사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인건비보다 높거든요.
3: 그렇군요.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는 비행기니까 그런데 빠르게 많이 수송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이건 제트기의 강점인데 네. 두 번째로 비행기의 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춰요.
3: 비행기의 높이를요?
4: 네. 1.3m 정도까지 낮춥니다.
3: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바퀴 위에 떠 있는 그 높이.
4: 그 왜 저희 비행기 탈 때 보면 그 네. 굉장히 높잖아요.
3: 아, 예. 네.
4: 그 높이가 보잉의 737은 되게 낮습니다.
3: 아, 그게 낮으면 뭐가 좋죠?
4: 뭐가 좋냐면 예. 중소 공항, 작은 공항 위주로 취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아, 그렇죠.
4: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공항은 버스 터미널 수준으로 그 지방 버스 터미널 수준으로 진짜 열악한 공항들도 많았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으면서 좀 상상하기 힘든데 탑승교, 뭐 계단 이런 게 모자라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던 네, 모양이에요.
3: 예.
4: 그리고 짐을 넣을 때도 네. 비행기가 높으면 이제 그 밑에다가 짐을 실을 때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 뭐
3: 기계로
4: 뭐, 예,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없는 공항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3: 아, 예, 예, 예.
4: 근데 이게 1.3m 정도로 낮아지면 네. 그 짐을
3: 직접 그냥 손으로 해도
4: 예, 지상에 있는 작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실어 넣을 수
3: 아,
4: 있는.
3: 아, 그게 메리트구나.
4: 네, 이게 어마어마한 메리트였다고 하고
3: 예.
4: 그리고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계단이 없을까봐 737에는 옵션으로 그 비행기 자체에서 계단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통로로 연결 안 되고 네네. 버스 타고 직접 탈 때 있잖아요.
4: 그러면 이제 계단이
3: 그쵸?
4: 붙잖아요.
3: 바퀴 달린 계단을 네. 이렇게 붙여주는데
4: 그것도 없을 경우까지도 대비해서 문 밑에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뽑혀져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3: 와,
4: 있어요.
3: 디테일하네.
4: 네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딱 한 대 있습니다.
3: 아,
4: 아직도 그 옵션이 달려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딱 한 대 있는데
3: 이게 좀 열악한 공항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4: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 같은 데서 그 계단을 붙이는 것도 돈이 드니까
3: 아.
4: 그냥 그거 꺼내서 이제 승객 내리고 태우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3: 네.
4: 아무튼 이런 옵션들 그 깨알 같은
3: 그러네, 진짜.
4: 옵션들을 좀 적용을 시키면서 네. 항공사들이 이제 아, 저 비행기 괜찮은 비행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막 하게 되기 시작하는 아... 네, 그런. 그래서 이 737의 초기 모델,
3: 네.
4: 737-100만 해도 네. 한 1,000대 가까이 팔린 걸로.
3: 아...
4: 예.
3: 그렇군요.
4: 예, 예. 예,
3: 베스트셀러네요, 진짜.
4: 네.
3: 그런 섬세한 차별화 포인트가
4: 네,
3: 먹혔습니다. 예. 당시 이제 여객기 시장에서 이제 보잉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다.
4: 네, 네. 숫자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쪽의 비행기 제조사가 판매한 비행기와
3: 네.
4: 미국이 아닌 다른
3: 유럽이나,
4: 모든 예, 예, 예. 곳을 다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3: 네.
4: 1958년부터 1984년까지 예, 그 팔린 비행기 중에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가 7,082대
3: 네.
4: 네, 였는데
3: 네.
4: 미국 빼고 다른 나라 다 합쳐서 판매한 비행기가 1,361대.
3: 아, 미국이 압도적이네요.
4: 예, 그냥 뭐 이제 그 게임 자체가 네. 안 되는 수준.
3: 네.
4: 그리고 미국 내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